0: 오도는 이리 관지 충서 이의라.
1: 오도는 이리 관지 하나의 도로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다. 너에게는 그런 도가 있느냐?
0: 아직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1: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말이구나. 무엇이냐?
0: 궁극의 미가 아닐까 합니다.
1: 궁극의 미?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하나의 도다?
2: 앞뒤가 꽉 막힌 우리 아들, 의외로 심중에는 흥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0: 오늘 영경으로 떠나십니까?
2: 그래, 이 아비도 천국의 학자들을 만나서 궁극의 도를 논해볼까 한다.
3: 아버지, 사라능담 비단 잊지 마셔요.
2: 명심, 또 명심하마.
0: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2: 그래. 가자.

0: 산화삼경에 묻혀 사는 우리 오라버니 춤에 빠져 있다는 걸 세상 누가 믿을까? 그래서 이번엔 무슨 춤이할 거야?
1: 어허, 그놈의 방정. 제발 춤이라는 말에 무게를 좀 느껴보거라.
0: 맨날 혼자만 심각해?

언니가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0: 형제 춤을 배우시겠다.
1: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이라 하니 내 반드시 가르침을 받고자 하네.
0: 철없는 선비님께서 춤바람이 단단히 나셨구만.
1: 그대가 그대의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면 알 것이야. 춤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의 육신을 통해 하늘의 이치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0: 글쎄요.
1: 나는 다만 궁중정제를 배워 완벽한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것뿐이네.
0: 선비님의 자세는 높이 사겠습니다. 허나 오로지 상감마마를 위한 춤, 저처럼 천한 기녀가 궁중정제를 어찌 알겠소? 게다가 아무리 청해도 사내는 못 배웁니다.
1: 아니, 배우고자 머리를 조아리는 네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어째서 분별하는가?
0: 세상이 분별하는 걸 낸들 어쩝니까? 아, 처음 급하시면 조선민 선발전에 나가시던가요. 여학행수가 궁중정제 특훈을 시켜준다죠? 미인 후보들한테?
2: 와, 상금이 99평 복층기와집?
3: 복층기와집?
4: 궁정기사 딸린 4천마력 국가마.
3: 4천마력?
5: 네 집 아신지 장원만 뽑히면 팔자가 후딱 뒤바뀌겠네.
3: 그렇지, 바뀌지, 바뀌고. 과거 급제보다 낫구만.
1: 미인 후보들은 궁중정제를 익혀 본선 무대를 꾸민다. 그래, 됐다, 됐어. 궁중정제 내 춤으로 만들 수 있겠어.
6: 무슨 수로? 오라버니, 도대체 뭘 어쩌라고? 조선 미인 선발전에 나간다고?
7: 헐.
1: 조선 미인 선발전에 출전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제를 익히려는 것이다.
6: 그러니까 심야저고리 입고서 미인대회에 출전하시겠다는 거잖아.
1: 군자 표변이라 했다. 군자라면 옳은 것을 위해 표범처럼 재빨리 변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지. 나는 궁중정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으로든 변할 각오가 돼 있다.
6: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라고?
1: 너는 그저 여인의 자태와 몸가짐을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6: 춤이 뭐 그리줬어?
1: 오로지 서책으로만 엿보았을 뿐인데 궁중정제는 그 어떤 춤보다 아름답더구나.

0: 이젠 살아있는 궁중정재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1: 근데 조선민 선발전엔 누구 이름으로 나가게?
0: 그야 응당 그게 네 이름이지.
2: 미인을 뽑는다는 건데 미인을 향한 험난한 여정은 결국 이곳에서 시작되지.

0: 사뿐사뿐 가볍.
1: 가볍게 어떻게 해.
2: 인수요
3: 어서 오시오. 얼마요?
4: 2냥입니다.

0: 정절 매무새를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예선인 초상화 심사부터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세요.
1: 피부에 바르는 홍삼 미용 홍삼정.
2: 올리고 이렇게 눈 이렇게 좀 이렇게
3: 보라보니 초상화 그려줄 솜씨 좋은 화공이 생각났어.
4: 응?

0: 감사합니다.
1: 정도. 아, 비키라니까.
2: 관객이 아주 씨가 말랐어.
3: 멍석이 반이나 찼구만. 나 나간다.

춘사위로 봐선 고급진 초상화가 나오긴 글렀다. 일어나, 딴 데로 가자.

0: 그림싹은 얼마나 드리면 돼요?
1: 아,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2: 흥정은 조상화 마친 후에 하거라. 낙방할 수준으로 그릴 것이 뻔해.
3: 아, 그래도 그림이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다 그린 뒤에 보고 주시오.

0: 문둥이 처음 보시나?
1: 그림이나 확인하죠.
2: 어마어마 솜씨가. 오라버니.
3: 아니, 기희야? 얼른 좀 보렴.
4: 아니, 선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색감은 섬세한 초상화라.
3: 기희야, 내가 뭐랬니?
1: 그림 싹은 열량에다가
4: 두 배! 스물 량 드리겠어.
1: 그럼 스물 량에다가 그 배공놀이기 얹어줘요.
4: 그건 실수. 무슨 그런 춤사위를 하고서는 이게 어울릴 거나 갔어?
1: 스물 량의 배공놀이기에 흥정과 정중히 거절이요.
4: 이리 주시오. 찢어진 단말.
3: 오라버니도 참 쫀쫀하오.
5: 초상화가 탐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지.

0: 조선민 선발전의 지원자가 예선 인원의 10배수를 넘었다니 사실이요?
1: 네. 전국 팔도에서 후보들이 밀려오는 건 물론이고 고위 관료들도 굵직한 상단들의 후원 또한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0: 그 편전에서 임금의 기분이나 맞추는 나보다 부인이 더 낫소?
1: 아니 왜요? 임금과 또 편치 않습니까?
0: 새님 같은 임금이 이번 대회도 걸고 넘어지는 걸 겨우 막았지. 그저 당이 선생만 끼고 도니 깐깐할 밖에.
1: 그 당이 선생은 여식이 없답니까?
0: 왜요? 그 딸을 장원에라도 앉혀주실 거요?
1: 못할 것도 없지요. 당이 선생과 가까워지고 또 임금과 신뢰를 얻는다면 말입니다.
0: 그 성균관 대제학임네 하고 점잔을 떠는 놈이 그 딸을 이런 대에 내보낼 리가 없지.
1: 아유 천시려워.
0: 그거 조합이네.
1: 그래요? 이번 대회만 성황리에 마친다면?
0: 그럼 임금도 전주의 최고의 실력자 나의 힘을 무시하진 못하겠지요.
1: 당연하지요.

0: 참 묘한 일이야. 표지가 그토록 곱다니.
1: 누구? 나?
0: 춤사위는 상스러워서 못

0: 나는 붙어야 할 텐데 말이다.
1: 야, 강원도 사람이 붙었네. 강원도 사람이 붙었어. 아니야. 무슨 문제야?

0: 놀라버니 사내라는 건 절대 들키면 안 돼.
1: 자, 내 호패. 이 선비 잘 좀 부탁한다. 오늘부터 나는 규희, 최규희.
0: 내 이름값 제대로 해. 행실 그르쳤던 내 혼삿길 다 막히고.
1: 걱정 마라. 합숙 기간 동안 궁중정제 익히는 데만 전념하마.
0: 알았어.

0: 불통. 찍을 수도 없어. 불통. 불통.
1: 오, 드디어 왔네.
2: 누가?
1: 미인 후보 송혜규.
2: 송혜규. 아, 그 초상화 심사에서 만점 받은 송혜규?
1: 네.
2: 미인 후보 송혜규? 어, 틀림없어? 진짜 송혜규?
3: 예, 제가 송혜규. 뭘 잘못...
4: 어, 잘못됐지, 잘못됐어.
0: 그쪽은 어? 이 아니고 그냥 송혜야. 어? 불통!
1: 약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0: 한 바퀴 쭉 살짝, 돌아봐.
4: 아유,
0: 네가 이쁘네.
4: 너무 예쁘네.
2: 통.
5: 최규희라 합니다.
0: 약간 한번 쭉 돌아. 아유, 말할 것도 없어.
6: 10살 땐 고추 아가씨 선발 대회, 12살 땐 호미 아가씨, 15살 땐 소 달구지 아가씨 선발 대회. 넌 몇 번째야 이런 대회?
5: 글쎄, 처음.
6: 어? 야! 나 기억 안 나? 아, 왜? 우리 동아미모 한약 같이 지어 먹었었잖아. 압구정 황진희 의원에서.
5: 황진희 의원?
6: 진짜 모르겠어? 어.
7: 오늘 아침에 처음 심은 비단 버섯이란 말이야. 아씨, 너 때문에 우리 원 나갔잖아.
5: 아유, 죄송. 아유, 죽을 자리. 아유.

기간을 통해 조선 여인의 미를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미인을 가리는 본선 무대를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이것은 조선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다. 오늘 축하연으로 특별한 궁중 정제를 청해볼까?

0: 저 아이는 네 집 자식인고?
1: 방희 선생의 딸 최규희입니다.
0: 방희 선생?
2: 왜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어? 나 기억 안 나?
3: 아, 혹시 황진이 의원에서 타격제어 먹었어? 난 아닌데.
2: 그때 저자에서

0: 야, 안 들어가고 뭐해?
1: 이 방에서 다 같이 함께 잠을 잔단 말이오?
2: 별당하시 나셨네. 어? 나 같은 금수저도 불평 없는데. 아, 나 꼭 독방이 필요한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1: 그런 것이 아니라.
3: 저기 방이 어디요?
1: 무슨 일이요? 얼굴이.
3: 어미, 아 흐른다 흘려. 허물나게 비싼 홍삼인디. 그, 나 좀 방으로 좀 데불고 가야.

어머, 이건 지필무? 민소 말 좀 나온 거 맞아? 자기가 무슨 과거 보러 나온 선배인 줄 알아봐.

0: 대회가 잘 준비되고 있다고 하니 소자도 기쁩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은?
1: 됐다.
2: 마님, 개성 상단 대방 정 대연의 처가 뵙길 청하옵니다.
1: 들라 하게.

김대감마님, 제 딸 단이에요. 우리가 조선 최고의 상단을 가지고 있으면 뭐랍니까? 우리 단이 아드님처럼 훌륭한 양반댁 자제와 혼인하려면 이번 미인대회 장원을 반드시 따내야 하는 거리요.

0: 안녕. 일찍 일어났네. 난 아침마다 몸을 풀어줘야 개운한데.
1: 나도 아침마다 책을 읽는 게 습관이야. 너도 책... 무슨 책이야?
0: 무보라고 해. 춤의 순서를 그려놓은 춤 악보 같은 거.
1: 근데 그림만 그려져 있네?
0: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나 쓸 줄 모르거든.
1: 아, 근데 설마 이거 다 네가 그린 거야?
0: 당연하지. 너도 같이 해볼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고 허리를 쫙 편 다음에
1: 아니야.
2: 자자자, 미인 후보님들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오늘 일정 아주 빡빡해. 일단 열려 춘향이 태어난 남원에 가서 여러분의 학문적 소양을 평가한 다음 저녁에는 정력에 좋다는 추어탕을 팔팔 끓여서 먹어볼 것이야.

0: 시제는 만고 열려 정씨부인 칭송. 이 열려 사당에서 정씨부인에 대한 각자의 느낀 점과 배울 바를 글로 써내는 것이다. 미인의 절대 덕무 정절을 평가할 것이니 유념하도록.
1: 후보님들 서두를 거 없네. 해가 지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0: 부럽다. 쟤네 엄마가 고액과외 시켜주나 봐.
1: 부럽다.
2: 부러우면 돈 많은 부모 많나. 그것도 능력이야.
3: 단이 얘 좀 봐. 어? 조선 최고의 상단집 딸내미라 역시 달라.
1: 요즘엔 공부건 미모건 요 쇠복이 받쳐줘야 한다니까요.

0: 이 답안을 좀 보게. 어찌 여인의 필체가 이렇게 박력 있을까?
1: 오, 짐승체. 그 요즘에 선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 짐승체 아니에요?
0: 간신히 언문 몇 자로 적어낸 시들과는 격이 달라. 그 아비의 그 딸이라고나 할까. 난 말이야, 이 아이가 이번 대회에 장원감으로 어떨까 마음에 두고 있다네.
2: 아, 대관절 이 처자가 누구래요?
0: 당이 선생의 딸, 규희.
3: 규희? 그게 지배로 정해졌다고? 민 선배 좀 장원이?
4: 답안지는 제대로 벗겨서 낸 거야?
3: 응, 당연하지. 내가 얘 가만 안 놔둘 거야.
4: 괜히 사고치지 말고 엄마만 믿어. 명문가 사돈을 만들려면 기필코 장원.
3: 기필코 장원.
4: 아이고 내 새끼.

0: 열녀 정씨 부인 어떤 여인인 것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아? 10살에 시집 와서 12살에 열녀가 됐다는 게.
1: 그게 그렇게 대단해?
0: 그럼 가문의 영광이지.
1: 겨우 12살짜리 여자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0: 그게
1: 봐, 그냥 돌멩이 비석일 뿐이잖아. 저 여인 가난한 인생이다.
0: 가난?
1: 나보다 훨씬.

0: 너 이름이 뭐야?
1: 소혜. 뭐 하는 거야?
0: 네가 쓴 시잖아. 난 네가 얘기한 그대로 받아 적었어.
1: 야, 안 돼.
0: 그리고 내 이름은 야가 아니고 규헌. 최규희.

0: 뭐야?
1: 네가 규희? 너 명심해. 이 대회 장원은 누구? 나야, 나.
0: 비켜줄래? 그리고 그거 위험해.
1: 야!

0: 가련한데 팔.
1: 각오는 됐겠지?
2: 오늘
1: 허발나게 어렵고 따분한 일정이 기둘리고 있다 안 오냐.
3: 세상에서 제일 질색인 거.
0: 제일 설레는 거.
4: 제일 아름다운 거.
0: 춤! 그중에서도 궁중정제.
5: 궁중정제에서는 숨쉬는 것조차 예와 규범과 따라야 합니다. 들이쉬고 셋, 넷, 버티고

이걸 정말 차라고 다 마셔보거라.

0: 금수저 살인 미소? 어머, 김생도령이다.
1: 한양아 시대 반이 넘어갔다는 그 마성의 미남 김생도령.
0: 어메, 멋져보라.
2: 미의 정진하는 모습이 더없이 감탄스럽군요. 미흡하나 꽃 한 송이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소금 꽃다발 저거 내가 받을 거야. 나 저거 못 받으면 짐 싸고 만다.
3: 저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요.
0: 또 귀재야?
4: 소인동 입을 하라 했어. 소야, 가자.
0: 응?
4: 무보 그려준다며. 잊었어?
0: 그래.
2: 꽃 따위로 아첨을 하지 말란 얘긴가? 재미있는 아가씨네.
5: 궁중정자는 한 박자 한 박자 너무도 엄격해. 덩덩덩.
6: 글쎄, 박자가 제멋대로 같은데. 덩쿵 다라라라라라.
0: 이런 느낌을 주는 춤은 처음이야.
7: 나도 처음.
4: 누군가와 진지하게 춤 얘기를 나누는 거 가장 가까운 법과도 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
0: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4: 그게 그렇게 되나?
0: 이 세상에 고운 춤이란 게 따로 있는가 봐. 궁중정제는 사당패 춤사위랑은 확실히 달라.
4: 그럼. 얼마 전에 문둥춤 추는 이 또래 여사당을 만났는데 딱 한 양짜리 춤을 추더라.
0: 규희, 넌 춤에도 값을 매기고 그러는구나.
4: 너도 봤다면 구경값은 고사하고 비웃어줬을 거란 얘기야.
0: 그럼 내가 췄던 궁중정제는 몇 양짜리야?
4: 아니, 감히 어떻게 네 춤에 그 가치를 정하겠냐. 그리고 궁중정제는 정, 중, 동 세상 모든 것에...
0: 뭐가 그렇게 자신 있니? 그깟 춤이 대수야? 궁중정제처럼 지루한 춤은 질색이야.
4: 뭐야?
0: 한 양짜리 춤? 그래, 그 여사당 춤춘다고 뭐가 생기겠어? 국밥 한 그릇? 폭사관 2부짜리? 한숨뿐이겠지. 춤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까.
4: 아, 소혜야! 소혜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금이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0: 왜 그래?
1: 몰라. 그냥 답답해.
2: 아, 네가 미인 선발전에 참가했다면서?
1: 깜지 않습니다.
3: 얘들아, 너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 수 있어?
4: 교원이 돼, 이놈!

다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 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 저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이제 뭐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어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 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한 시간 연습할 거, 네다섯 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되는
0: 예.
1: 거죠.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음악을.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0: 노래를요?
1: 음악을.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설명서 노래.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1: 얘
0: 3,
1: 왜 이러는
0: 4시에,
1: 거야? 막 이러면서.
0: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거든.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요.
1: 고집세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 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4년에도 카네기 홀을 갔었고 또 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 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 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 수 있는 무대,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저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고기잖아요. 근데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대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입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합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이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폐재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0: 대체되고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

0: 엄마, 소리랑 공원 가서 놀게요.
1: 킥보드 타고 갈 거니?
0: 네.
1: 운동화 신고 헬멧 꼭 써야 한다.
0: 네. 안전하게 놀아요.

0: 왜 슬리퍼야? 엄마가 운동화 신으라고 했잖아.
1: 슬리퍼가 더 편해.
0: 그럼 헬멧을 왜 안 써?
1: 날 안 써도 돼. 헬멧은 너 같은 하수나 쓰는 거야.
0: 뭐? 하수? 나 킥보드 잘 타거든?
1: 그래? 그럼 나 좀 봐봐라.
0: 오빠 같이 가!
1: 진호야!
2: 아, 둘이야!
3: 서연아, 안녕!
4: 안녕!
1: 야, 우리 뭐 할까? 술래잡기 할래? 좋아,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술래다!
5: 가위바위보!
1: 열쇠고 잡는다!

0: 내가 뭔데?
1: 야, 빨리 가.
2: 오빠, 미면 어떡해? 나 터치 뻔했잖아.
0: 야, 순례가 잡으러 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나 잡히면 네가 책임질래?
2: 우리 순례.
0: 아, 뭐야? 야, 네가 말 시켜서 순례됐잖아.
2: 또 내 탓이야?
3: 수은아, 네가 참아. 오빠 맨날 저래.
0: 이제 내가 순례다. 다들 각오해. 하나, 둘, 셋, 넷.
1: 뭐야, 그렇게 빨리 세는 게 어딨어?
0: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잡는다.
2: 넷. 아!

0: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하면 팔이 길어지지.
1: 그건 반칙이지.
0: 야, 솔직히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맨손으로 잡냐?
1: 뭐? 야, 판돌이!
2: 이리 오너라!
1: 판돌 형님!
2: 오늘은 무슨 일로 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1: 대감님, 오빠가 너무 위험하게 행동해서 같이 놀기 싫어요.
0: 내가? 대감님, 전 잘못이 없어요.
2: 그래? 우리 도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볼까?
0: 아!
3: 아, 어이구, 여기.
2: 그래, 도리야, 말해보거라. 뭐가 그리 억울한

0: 제가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데 그게 왜 위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소리가 왜 두디가 위험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0: 미끄럼틀 맨날 거꾸로 올라가고 나뭇가지나 돌 주워서 던지고 그러다 진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네가 겁쟁이라서 그런 거거든? 난 다친 적 없거든? 뭐? 겁쟁이?
1: 그만! 저 내가 들어보니 이 두리는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 같구나.
0: 안전불감증이요?
1: 위험에 둔감하고 익숙해져서 위험하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느니라. 실제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가을에 그리고 야외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두리처럼 조심성이 없어 위험하게 돈다면 이런 사고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0: 근데 다칠까봐 조심조심해서 놀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요?
1: 아이, 이 반대감이 누군가? 내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면서도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오!
0: 정말요?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1: 옳거니.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다 함께 얼씨구!

0: 이번 시간에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안전 상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안전 빙고!
1: 안전 빙고 게임 규칙. 빙고판에 있는 제시어를 선택해 문제를 푼다. 미션에 도전하면 반대감을 통해 게임 뽑기를 한다. 문제를 풀었거나 미션을 성공했을 시 해당 칸에 팀 스티커를 붙인다. 상대편보다 먼저 한 줄 빙고를 만든 팀이 승리한다.
0: 다들 어떻게 즐길 준비 되었는가? 좋습니다. 그럼 안전 빙고 얼씨구! 자, 그럼 먼저 할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 두리와 소리가 가위가위보로 누가 먼저 할지 정해보자꾸나.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가위바위보! 자, 성공은 두리팀! 두리팀은 어떤 걸 먼저 풀지 골라주세요!
2: 몇 번 할 거야, 저 세 개 중에?
3: 2번?
0: 2번.
2: 자, 1번이 그럼, 분명이니까 1번으로 하자.
0: 자,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미션 1번. 둘이는 나와서 미션지를 하나 뽑아주세요. 자, 보면 안 되고. 자, 하나 뽑아.

0: 자, 읽어주세요. 과연 어떤 거지?
1: 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훌라후프 하면 자신 있어.
0: 자, 둘이 팀이 뽑은 첫 번째 미션은 훌라후프 20개. 네 명의 친구들이 20개 이상을 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자,
2: 파이팅!
0: 둘이 준비하시고.
2: 둘이 파이팅!
0: 시작! 같이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자, 다음 친구. 자, 다음 친구.
1: 다음 친구 한 명 나가.
0: 자, 둘이 여섯 개. 시작!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14개. 오, 많이 했어. 다음 친구.
2: 잘했어. 아주 잘했어.
1: 나 이거 20개 너무.
0: 자, 시작. 하나, 열아홉, 스물, 스물. 자, 성공.
2: 계속 해봐. 얼마나 보자. 시작. 야, 잘한다.
0: 야,
2: 이겼다.
0: 자, 둘이 팀 성공. 와. 둘이 팀은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 붙여주세요. 짜잔. 자, 그럼 이번에는 소리 팀이 한번 골라볼까. 자, 소리 팀은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3: 엘리베이터.
0: 자, 엘리베이터 문제는 우리 엄마가 문제를 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4: 자, 문제를 내줄게요. 엘리베이터 문제예요.
3: 네.
4: 자, 소리팀이 맞춘 겁니다.
3: 네.
4: 친구가 걸어오는데
3: 네.
4: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기가 있어요. 자, 네. 1번.
3: 네.
4: 문을 손으로 잡아서 닫히지 않도록 한다.
5: 오.
4: 2번.
3: 우와. 빨리 뛰어와!
4: 소리친다.
0: 소리를 지른다.
4: 3번. 빨리 닫힌 버튼을 눌러서 닫지 못하게 한다.
0: 못 들어게 빠른 버튼을 눌러버린다.
4: 4번. 열린 버튼을 눌러서 함께 타고 간다. 몇 번일까요?
0: 아! 정답은 4번.
4: 맞아.
6: 소리팀이 야생을 획득하면서 지금 이 가운데 미션 2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5: 오.
6: 미션 1을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오늘의 승리팀이 됩니다.
2: 오, 제발.
6: 자, 기회는 두리팀에게. 두리팀 뽑아주시오. 자, 뽑아주시오. 마지막 게임은 판대감과 참참참 자, 참참참. 실패하면 바로 소리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준비하시고. 참참참. 참참참.
2: 좋아.
6: 자, 다음 선수. 자, 참참참.
2: 좋아. 자, 빨리 가자.
6: 자, 참참참.
2: 좋아.
1: 예! 맞아. 맞아.
6: 자, 참참참.
1: 아!
6: 자, 소리팀 준비. 참참참. 오.
1: 제발 돌려봐. 돌려라.
6: 자, 갑시다. 참참참. 오호이고. 다음 친구. 자, 참참참. 어이구. 자, 참참참.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참참참 네 명이 다 통과한 소리팀의 승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안전민고.

0: 소리야, 다 챙겼어?
1: 응, 이거 맞지?
0: 맞아. 소리야, 너 머리 하나를 묶어.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려서 눈을 가려서 위험할 수 있다고.
1: 어, 그럴까? 엄마 머리 묶어주세요.
2: 미리 와.
3: 이야, 반두리 웬일이야? 동생 다칠까봐 걱정해주는 거야?
0: 저는 워낙 재빨라서 공을 잘 피하는데 판소리는 똑바로 날아오는 공도 못 보고 그대로 맞아버리거든요.
1: 뭐? 그건 어렸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안 그러거든?
0: 미안, 농담.
2: 그래도 우리 둘이가 예전보단 안전에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믿음직스러운데?
0: 당연하죠. 오늘 자전거 타려고 헬멧도 미리 챙겼잖아요.
2: 이번엔 헬멧보단 다른 걸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0: 그게 뭔데요?
2: 옷차림만 신경 써서 입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먼저 눈에 잘 띄는 원색 옷을 입는 게 좋아.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잘 발견하기 쉽게 말이야. 그리고 장애물에 걸려서 다칠 수 있는 목걸이나 팔찌, 끈이 있는 옷은 피하도록 하자.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 때 끈이 없는 운동화가 좋겠지? 마지막으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땐 헬멧과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0: 생각하자.
1: 저도 준비하고 올게요.
2: 좋아. 재밌게 놀다 오렴.
0: 네.
3: 동작 그만.
1: 아, 이 목소리.
3: 본적이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놀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즉시 그 자리에서 혹독한 정신교육을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 어, 뭐야? 왜 여기까지 따라한 거야? 도망가자! 오빠 같이 가!
3: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1: 어?

주여, 추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이가 모여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세. 이날 간간 그냐에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던 그날 추유 노숙 따름으로 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쓸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말로 남을 속일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사이다. 하하지 보다야 그날 성경이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급박 광풍이 우루루루루루루루 성이 요란 건을 추유 급히 장대상 톡! 톡! 이름 깃발을 바라보니 정용부장량 이각이 백고 현무를 듣다야 성으로 펄펄 삽시다리 동남 대풍이 이렇게 가게 와제걸 몸도에 폭판 허거를 천둥날 지른다니 주유가 이 못냥걸 지난지라 이 사람을 탈두하는 귀신도 난적이라 반인물에 두어서는 통의 화근이니 주경 무한음의 날이라 선성 정복을 불러 은근히 본부어대 너희 수족으로 나누어 남병사 놀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놓지 말고 공명의 상도 잡고 드는 갈로 보거를는 좌 일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최준한 영웅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

놈 소주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공명 모르나 뜻밖했던 사람이 많이 불고 방법 장황 유로 내려와 선미의 나다를

이게 어묵한 장수 전빙 북내령 밤에 나더니 우리 그늘을 내고 왕이라고 소근소근 고개 딱딱딱딱 입만 둥긋둥긋 하더니 그 백금이 잡은 타고 상류로 가더이네. 당시 운명이다 알렌데를 잡았다고 농사공아예 네 배를 빨리 저어 명대를 잡아야 망정 마지를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끄덕여 이 물에 붕덩다를 치며 너네 꼴로이 찾으며 사공들이 황급하야

사람이 되겠구나. 또 최고야 지나니까 뭐라 휘겨라 저라 휘겨라 그야 니야 그야 눈은 이 두드러

한 말 듣고 가오. 나를 사는 마음 이모 아는 일이라고 일보자고 해보아라.

사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저런 나만 몸들을 목전에다가 놓으니까 소장난 살 끝에 저놈의 뼈지를 산적배도 더울이다. 공명이 말려대 아니거나 양국하치는 생각하야 죽이던 말으시고 돌리어서나 보내소성 저룡이 분을 참고 선비 국서성 이놈 서성 정궁아 성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가던 모르고 모든 뒤에 바라보며 백보안이가 되던 받은 장공 천전을 내려 빠르고 주먹을 실어야 대두를 숙이고 홍무벽을 들고 주먹이 터지게 종동을 광지고 삼지힘을 올려 궁혈을 나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귀마식천 이해발까지 손 폭댕이 번개가 아주 빠른 자리 대상으로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서성탕 돈대천컵 화재건 물에다 물결이 이첩 소스를 광풍에 갯머리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1: 얼씨구!
0: 좋다!
1: 좋다!
0: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 중 중무리부터 휘모리까지입니다. 성금연류 가야금 선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국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의 비화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번째 무대는 김지한 언니의 서용성류 피리잔교 중 중모리에서 자진모리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잔교는 1984년 호남지방 신화회 가락을 바탕으로 서용석이 3년간 구성하여 198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남도 신화회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녹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김지한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구!

네 번째 무대는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우주농악 판굿입니다. 판굿은 말 그대로 판을 버려놓고 치는 굿으로서 농악에서 연행되는 대부분의 가락과 진풀이,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대표 장단이라 할 수 있는 오체질굿은 2소박과 3소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락의 변화가 다채롭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박록투대, 박성희류, 흥보가중 비단타령입니다. 비단타령은 흥보가 제비의 본으로 얻은 둘째 박을 타서 온갖 종류의 비단이 쏟아져 나올 때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비단의 이름들이 빠른 장단과 함께 나열되어 극적인 반전과 희극적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럼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0: 쪽에 노니
1: 이 밤 통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더니.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색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번째 무대는 소리풍경 친구들의 전통 오늘의 울림입니다. 모여라 영지 한음에서는 전통과 미래가 서로를 비추며 노릇한 여장으로 함께하는데요. 깊은 뿌리를 가진 우리 음악과 미래 세대의 밝고 기운찬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집니다. 소리풍경은 사무연이 전통 오늘의 울림 작품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관객과 기쁨을 나누는 신명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풍경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0: 좀 아까
1: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템포.
2: 그건 괜찮은데.
0: 어떻게 맞아? 나란단 여기.
1: 저희가 셋 다 전통 음악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의 음악을 발산할 때는 그냥 우리의 있는 얘기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 맞았고 그것을 넘어서 조금 센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좀 폭발적인 에너지를 나오는 리드미컬 하면서도 뭔가 아름다움이 있으면서도 조금은 센 음악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서로 셋 다 그런 음악을 좋아했고

0: 딱.
1: 아, 이것만 두 다시요?
0: 이것만 해줘.
2: 아, 오늘 공연은 아무래도 해외 이제 마켓 혹은 페스티벌 델리게이터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한국에 이런 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공연이라서 해외 진출에 조금 큰 발디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 플라멩고 댄서랑
4: 저희가 마이크가 다이나믹이어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하셨는지요? 예? 알까기 전도사, 알까기 구단 여러분의 기억나기지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의 갓 입문한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알까기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염됩니다.
1: 네, 우리 민요인 태평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까기나 하면서 살아가세.
0: 옳수 맞습니다. 네. 까는 게 도는 거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제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아, 저 자세 보세요. 네.
1: 확실히 달라요.
0: 두 분입니다. 네. 먼저 국악계의 원로시지요. 조통달 알까기 구단. 지금 상의에는 네. 1975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네. 아닙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1945년생.
1: 아, 네.
0: 네. 해방둥이.
1: 아,
0: 네? 네. 전북 익산 출신이고 네. 호는 우방.
1: 오, 우방.
0: 저의 호는 출랑.
1: 아, 네. 네. 잘 어울립니다.
0: 네. 1988년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네. 수공가 전승교육사 명창이지요. 박주월 선생님 아시죠?
1: 네, 유명하시죠.
0: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요. 네. 판소리를 사사 받으셨습니다. 박주월님은 조통달 명창의 이모님이에요. 셋째 이모.
1: 오,
0: 둘째 이모는 다른 일 하시고
1: 아, 네.
0: 셋째 이모. 경력으로는 네. 이 세종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 그리고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 단장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해지요.
1: 네.
0: 그 해에 서울에 안기시고 유럽 7개국 11개 도시에서 네. 춘향가, 그 어렵다는 춘향가를
1: 아.
0: 중간에 끝낸 게 아니고 완창!
1: 와.
0: 완창을 해서 오! 나이스 원더풀! 세계적인 찬사와 칼체를 받은 바 있습니다.
1: 와, 네.
0: 네?
1: 또 수상으로는 네. 이승만 대통령 84회 탄신 기념 전국 명창대회 1등 수상.
0: 아, 1등.
1: 네. 네, 그리고 제1회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 1등 등 받으신 상만 해도 다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1등이 너무 많아요.
1: 네.
0: 이 조통이 아니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듯한 통 큰 소리.
1: 네.
0: 서울에서 소리 지르면 이제 북쪽으로는 일산 파주까지 이렇게 아, 들리대요.
1: 정말요?
0: 와!
1: 그러네.
0: 와. 네. 이 남쪽으로는 뭐 당진에서 들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1: 아, 거기까지 들리나요?
0: 예.
1: 네.
0: 통 큰 소리를 내시는 네. 분입니다. 와! 소리 들으면 그 파두갈이 깜짝 놀라게 퉁퉁퉁퉁 튀어가지고 아홉 칸을
1: 아, 그래.
0: 움직이겠다는 일화가 있어요.
1: 아, 대단하죠.
0: 물론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네. 저희 알까기계에서는 조통달이 아닌 알통달이라는
1: 아,
0: 별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조관우 알까기 8단,
0: 네. 네,
1: 조통달 9단의 아드님이자 또 가요계의 보석 같은 분이시죠?
0: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네?
1: 맞아요.
0: 조관우 8단의 노래 들으면 진짜 천상의 소리.
1: 네, 맞아요.
0: 꿈이라도 좋겠어 그대
1: 그거 맞나요?
0: 수만 있다면 이게 안 되죠
1: 아, 따라할
0: 억지죠.
1: 수 없는 거죠 네, 네, 네,
0: 표현해낼 수 없는 보이스 네. 그 아버지인 조통달 9단과는 완전 다른 음색이지
1: 네.
0: 예, 그래서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네. 예? 소리를 해라 소리를 해라 그랬는데 조관우 8단이 딴소리를 한 거지.
1: 아, 네, 딴소리. 네. 1965년 출생이고요. 또 슬하의 가수 겸 작사가 조휘와 피아니스트 네, 조율이 있습니다.
0: 이름 멋지네요.
1: 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 조 8단은 가야금을 전공했습니다.
0: 그 조통달 이 9단이 볼 때 자꾸 소리를 하는 거 딴소리를 하니까.
1: 네. 네.
0: 그 가야금을 배워서 가라! 했는데 가야금 이 3년치 네. 커리큘럼을 네. 한 일주일 만에 마스터에서 학교에 갔던 거 아니에요?
1: 정말요?
0: 이게 불가능하지.
1: 와, 대단하시네요.
0: 천재의 신동이죠. 네. 네? 그리고 94년 늪.
1: 네.
0: 그 전문가들은 이 가수는 제목대로 된다. 제 네.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키워나와가지고 데이트를 쳤잖아요.
1: 네.
0: 네? 늪에 안 빠졌습니다.
1: 네, 그렇죠.
0: 데이트를 쳤고 또 리메이크한 커버곡도 정말 많은 상. 정훈이 씨의 저 알바테서
1: 네.
0: 알바테 앉아 뭐 있지 않습니까? 또 김추자의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운 것에
1: 네. 네? 네.
0: 꿈이
2: 조금이라도 좋겠어 그대.
0: 네. 연기도 잘해서 영화 알테랑 2.
1: 네.
0: 조선 알탐정 2에서 열연했었고 네. 새하별이라고. 그래서 인상이 얼마나 선합니까?
1: 네, 너무 좋아요. 네.
0: 저격을 맡았어요. 선한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1: 최양락 사범님께서도 영화랑 드라마 연기 예전에 많이 하셨었죠?
0: 많이는 뭐 아니고 뭐 그게 큰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 청춘 스케치라고 87년도에 네. 네, 박중원, 강수현 씨, 뭐 김세준 씨 이렇게 했는데 뭐 네. 에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그해 87년 네. 흥행 1위였다는 때 뭐 그게 뭐 자랑인가요?
1: 오.
0: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그리고 뭐 김혜수 씨랑 어른들은 몰라요. 그것도 뭐
1: 아, 진짜요?
0: 대공관에서
1: 어깨를 더 나란히 했었던
0: 뭐 2, 30만 뭐 들었다는데 아유 그거 뭐 아름다운 것에 네. 진짜 피는 못 속인다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대단하신 네. 두 분 부전자전 조관우 발단인데 오늘 알까기 최초로 최초입니다. 전 세계 최초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부자 대결!
1: 와.
0: 이제 곧 네.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와.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또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 인사 후에 네. 포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부자 찌간이라도 알까기에서는 예를 중시하지 네. 않습니까?
1: 포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요?
0: 역시 초단다운 질문. 네. 네. 이 포석이 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순신 장군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한산 내첩에서 그 유명한 다른 하객진.
1: 아,
0: 하객 모양.
1: 네, 하객 모양. 네. 네.
0: 그다음에 명량해전에서는 일자진, 일자진,
1: 일자. 아,
0: 일자. 네. 노량해전에서는 네. 이제 첨자진. 네. 뭐 그런
1: 첨자진.
0: 다 이 네. 다릅니다. 네, 때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알까기에서는 보통 이제 두 선, 이자진, 네. 이 정석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네. 자신의 기풍대로 네. 포석하면 됩니다. 자, 8알입니다.
1: 네.
0: 포석이 사실 중요한데.
1: 지금 신중하게 하고 계세요.
0: 그렇습니다.
1: 오.
0: 저 동달. 네. 네, 지금 9단 저 포석이 네. 많이 쓰이는 형태지요. 네. 서두가 길었지요.
1: 네.
0: 네. 자, 포석 끝났으니까 본격적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흑선 첫 수 가겠습니다. 조관우 8단 과연 첫 수는? 네, 드디어 갑니다. 그렇죠. 제일 네, 중앙에 있는
1: 목표물을 딱
0: 그렇습니다.
1: 설정하고
0: 변에 있는 저 흰 점을 누르겠다. 흰 점을 누르겠다! 누르겠다 뻔합니다.
1: 네.
0: 뭐 어쨌든 뛰는 것도 네. 아니고 네. 서로 뭐 크게 손해볼 것도
1: 네.
0: 없고
1: 네. 네.
0: 뭐 피차일반입니다.
1: 네. 네.
0: 똑같이 네. 7대7 아니겠습니까?
1: 네. 나쁘지 않아요.
0: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조통달 9단
1: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첫 수부터 저렇게 네. 헤매시나요? 네. 중앙으로 까서 아, 그 수 없다. 중앙! 예! 아, 을수타지.
1: 네네네.
0: 어떻게 할 것이냐? 깔 테면 까봐라.
1: 네. 천천히 네. 네, 가고 있습니다.
0: 과연 응수를 해주네요. 네. 그렇다면 응수를 해주겠다. 인정사정사정 그것 없다. 네! 아버지래. 대국에서는. 이게 알까기 세계는. 예. 궁시렁 대회고 계십니다.
1: 네.
0: 저 동달 9단. 네. 당황하셨어요. 센 거 한 방 네. 맞으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악수가 나왔습니다. 이야.
1: 제가 듣기로는
0: 천하의 저 동달 9단 이렇게 끝날 스타일은 네. 아니신데
1: 저 동달 9단님께서 또 레슨을 받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0: 네, 뭘 네. 받았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네. 묘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조관우 8단이 이제 초기에 네.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했던 거는 주로 이제 얼굴이 춤을 딴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생긴 사람인지 네. 그런 활동을 아, 지금, 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아, 내 팔던에 얼굴이 얼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순전히 아버지 초통달구다 때문이었다. 아. 네?

0: 얼굴이 팔리면 리어카도 못 끈다. 리어카로 왜 끄나요? 네? 가요계를 끌면 되지.
1: 끌었잖아요, 그래서.
0: 네, 알까기 팔단 아닙니까? 네. 알까기 얼마나 잘 까잖아요.
1: 네.
0: 자, 다음 수는 어떤 수가 될까요? 네? 섬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측량기법.
1: 아~ 네.
0: 그렇게 해서 감을 잡는 거죠. 과연 중앙에 있는 저 한 수를? 아! 아, 네. 아 봐주나요? 봐줄 건 없습니다. 사실 알까기에는.
2: 네.
0: 아, 좀 자만. 네. 사실은 그 알까기에서도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했는데. 네. 오! 좋아요.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1: 네, 조통달 구담도
0: 아들이 했던 네. 따도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요. 거기 좋습니다. 석점을 노리나요? 와! 예, 노리긴 노렸습니다만, 네. 아, 그래도 2%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맞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네. 빠진 게 어디예요? 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아직 이 손이 안 풀린 거예요.
1: 네네네. 네, 네,
0: 손이 풀려야 됩니다.
1: 네.
0: 와, 얄밉게. 그러나, 네, 역시, 논개타법입니다.
1: 네. 네.
0: 야.
1: 조통달 9단께서는 네. 전남 도립국악단과 전북 도립창극단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단장을 하셨던 분은 판소리 하던 사람 중 최초였다고 합니다.
0: 대단하지요. 네.
1: 또 당시 전국 악단의 단장에는 이제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네. 조통달 9단의 취임을 위해서 나이 제한을 없앴을 만큼 우리나라 국악계에서 국보로 통하는 분입니다.
0: 네, 또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가요계 남진 네 9단이나 이선희 8단도 이 조통달 선생님께 사사로 가까운 거지요. 네. 특히 이선희 8단하고 네. 아들 조관우 8단 비교했다고 해요.
1: 아, 정말요?
0: 네. 어? 이선희처럼 소리가 또랑또랑해야 하는데 니는 어떻게 가성을 쓰고 그러려면 노래 때려쳐? 니가 이놈아 넷이냐?
1: 아 진짜
0: 이야 넷이 소리 들었어.
1: 아 정말요?
0: 넷이 아니지요. 네. 이랬던 네. 조동달 구단이 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아들 콘서트를 보신 거예요.
1: 오.
0: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가성으로 특음을 했구나. 인정하신 거지요.
1: 우와, 엄청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0: 예, 유명한 일화입니다. 네. 얼마나 참 조관호 8단도 네. 뿌듯했겠어요.
1: 네, 드디어 인정받은.
0: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 가성으로. 야 지금 뭐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한 점 차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저런 정도. 자, 깔테면 까봐라.
1: 네.
0: 네. 이제 약간. 네. 저게 과연. 프로다운 예, 조관우다운 수가 나왔어요. 멋진 한수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창시장 알봉대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알은 소 한 마리 값이다.
1: 엄청나네요. 네.
0: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얘기. 급히 그렇게 까지 말고.
1: 아, 네. 신중하게.
0: 신중하게. 네. 과연 신중한 다음 수 조관우 아들. 8단은, 자, 그렇죠. 중앙에 그 한 점. 저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결정적. 아, 성공을 하네요.
1: 와.
0: 야
1: 잘하시네.
0: 이렇게 되면은, 네? 거의 뭐, 8분 우선.
1: 아, 네.
0: 예, 네, 올라갔다 봐야 되는데.
1: 네.
0: 지금 망연자실. 조통달 9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어떡해요.
0: 안타깝습니다.
1: 제가 더 안타깝습니다.
0: 아, 자포자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 여유가 네,
0: 5대 1.
1: 네.
0: 참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나 도망을 안 갑니다.
1: 네, 조심스럽게.
0: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그렇죠. 팔자 소관입니다.
1: 네.
0: 네. 그래, 깔테면 까봐라.
1: 여유가 넘치는 조관우 8단.
0: 조관우 8단 이거 끝나나요? 참 철량한 신세.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네? 조통달 9단.
1: 아이고!
0: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통달 9단과 조관우 8단의 1차

0: 2차전은 네. 원샷된 경기였지요. 네. 예, 조관호 8단의 승리입니다. 네, 국악의 날 제정 기념이지요. 알까기 명인전. 조통달 9단과 조관호 8단 부자 대결 2차전 대국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전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1: 네, 재밌었습니다.
0: 양보가 없어요. 부자 집안이 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1: 그렇죠.
0: 지금 이 1패를 안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통달 9단이 또 기적적으로 2연승을 하면은 뒤집는 거예요.
1: 맞아요. 아직 네?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뭐 인사는 아까 1차전에 네. 했고 바로 이 대국 시작합니다. 조관호 8단 네. 흑선이죠. 네.
1: 아까보다 좀 되게 전진해 있네요. 여기 조통달 9단의 알들이.
0: 그렇습니다. 뭐 2판 4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과연 느슨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끝낼까요?
1: 네. 과연.
0: 과연 역시 중앙 서두를 거 없다.
1: 네,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요.
0: 1승이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꽥수 네. 나오고 그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네. 자, 조통달 9단 과연 통할지 저수가 통할지 힘차게 힘차게가 네. 안 됐네요. 네.
1: 다들 지금 우선은 진양조타법이라고 네, 여유 있게 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네. 야.
1: 네, 목표를
0: 그 정도. 네. 그리고 가장 먼 곳에 있는 네 우상 뒤에 있는 그곳에 역시 조관호입니다. 야 성공했을 때 타오르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네. 야, 자 다음 수는 어떤 수가 될까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조통달 9단 과연 이번에는. 제발 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1: 제발.
0: 역전을 가야 돼. 꽥꽥꽥 일어가세요.
1: 아이고. 그 사이로 이렇게.
0: 네. 아, 안 맞는다. 네? 연습했을 땐 됐는데.
1: 아쉽습니다.
0: 이게 실전이기 때문에. 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넉넉하니까 저 같으면 모험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정 없이. 뜨거운 수가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밖에 아주 훨씬 빠지는데 허탈한 수가 나왔네요.
1: 멋있게 할 줄 알았는데
0: 네, 저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조통달 9단 네. 자, 나의 수다. 그런 정도.
1: 네.
0: 정확합니다. 네? 대단한 타격입니다. 네. 네? 조관우 노래면 노래.
1: 연기. 네?
0: 면 연기. 알까기는 알까기. 팬들이 더 늘겠는데요. 반면 조통달 9단은 말이 9단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멋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1: 지금 조관호 8단
0: 와 어제 드디어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나 칭칭하네 나 중국의 소만은 네. 네, 알카기 팬 여러분 조통달 9단 이게 바로도 조통달 9단의 수지요 네. 이런 게 하나 나와주면 네. 역전도 가능합니다
1: 네 그렇죠 이제 반전 드라마
0: 반전 쓸 수도 드라마지요 네, 네? 멋진 수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수 이호였습니다 네
1: 멋있었어요
0: 아름답지
1: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0: 네 멋진 수 이렇게 되면은 네 몰라요 알까기 모릅니다 2판에서 만약에 조관호 8단이 2판마저 승리한다면 그냥 2승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조통달 9단이 역전을 한다면 네. 마지막 3알씩 놓고 결승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진짜 모르죠. 세 알이니까.
1: 그렇죠. 또 아직 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네. 아직 예상할 수 없어요.
0: 예. 네. 저렇게 진지할 수가. 네? 좋아요. 거리가 있습니다만. 살을 게 천만다행.
1: 우와, 네.
0: 예, 자충수가 될 뻔했어요.

0: 네. 자, 조통달 9단. 연타서 캐트를 쳤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좀 전에 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제 감이 왔어요. 네.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네. 자세를 지금 바꿔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오, 그거. 글쎄, 그게 정석이.
1: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왜 그 어려운 자세에서?
1: 아유, 안타까워.
0: 그냥 편한 자세로 깔 수도 있는데, 그 어렵게 해서, 그 귀한 알을.
1: 소 한 마리 값이라는 것을 네, 계속.
0: 분명히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1: 알몸대사.
0: 알 하나가 소 한 마리 값을 한다.
2: 아니야. 네.
0: 알을 너무 그냥 흡입가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야.
1: 조금.
0: 조관우 팔단은 말이죠. 네. 대국이 한참 지났는데, 오. 사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1: 네.
0: 예. 반면 조통달, 예, 구단은, 반은 작살 났고, 네. 작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절단 났고, 네. 아. 자! 왼손으로. 아, 네. 여유네요, 여유. 오. 승자의 여유.
1: 왼손으로 네? 하셨네요.
0: 네. 네. 아이고, 내가. 자, 저 같으면, 네, 그거, 그 수 좋습니다. 예, 그 수로. 좀, 그냥 편한 상태로.
1: 아.
0: 시원하게 공격하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거 오셨어요? 상대해 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아. 깔끔합니다. 네, 상대가 안 되네요. 야, 저 동달, 그 다음. 이제 사실 뭐 연세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건강해 보이십니다.
1: 네, 네,
0: 1970년생은 아니고 네. 예, 해방도 계십니다.
1: 네, 오늘은 70년생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하신 거지요. 네. 젊었을 때 조통달 구단의 알까기는 벌벌 떨고
1: 네.
0: 그 누구도 진짜 두려워 없다고 그랬는데 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나요?
1: 이제 아들한테 그 자리를 이제 조금 이제 물려주시는 거죠.
0: 네. 네, 그래. 잘 까고 놀아라. 네. 뭐 그러고 나는 이제 이쯤 하겠다는 뜻인가요? 아, 자 애매한 위치입니다. 네. 그 알까기에서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라. 그거 굳이 응수 안 해도 됩니다. 다른 날로 알은 많지 않습니까?
1: 네.
0: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네. 자, 저 과연 네. 어떻게 뭐?
1: 네. 네.
0: 별 이상한 수가 다 나오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허탈한 호도수심이 나오지요. 네. 네. 동달 구단 당황하고 계십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지요. 예, 네, 오늘은 조관우 팔단의 날인 것 같습니다. 네.
1: 건드렸네. 네. 이건 건드렸네요. 네,
0: 건드렸습니다.
1: 이건 건드렸네요.
0: 네, 건드렸습니다. 네. 솔직해야지요. 네. 자, 과연!
1: 아이고! 진짜 어떡해.
0: 포기했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고 네. 막 지금 한숨을 쉬고, 안타깝습니다.
1: 네.
0: 사실은 그 대기실에서 사전에 뵀습니다만은, 네. 조관우 팔단이 먼저 오셨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걱정 없다.
1: 네.
0: 예, 아버님이 걱정이다.
1: 네.
0: 근데 역시 말대로 돼. 아하. 냉정하네요.
1: 정말.
0: 냉정한 승부의 세계. 부자지간을 떠나면 사실 그냥 네? 남자 대 남자.
1: 네. 포기하지 마세요.
0: 예, 라이, 뭐 이런 식입니다.
1: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네. 네.
0: 저 둥달구단 내가 너보다 먹은 밥이 몇 끼인데 칠 수 없다 네. 했지만은 오늘 현실에는 네. 반대의 현상이 나왔습니다.
1: 네, 어떻게?
0: 자, 저 한 점을 과연 어떻게 이제 여기서 성격 나오는 거죠? 조관우 팔단이 저거를 끝내느냐? 아니면 슬슬 또 아비벌? 네, 쉽게 끝내지는 않네요. 네, 뭐 그게 네
1: 자리 바꾸기
0: 참 애처롭습니다. 아까기 애처럼면서 이렇게 애처롭고 네. 짠한 적이 드물었었는데 야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이 정도면 사실 저발까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프로와 아마추어 그러니까 이제 8알 대 뭐 4알 뭐 네. 이런 정도 이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대국이었습니다. 자, 여기

0: 그래서 그냥 끝내나요? 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지질 안 끌겠다. 네. 네. 아유. 예, 한 번은 봐드릴게요, 아버지. 뭐 그런 의미인가요? 봐주려면 진짜 꺼져. 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뭐 이왕 끝났는데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시지. 네? 저 동달구단. 애처롭습니다만은 이렇게.
1: 근데 이것도
0: 이렇게 해서 네 완승. 네, 초과로 발단의 완승입니다. 저 동달구단 완패했는데 아 역시 네. 젊음이 좀 유리했네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0: 네, 조관호 발단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 네,
0: 그리고
1: 축하드립니다.
0: 뭐 사실 크게 억울할 것도 없죠. 저 동달 구단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참 아드님인데
1: 네.
0: 사랑스럽겠습니까?
1: 네.
0: 지든 이기든
1: 네.
0: 네, 아주 훈훈한 대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2: 네.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가세요?
3: 아니 내가 생각대로 안 되네. 아들이라는가 봐 아들이라.
0: 그러니까 봐주신 부담. 거지?
3: 그런 것은 아닌데. 와.
0: 와.
3: 형님 먼저 아우먼저?
0: 아우 멋있다. 최양나. 네.
3: 와.
0: 한국 무용을 했대요.
1: 네.
4: 아, 이게 다리.
0: 자,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1: 아, 축하드립니다.
0: 이렇게. 저희는
1: 네.
0: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다음 시간에
3: 아유,
0: 뵙겠습니다.
3: 예, 아이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고생 들어셨습니다. 아이고.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린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정수리를 앞, 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응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난 멋없는 거 안 해.
2: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며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더했는데요.
2: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1: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디 어소리티,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더 시그니처,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0: 여성 국국은 여성 배우가 남녀 배역을 모두 맡아 판소리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극으로, 박수빈은 1세대 여성 국국인인 조용숙 명인을 사사하고 여성 국국 제작소를 운영하며 국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저는 9살 때 안산의 와리풍물로 국악에 입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소리 선생님인 박개짜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도 소리인데 너는 남력해라, 여성국국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조용숙 선생님이라는 우리 여성국국 스승님을 만났고 그 뒤로 쭉 여성국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여성 예인들이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창작 장르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여성국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

0: 박수빈은 여성 국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남역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과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했습니다.
1: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남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남역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도령은 점잖은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구진 욕구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바보 온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건의 말씀이옵니다. 저 같은 바보에게 아내가 되다니요.
1: 아니옵니다. 몽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2: 네, 이번 공연은 국극무대에 전자음악을 더해 전자음향이 상대 배역과 장단, 추임새를 채워주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 오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전자음악이 어떤 반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상대 배우의 어떤 대사도 이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조 오면 진양조에 어울리는 어떤 장구, 반주 장구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어떤 전자음악 식으로 뭔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를 걸거나 소리를 왜곡하거나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질감의 소리로 만든다거나 판소리를 할 때 반주로 이렇게 북을 같이 쳐주시는데 고수가 그런 고수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장단들을 좀 재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박수빈 배우. 그가 생각하는 여성 국극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단 여성 국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아 여성 국극 나 한번 봤었지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지켜가는 뚝심부터 그 뚝심을 뿌리로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넓혀가는 움직임까지 전통의 깊이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온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해봅니다.
2: 네, 무대 위 창작자의 눈빛과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려서 더 인상 깊었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수빈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국극에서 남역을 맡은 배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남성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역 혹은 여자역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여성 국극만의 독특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이곳에서 여성 국극 1세대 배우이자 박수빈 배우의 스승인 조영숙 명인도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야말로 전통의 맥을 지켜온 명인과 오늘날의 무대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예술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으로 이어질지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얇은 천과 종이로 집을 지으며 전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작가 서도호인데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서도호 작가의 30여 년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드로잉부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최신작까지 무려 50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도호 작가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작업들을 국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자신이 가진 것을 대중과 나눈다는 뜻의 불교 용어 회의 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억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서도호의 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 공간을 짓고 기억을 입히는 작가 서도호 30년의 기억. 어린 시절의 한옥부터 가족의 사랑이 담긴 옷까지 집에서 세계로 다시 몸으로 이어지는 서도호의 여정.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과 종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온 세계적 작가 서도호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4: 이번 전시에는 약 50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매체, 주제들을 다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전시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전시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회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3: 전시는 시드뱅크에서 시작됩니다. 유년기 그림부터 대학원 졸업작, 첫 패브릭 작업까지 서도호 예술의 씨앗이 된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학생 무렵 가수 유재하 1집과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앨범 재킷 작업에 참여한 흔적도 소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3 전시실 입구의 문은 작가가 살던 성북동 한옥 대문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작가의 드로잉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다수 포함된 이번 드로잉 전시는 그의 상상 세계와 조형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시실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살던 성북동 한옥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 집을 작가는 실물 크기 닭종이에 흑연을 문질러 탁본처럼 떠냈는데요. 정성 들인 문지름 끝에 기와 문양부터 나무의 결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지른다는 러빙과 사랑한다는 러빙을 겹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완성한 광주극장 사택. 광주의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영국 테이트 모던 개인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4: 이 러빙러빙 서울집과 러빙러빙 광주극장 사택은 실제로 천, 한지와 같은 천으로 다 감싼 다음에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탁본을 한 작업이에요. 집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집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다는 러빙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의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시리즈이고요. 이 탁본 작업이 작가님의 작품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촉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20대에 한국을 떠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 서도호 작가.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재 사는 런던 집을 바탕으로 그동안 거쳐온 집들의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겹쳐 바느질한 겁니다.

0: 22m 규모의 대형 설치작 둥지들은 그동안 작가가 거쳐온 집의 복도와 계단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이어붙인 건데요. 관람객은 작품 속을 걸으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되어 있는 퍼펙트홈과 이 둥지들은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참여형 작품인과 동시에 관람객이 이 작품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셨고 작가님의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22m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서사와 또 이야기를 포개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0: MMCA 스튜디오에서는 그의 최신작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던 창작 여정이 이제 가족의 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작가의 두 딸이 자라며 남긴 옷들을 쌓아 만든 부성 재킷에서는 화가가 아닌 아버지 서도호의 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 딸과 함께 만든 타임 포켓은 주머니 안에 일상 속 사물을 담아 기억이 머무는 작은 집을 만듭니다. 최신작이자 최초 공개작인 사랑의 기억은 코트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소중한 사물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And I love you and I miss you. I want to wear it. Yeah, I really want to wear it.
1: 저는 이번 전시가 서도 작가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식, 공식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대한 매체와 주제와 재료들에 관심을 두시고 근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셨는지를 아마 전시를 둘러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람해 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포개 보시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집으로 남는다면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 Arch overarching theme with what the exhibit was and then just the attention to detail in all of the pieces was breathtaking. Yeah, it was quite amazing.
0: 방에서 집으로 세계를 돌아 다시 신체를 감싸는 옷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 서도우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서도호의 집으로 놀러가면 어떨까요?
4: 네, 얇고 투명한 천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니까 아련한 기억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최신작들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집은 자신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입었던 옷과 물건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 걸 보면서 결국 집이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박보검이 녹음을 했는데요. 박보검 배우의 다정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되고요. 올해 12월에는 6m 높이 뉴욕 아파트 설치작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집을 찾아서 이번 주말엔 서도호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0: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지 바로 인사동인데요. 10월 1일부터 이곳에서 고미술부터 현대미술, 공예, 차를 주제로 인사동 인틱 앤 아트페어가 열립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강민우 회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1: 처음입니다.
0: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강민우입니다. 문화공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예.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네. 1987년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1: 저희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의 문화지구 보존과 네. 인사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인사동이 보통의 상인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동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 일본지이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0: 네.
1: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인사동 하면 그냥 약간 관광객들이 많고
1: 네네.
0: 그다음에 약간 고미술들도 볼 수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네. 그냥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아, 그럼요.
0: 네.
1: 인사동은 우리 문화재 판매상들과
0: 네.
1: 화랑과 또 그 표고 또 공예 또 그리고 지필묵 등 하여튼 전통 권장업종들이
0: 네.
1: 한 400여 개 밀집돼 있습니다.
0: 그렇게 많아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본지죠, 사실.
0: 네.
1: 그러니까 요즘 인사동은 예전과 달리 그 전통과 약간 문화적인 색채가 조금 퇴색해 간다는 어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새로 모든 걸 한번 다시 브랜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0: 그렇군요.
1: 근데 그 요즘 고무적으로 그래도 젊은이들이
0: 네.
1: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분들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시 기회
0: 네.
1: 뭐 등등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인사동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표구할 일이 있거나
1: 네네.
0: 아니면 어떤 전통 무언가 필요하거나
1: 네.
0: 선물을 사야 되거나 이럴 때 갔었는데
1: 네.
0: 지금 그냥 생각해보면 어떤 하나의 문화지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냥 정말 네. 상인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1: 네.
0: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뭔가 보존 가치가 있는
1: 네.
0: 그런 곳이다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1: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어떠세요? 예, 한번.
1: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네.
1: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그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사동이 그 새롭게 변해가는 어떤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0: 아,
1: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사동이 변하지 못하고
0: 아.
1: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똑같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0: 네.
1: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 자정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0: 네.
1: 우리가 하다못해 그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0: 네.
1: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캐대연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K컬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0: 네.
1: 인사동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인사동 하면 요즘에는 그 진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중심지?
1: 네네.
0: 그래서 인사동을 가보면 여기 한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1: 네.
0: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1: 네.
0: 많거든요.
1: 네.
0: 좀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주셨을 때 어떤
1: 네.
0: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1: 아, 뭐 첫째로 우리 그 인사동에는 한 5대 권장업종이 있습니다.
0: 5대 권장업종.
1: 네, 그게
0: 네.
1: 이제 고미술
0: 네.
1: 가장 전통적인 데죠. 그리고
0: 네.
1: 화랑 그리고 표고.

0: 공예, 또 지필묵 등또 요새 민화, 뭐
1: 네.
0: 하여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전통 다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1: 가예 이런 거
0: 네,
1: 배우는
0: 맞습니다.
1: 거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0: 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언제부터 그럼 하시는 건가요?
0: 제가 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1: 36년이요?
0: 네.
1: 가업을 이렇게 받으신
0: 아닙니다.
1: 그런 것도
0: 대부분
1: 아니고요.
0: 우리 업종에 가업을 받거나 뭐
1: 그쵸.
0: 종업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데 저는
1: 네.
0: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1: 어떻게 그럼 갤러리를 운영하게
0: 제가
1: 되신
0: 이제 20대 말에 이제 일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 거예요? 네.
0: 일본에 자주 가다가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미술품 거리를 가게 됐는데
1: 오.
0: 한국 물건을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더라고요.
1: 아, 오사카에 우리 한국
0: 아,
1: 물건들이
0: 야,
1: 있었어요.
0: 그렇죠. 꽤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비싸지 않은 걸 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취미가 생겼는데
1: 네.
0: 뭐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 자꾸
1: 네.
0: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갤러리를 차리게 됐어요.
1: 아,
0: 그래가지고
1: 컬렉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갤러리를 차리게 되신
0: 네, 맞습니다.
1: 케이스군요.
0: 조금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네.
1: 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뭐 제가 뭐 다른 걸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1: 네.
0: 제가 소양도 많지만 이 직업은 특히 손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1: 아, 그래요?
0: 직업이에요.
1: 왜요?
0: 아, 손님들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배우는 직업 중에
1: 아,
0: 하나입니다.
1: 그래요?
0: 그렇습니다.
1: 너무 새로운 관점인데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아니, 고미술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지만, 그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0: 그게,
1: 취향도 물론
0: 네,
1: 중요하겠지만,
0: 맞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약간 노력도 필요하지만,
1: 네.
0: 약간 정말 미술품을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1: 나만의 어떤 확고한
0: 네네네.
1: 그런.
0: 그런데 하여튼 뭐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옛날에 고미술품 하면은 고가의 뭐
1: 그렇죠.
0: 부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1: 네.
0: 요즘 삼인상가나 인사동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게 이제 비싸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샵에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 거 위주로.
1: 취향을
0: 네,
1: 약간
0: 취향을
1: 거기에
0: 저격하는
1: 맞춰서.
0: 겁니다.
1: 네. 그야말로 취향
0: 네,
1: 저격이군요.
0: 맞습니다.
1: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미술품도 그렇지만,
0: 네.
1: 빈티지 되게
0: 굉장히
1: 좋아하고요.
0: 좋아합니다. 네.
1: 그래서, 가격도 가격인데, 다 비싼 것만 있는 건또
0: 아,
1: 아니니까.
0: 그럼요.
1: 예,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텐데,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또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1: 네.
0: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 수집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어머머머.
0: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어떤 관람 의식이나 또 소장하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1: 네.
0: 어떤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저희 상인들은 친절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랬더니 뭐좀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해요.
1: 어머, 그래요?
0: 공부 많이 하고 와요.
1: 어머.
0: 그러니까
1: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배우는
0: 아,
1: 거예요?
0: 요즘 뭐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근데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저희뿐 아니라

0: 저도 뭐 인사동에 제가 이제 그 회장을 오래 했지만
1: 네.
0: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절대 마진 남기지 말고 주라고.
1: 어떻게 마진을 안 남기고
0: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1: 저였군.
0: 이 저변 확대가 되는 게

0: 막갈 때마다 조금씩 인사동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1: 네,
0: 했었거든요. 근데
1: 그렇죠. 또.
0: 저만 해도 고미수를 수집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
1: 아유,
0: 했는데
1: 좋습니다. 네.
0: 요즘은 진짜 확실히 자기 취향이 중요한가
1: 맞습니다. 네.
0: 봅니다. 예. 자, 지난 6월에 보존회 소속 화랑들의 복합문화예술축제인 인사 아트위크가 열렸는데 올해로 벌써 여섯 번째
1: 네, 여섯
0: 열리는
1: 번째입니다.
0: 거라면서요.
1: 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술에 관심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번에 또 특이했던 점은 원래는 파인아트 쪽에 갤러리들을 주로 해서 도슨트를 했는데 아무래도 옆에 고미술 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봤더니 두배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0: 오히려.
1: 오히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뭐지? 그랬더니 그게 제가 보니까 캐대언 역할 같아요. 네.
0: 캐내연대.
1: 그렇다고.
0: 근데 거기 고미술 막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 그렇죠. 뭐, 소품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시를 했든지.
0: 가시라든지.
1: 그러니까 거진 가시 없어졌어요. 전부.
0: 다 팔린 거예요?
1: 그냥 다 팔려나가가지고. 그, 전통 가시 싸지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직접 또 하고 다녀요. 쓰고 다녀.
0: 인사동에 가면 이렇게 쓰고
1: 네네네.
0: 다니는
1: 가끔 그런
0: 모습을 볼
1: 친구들이
0: 수
1: 있습니다.
0: 있구나.
1: 네. 그러니까
0: 와.
1: 하여튼, 그, 캐대원의 여파가 좀큰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그렇게.
0: 아니, 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동 돌아다녀 보면 사실 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고미술도 그렇고, 이제 화랑도 그렇고.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1: 네,
0: 요즘
1: 맞습니다.
0: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1: 아,
0: 젊은이라는 말 자꾸 쓰니까
1: 네네,
0: 너무
1: 맞습니다.
0: 나이
1: 아,
0: 들어
1: 아니.
0: 보이지만, 예. 저만 해도 약간 저기 들어가면 너무 막 좀 이런 이게
1: 네, 맞습니다.
0: 있었거든요.
1: 네. 그런데, 고미술 화랑이나, 그러니까 이제 파인아트 화랑 쪽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0: 맞아요.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요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들이 고미술품이거든요. 일종의 고물이죠. 문화재급들이 있지만,
0: 있지만,
1: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앤티크 싸잖아요. 사고보다 싼 거거든, 사실은.
0: 그렇죠.
1: 근데 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저도
1: 보통.
0: 그런 줄
1: 네, 근데
0: 알았어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고려 청자 다환이나 사발이 아주 막 깨져서 파손된 게 아닌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용돈으로
0: 그렇군요.
1: 즐길 수가 있고, 특히 우리 한 2000년 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우리 그 삼국시대, 원삼국 때부터 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화병 같은 거쓸 때, 요새 화병도 사실은 조금 비싼 거 사면은 다 1, 20만 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0: 120만 원이면 정말 몇십만 원
1: 몇십만 원도
0: 하더라고요.
1: 하는데, 사실 삼국시대 토기가, 고려 토기가 10만 원 정도면 화병으로 쓸수 있는 거 삽니다. 진품을.
0: 그러면 진짜 그동안 고미술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네요.
1: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TV나 이런 데서 무슨 경매에서 뭐 몇십억에 팔렸다든지
0: 그렇죠.
1: 그거는 사실 국가적인 유물급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
0: 유물급.
1: 일상에 우리들이 썼던 물건들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네.
0: 그렇군요. 너무 이게 비싸고 그들만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1: 뭐 그런 세계도 있죠. 저기.
0: 있지만 일단 편하게
1: 네.
0: 이렇게 인사동을 찾으면
1: 맞습니다.
0: 마음에 드는
1: 나
0: 또
1: 얼마든지요.
0: 고미술품들을
1: 네.
0: 만날 수가
1: 맞습니다.
0: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올해는 너무
1: 네.
0: 더웠잖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에 더 많은 분들이 인사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별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1: 맞습니다.
0: 4일까지 나흘 동안 인사 아트 플라자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리게 되죠.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 이번 행사는 벌써 39회째인데요. 인사 전통문화축제 그 대표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이제 고미술과 현대미술 그리고 조각협회 또 민화 그리고 그또 한지
0: 한지.
1: 예, 또 섬유공예 네, 뭐등 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0: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차, 전통 차가 제일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뭐그 원가로 구입돼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동에 오셔서 한번 이번 행사에 꼭 구경 오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정말 참가 업종을 보니까 고미술, 화랑, 공예뿐만 아니라 지필묵, 표구, 차
0: 맞습니다.
1: 음식까지
0: 참.
1: 볼거리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아, 화랑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그 도슨트 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하고 화랑하고 그 해설과 함께, 사실은 해설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1: 더
0: 빠르거든요.
1: 잘 알죠. 아니,
0: 전문가.
1: 사실 삼국시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0: 모르죠.
1: 모르잖아요.
0: 그리고 저도 무슨 다른 박물관에 가면은 꼭그 도슨트들 듣는데 이해가 훨씬 빠르듯이. 근데 인사동에서는 더 친절하게 그 소위 말하는 유통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굉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외 무대, 뭐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들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막식 때 별뱅이 그곳 인간문화재 그 박정옥 명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담과 이제 공연을 볼수 있으시고요. 또 그리고 전통 달의 시연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차 체험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고 또그 강연회도 준비돼 가지고 있는데
1: 강연회까지.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나흘 동안 또 그때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렇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그때 연휴.
1: 듭니다. 예. 자, 이제 또 지금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변화될 인사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0: 그럴 것
1: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0: 같습니다. 아, 뭐, 여러 선대 회장들이 잘 해왔는데, 요즘은 이제 급격하게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좀더 국제적인 그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보전회에서 뭐 통역 그
1: 중요하죠.
0: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일본지지 않습니까, 인사동에.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뭐
1: 뭔가
0: 통,
1: 배우면서
0: 네,
1: 일하는.
0: 맞습니다. 통역도 뭐, 그래서 뭐, 점심만 사드리면 정말 다
1: 그래요.
0: 오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통역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뭐, 우리 그 산업이나 그런 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보러
1: 문화까지.
0: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역시 전통 있는 민족이구나.
1: 그렇군요.
0: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인사동에서 이렇게 뵈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이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뭐 외국말도 안 되지만 이제 통역하는 분한테 가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했다, 인사동에서.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 아트플라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열리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인사동 나들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강민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을) 두 차례 광한로원을 수놓는 국악의 선율.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한로원 음악회가 광한로원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광한로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명소 광한로원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산조의 기교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악독주부터 남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민속무용과 사물놀이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원들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한로원 음악회는 오는 10월 1일과 8일 그리고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광한로원에서 우리 소리와 가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0: 소리는 재밌고요. 뭐 악기는 다 잘 씻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두 가지 다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볼게. MR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실제로 대나무밭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네,
2: 고맙습니다.
3: 3분이 정합니다. 다른 환경에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비싸고.
6: 더 비싸요.
7: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훈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8: 공연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9: 배우 전환!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8: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삼파릇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 시립국악단 춘천 풍요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저용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 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훌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넓고도 넓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 마침내 하늘과 맞닿아 지평선을 이루어냅니다.
1: 눈길 닿는 곳마다 넓게 펼쳐진 들판.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골제입니다. 오랫동안 물을 다스려서 이 넓은 공간을 생명이 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둑 위에서 풍요를 기원하고 희망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지평선 넘어 느리게 가는 김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둑길. 1700여 년 역사 시간 위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벽골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 벽골제에 서 있는 두 마리의 용, 무슨 연유일까요?
1: 동경 민족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 놓고 그 용이 물을 관리하는, 물을 수호하는 그런 동물로 만들어냈거든요. 특히 여기

0: 여기는 논농사가, 김제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논농사는 물이 없으면은 사실은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동물이 여기에 쌍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제방이 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제방이 무너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쌍용 설화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1: 그 길이가 50m가 넘는 거대한 두 마리의 용, 사람들이 벽골제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지로 알려진 벽골제. 삼국사기는 서기 330년에 축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방은 약 3.3km. 수문은 5개 중 2개만 남아있습니다.

0: 백성들이 굶주림을 면하고 풍년을 누리도록 해준 벽골지. 그래서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주도로 자주 수리도 했습니다.
1: 이 중수비의 내용대로는 조선시대에 와서 태종대에 다시 한번 중수를 하거든요. 그때 이 돌 기둥은 옛날 것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고려시대 거 멀리는 통일신라 백제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수문을 통해서 만경 벌판이나 진제 벌판, 멀리는 정읍 부안 벌판까지 물을 대서 농사를 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0: 물길을 다스려 풍요를 기원하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손길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 사람의 땀과 자연의 순리가 만나 1700년 가까운 역사를 빚어낸 공간, 김제 벽골제입니다. 지금은 들녘에 물을 대는 기능을 내려놓은 벽골제. 물길은 달라졌지만 벽골제가 지키던 대지의 풍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벽골제 앞에 펼쳐진 김제평야. 이 들녘은 만경평야와 이어지는데요. 경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드넓은 이 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지금은 이한기가 대신하는 모내기.
2: 잠깐.
0: 예전에는 흥겨운 농요가락에 맞춰 일일이 사람 손으로 모내기를 했지요. 그나저나 김제쌀이 명품인 이유가 뭘까요?
3: 아니 도대체 왜 김제는 그렇게 쌀이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2: 아무래도 이게 김제 토질이 네. 아무래도 딴 지역보다 좀 낫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제 같은 거의 좋은 쌀 신동진, 네네. 신동진을 다 하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신동진을 알아주잖아요.
3: 그렇죠. 네. 쉬운 게 아니더만요.
2: 아, 그렇죠. 이제 여름으로 다 보야니까 뭐가 잘 심었는지도 보야 하고.
3: 반듯해야 돼. 네. 길이.
2: 네.
0: 벽골제 옛 땅. 속살 깊은 대지의 벼농사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 탓에 뼈아픈 역사도 겪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대지주들이 광대한 농지를 차지했고 우리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내몰려 농노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곳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과 저항을 그린 대하 소설이 있는데요. 바로 조정래 작가의 대하 소설 아리랑입니다. 무려 20여 년의 집필 끝에 지난 2000년에 완간된 대하 소설 아리랑. 김제 죽사면은 아리랑의 주 무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아픔과 민중의 삶을 재현한 아리랑 문학 마을이 있습니다.
4: 아, 이곳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토지를 강탈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면사무소 내부입니다. 저기 앉아 있는 게 당시 소설 속의 죽산 면장인 백종두 면장입니다. 백종두는 아전 출신으로 친일파로 변하면서 면장까지 출세를 하게 됩니다.
0: 일제의 앞잡이였던 면장, 동족 수탈에 앞장섰던 인물. 그는 행복했을까요? 수탈의 증거들 가슴 아팠습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미소에서 쏟아져 나온 새하얀 쌀. 내 자식들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모두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0: 포탈의 역사 잊지 않으려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어느 일본인 대지주의 사무실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눈물과 한이 서린 곳입니다.
1: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앞에를 지나갈 때는 무서움보다는 증오가 많이 끌었다고 해요. 막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자식들은 먹지를 못해서 이역말리 만주나 하와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10원을 빌려갔는데 몇 배를 갖다 갚아야 되니 그렇게 그런 과정을 해년마다 겪으니까 그렇게 많이 증오심으로 여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0: 혹독했던 일제의 수탈, 치밀하고도 체계적이었습니다.
1: 저기 안에 보이는 이 파란 이 문 안에는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시모토라는 인물이 여기에다가 금고인데요. 여기에다가 돈이라든가 서류 같은 거, 뭐 소작인들한테 뭐 말 그대로 이번 달 원래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나를 갖다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서류 같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그 금고였다고 합니다.
0: 일본인 대지주 하시모토 나카바. 이제는 훼손된 그의 공덕비만 덩그렇게 남아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한이 서린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인데요.
1: 이게 쭉 들어오세요.
0: 수많은 농민들이 두려움을 안고 드나들던 곳입니다.
1: 이곳은 창고는 소작인들이 와서 여기 앞에 서서 원래 내가 농사 지으려면은 그 종자가 없으니까 하시모토한테 종자를 빌려가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해 가을에 또 추수를 해서 맷꼽들로 또 갚고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0: 수탈에 시달렸던 당시 농민들의 삶은 참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농민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일제. 그들의 수탈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2: 여기서 수탈한 쌀들을 군산을 통해서 일본으로 실어갔는데 전주에서 군산까지 전군 가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포장도로인데 약 40km, 이 도로 이름이 일명 잣대도로입니다. 지도를 놓고

0: 쭉 금을 긋고 도로를 건설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일본으로 쌀을 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전군 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탈된 모든 쌀들이 일본으로 다 실려갔어요.
1: 역사는 기억할 때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픈 역사든 자랑스런 역사이든 기억할 때 역사의 교훈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아리랑 문학관에는 당시 농민들의 삶을 떠올리게 해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0: 신계명계 외밑들 이 말이 김제 망경의 넓고 넓은 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넓고 또 곡식이 많이 생산이 됐지만 모두 일제한테 수탈을 당해서 그 풍요롭지만 서러운 땅이라고 이 김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0: 김제에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기와 지붕을 올린 한옥교회입니다.
1: 금산교회는 1905년 10월 11일 미국의 남장로회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올해가 121년 됩니다.
0: 아담한 한옥교회. 이 작은 교회가 12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 놀랍기만 한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인들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한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초창기 이 교회의 예배 모습은 요즘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1: 이렇게 휘장을 가렸고요. 위쪽에도 휘장을 쳤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였고 또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님의 얼굴을 여성도들은 보지 못한 상태로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남녀 출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이런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금산교회 예배당은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강단은 두 공간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설치를 해서 목사님은 양쪽 모두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종교가

0: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 뿌리내린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1: 우리 금산교회가 자랑하는 또 우리의 신앙이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셨던 신앙의 인물들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두 분은 바로 초독삼 장로님과 이자인 목사님입니다. 저 두 분들이 지금은 그런 직분을 받으셨지만 당시에는 직분 없이 두 분은 주인과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이분이 주인이었고 마방의 머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나이 차이는 12살 차이로 띠동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12살 차이면 별 차이는 없지만 당시 1800 말에 12살 차이면 상당히 큰 차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과 머슴의 관계도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12살 차이도 세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방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일을 하다가 테이트 선교사님도 복음을 들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형제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0: 참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머슴이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제가 된 인연 이야기. 어쩌면 이것이 이 작은 교회가 이룬 가장 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0: 고장 김재. 전통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이렇게 생긴 놈만 내가 팔으니까 손님들이 많지. 어디를 가나. 너무너무 싱싱해.
0: 100년이 넘은 김재 전통시장.
2: 예.
0: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싱싱한 해산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제는 서해와 맞닿은 곳이니까요.
3: 저건 미니족발 12,000원. 응, 껍데기요. 맛있어. 껍데기도 하나 그럼 17,000원.
0: 뿐이겠습니까? 냄새로 유혹하고 모양새로 눈길을 붙드는 먹을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3: 집에서 손질 다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직접 삶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암만 해도 어디서 삶아오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직접 삶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돼지족발 삶는 건 내 직장이에요. 직장. 평생 직업.
0: 상인의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넉넉한 곳. 김제 전통시장입니다.
3: 네, 맛있게 드세요.
0: 제가 어찌 이런 시장을 마다하겠습니까? 김제 씨의 느낌은 참 정겹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 눈에 보이는 저곳이 왠지 좀 더 안정적이고 포근한 느낌으로 저한테 빨리 와보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서 그 포근함을 한번 가까이 가서 느껴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여기 한약방이에요. 한약방. 근데 여기는 옷을 짓는 맞춤 조문이라고 써져 있고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아, 옷이 누비로. 안녕하세요.
4: 어머. 우와. 어머. 오정의 씨 아니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어머나 반가워라.
0: 아니 근데.
4: 어머, 뵙고 싶었어요.
0: 어머, 이렇게 고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4: 그러세요? 감사해요.
0: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네. 한약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예.
0: 근데 또 여기는 또 맞춤 정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네네네.
0: 이게 무슨 일일까요?
5: 이곳에서 아버님이 네. 한 70평생을 한의원을 하셨어요.
0: 아버님이라고 하면
5: 시아버님.
0: 시아버님께서. 예.
5: 저는 여기서 19에 이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예. 아버님을 도와서 같이 한약업을 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예.
5: 그러면서 예. 아버님이 이제 한약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예. 한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5: 그러니까 평생에 모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네. 너도 입어라 권해주시고 옷을 입다 보니까 예. 이 질감이 너무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세도 만들어주고
0: 맞습니다.
5: 하루의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행복감도 느끼고
0: 맞아요.
5: 이 천이 정말 사람을 만들어주는 귀한 천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0: 네.
5: 아버님이 이제 자꾸

0: 하시고 네. 제가 바로 이 업을 시작을 했어요.
1: 아, 그렇구나.
2: 네, 이곳은 옷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보통 옷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삼베 옷을 만드는 곳이에요. 모시 풀에서 실을 얻어 만드는 옷입니다.
0: 이 옷을 입으면 이게 식물이기 때문에 내 피부를 살짝 만져줘요. 가실가실하게. 그래서 이 컨디션이 업되고 기분이 너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와요.
2: 멋쟁이 시아버지 덕분에 삼베 옷을 알게 된 사장님. 그 매력에 빠져 삼베 옷을 15년째 우리 전통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게 식물이잖아요. 풀이잖아요. 이 풀을 내가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몰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 판매할 목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소재에 반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2: 천연 섬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장님의 옷. 섬유의 질감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이렇게 직접 옷감을 염색도 하는데요. 염료들 또한 모두 천연 재료입니다. 손길 몇 번에 이렇게 예쁜 색깔의 옷감이 탄생됐습니다.
0: 너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진짜.
3: 우리가요 무슨 떼들 때 상하가 나눠지면 어떻게 맞춰 입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한복을 입은 느낌 같기도 하고 원피스를 입은 느낌 같기도 하면서 시원하면서도 이 원단이 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나를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거를 원단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만큼이나 빛깔도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2: 우리 전통 옷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이 있지요. 예, 누구에게나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1: 예쁜 핑크.
0: 근데 이게 뚱뚱하시고 배낭 옷인 분한테는 짱이에요.
3: 이거 봐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청바지를 입어도 예뻐요.
0: 그렇죠.
3: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이렇게 입으면 패션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2: 천연 소재, 천연 염료로 만든 우리 전통 옷. 그야말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3: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그렇죠.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손재들을 제가 옷을 해줘요.
1: 손주분이 벌써 있어요?
0: 예, 있죠. 갖고 7살, 5살인데 이렇게 모시 옷을 입혀서 같이 공원에 같은데 카페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오세요. 나하고 아가야 나하고 같이 사진도 한 장만 찍자고.
3: 외국 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3: 네.
0: 근데 외국 분들은 그 염색하지 않은 그냥 그 삼베 자체 색으로 입으면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색이 예뻐요.
3: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예전에는 시원하기 위해서 입으셨는데 그 시원함을 위해서 너무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 맞아요. 그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든 편하게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고 그리고 실용적인 옷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계속 열정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공감하는데 이거는 꼭 한번 직접 느껴보셔야만 알 것 같습니다. 오시지요, 김재루요.
0: 환영합니다.
3: 네.

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향긋한 보리내음에 취해 혹시 뉘 부르는 소리라도 있을까 하여 하염없이 걸어봤습니다.

0: 그러다가 발길이 멈춘 곳. 어느 음식점 앞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2: 어휴, 엄청 크네요.
1: 네.
2: 맛을 담아내는 터라고 해가지고 아, 예.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서
1: 아유, 쑥스럽습니다.
2: 아니 김제에는 네. 사실 어떤 음식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게 궁금해요.
1: 김제요? 네. 김제가 그게 문제예요. 다른 지역은 그 특산물이 있는데 김제는 쌀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쌀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전국적으로 다 뭐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숙제라고 했어요.
2: 사실 근데 밥이 맛있으면 네, 반찬은 네. 그냥 다 맛있으니까
1: 네, 네.
2: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잘하시는 게 있으시겠죠?
1: 저희는 그냥 가정집처럼 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음식을 해요.
2: 그게 제일 좋죠. 네, 집 밖에 나가서 제일 좋은 게 집밥 네. 같은 음식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1: 저희는 여기가 텃밭이 한 200평 넘게 있거든요.
2: 아.
1: 거기서 제가 다 농사지어요. 고추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사지어서 하고 겨울에는 냉이캐러 다니고 지금 오늘 반찬에 죽순도 있고 뽕잎도 우와. 있고 머위떼도 있어요. 다 제가 직접 공수한 거예요.
2: 계절마다 제철이네요.
1: 네, 제철 우와. 음식. 직접 캐온 상추랑 뜯어온 상추랑 야채랑 이건 친정엄마표 참기름이에요. 완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저희 여기 터에가 뽕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연할 때 따서 삶아서 냉동에다 얼려놓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노지에서 뜯어온 미나리. 이건 제가 산에서 따온 죽순이고요.
2: 죽순이고요.
1: 이거는 애기 열무.
2: 애기 열무.
1: 그다음에 텃밭에서 기른 머위를 들깨로 탕을 했어요.
2: 머위탕.
1: 그다음에 이거는 네. 제가 직접 키운 신선초로 장아찌를 했어요.
2: 신선초로요?
1: 네. 와. 근데 향이 독특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묵은지가 맛있어서 많이 넣어달라고 하시는데 많이 들어가면 또 그 맛이 안 나요.
2: 2년 숙성된 네. 그리고 감자가
1: 네, 저도 담고 엄마도 담고 아이고. 저 혼자 힘들다고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생한다고
2: 일단 국물 한번 맛볼래요. 어떤 맛인지
1: 좀 얼큰할 거예요.
2: 와, 이 당 육수와 만난 이 김치가 엄청 깔끔하고
1: 네.
2: 과하지도 않고 전라도의 그 묵은 김치 맛이
1: 네.
2: 닭볶음탕의 이 닭 육수하고 만나니까 천연 조미료가 돼버려요. 그죠?
1: 네.
2: 그리고 와 진짜 맛있다.
0: 묵은지 들어간 닭볶음탕과 사장님이 직접 만든 반찬들.
2: 밥 약분에다가 밥 비빌 때 최고잖아요.
0: 이 맛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2: 딱 비비기 좋은 만큼 익었어요. 이것도 맛있다. 제가 아껴놓은 게 뭐가 하나 있죠? 바로 김제가 낳은 김제 쌀입니다. 여기에다가 보리.
1: 네.
2: 아, 오다가 보리 많이 봤거든요.
1: 네.
2: 이 쌀이 맛있으면 뭐 더 말이 더 있을까요? 그죠? 쌀맛입니다. 쌀맛이. 그런데 끝맛이 단맛이 나네.
1: 보리가 들어가서 그래요.
2: 아 그렇구나.
1: 네.
2: 밥이 달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오 진짜 맛있다. 김제는 이제 알았어요. 어머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밥을 옆에서 호의무사 해줄 수 있는 백반을 먹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근데 그 옆에 우리 친정어머니 손길이 있는 이 묵은지 네. 닭볶음탕
1: 네.
2: 오늘 정말 맛있게 먹고 김제를 기억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0: 어쩜 이렇게 철마저 꽃들이 피어날까요? 자연의 질서 참 대단하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
2: 알았어 알았어 따라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우리 흥보가에 나오는 제비집이 이 책방 전부 위에 있어요. 와, 그림 같은 이곳에 책방이라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응? 일로 가? 안녕하세요.
1: 예, 신발 벗고 들어옵니다.
0: 예. 와, 어머나. 여기 책방 맞나요?
1: 예.
0: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0: 오, 여기 책방, 책밭의 주인이세요?
2: 네.
0: 이게, 아니, 이렇게 이 골목 끝에 올라가도 되죠?
2: 네, 그럼요. 조심하시고.
0: 어머나. 아, 조용히 해야 되겠다. 손님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3: 놀랍게도 이곳은 서점이었습니다.
0: 어머나. 이게 어머나가 그냥 연말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책방을 이거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 아, 네. 뭐
0: 원래... 혹시 되어진 것을 사신 건 아니죠?
2: 아, 아니요. 이 집이 제가 살 때만 해도 버려진 집이었어요.
0: 그리고 오래된 집 같아요.
2: 네, 지어진 연도가 1905년이니까 지금 115년 한참 넘었죠.
0: 아니, 근데 어떤 계기로 여기가 고향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란 사람인데요.
0: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2: 아, 원래 저는 방송국 PD.
0: 방송국 PD요?
2: 네. 원래 집에서 예쁘게 해놓고 막 요리해 먹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 아시다시피 방송국 PD들이 밖에 나가서 특히 여자 PD가 뭐 앞치마 이런 거 전혀
0: 연결이 안 돼요.
2: 그쵸, 막 네. 맨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저도 조금 현생과 그 로망의 간극이 컸던 사람이 인데 이 집을 보는 순간 좀 원하던 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3: 방송사 PD였던 최별 씨. 김제들녘 한가운데 농촌마을에 책방을 연 것이 3년 전인데요. 이런 특별한 서점을 마련한 이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2: 사실 저기 네. 이 공간은
0: 네.
2: 저희 엄마의 공간이에요.
0: 아, 그래요?
2: 네, 저희 어머니가 좀 돌아가신 지 한참 되긴 했는데 그 방송 작가셨고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책이 되게 많았었어요.
0: 아,
2: 그래서 엄마도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겠다 싶어서 엄마의 옛날 원고랑 이런 버리지 못한 것들이 함께 그리고 보면 이 집을 처음에 살 때는 몰랐는데
0: 네.
2: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애기거든요.
0: 네, 어머머머머
2: 이 애기인데 4살에서 6살 사이에 이 남양주시 수동의 시골집에 살았었어요.
0: 예.
2: 근데 이 집이랑 되게 닮은 집이에요. 그쵸?
0: 포토가.
2: 네,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남아있었나 보다.
0: 잔상이 어릴 적에
2: 네,
0: 그게
2: 네.
0: 있었고.
3: 이 특별한 서점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그 흔적들이 이렇게 빼곡해요.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서적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갖춰놓고 있는 이 서점.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열고 있습니다. 꽃향기와 책향기, 그윽한 농촌 서점. 참 편안했습니다. 차 한 잔과 책. 남은 일정은 아예 취소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자라준 곡식이 고맙기도 했고요. 이런 풍광과 잘 어울리는 장단과 가락이 있지요.

0: 반겨운 소리에 이끌려 들어간 곳.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0: 반가운 분을 만났습니다.
1: 와,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그대로신 거 같네요.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2: 그대로?
1: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2: 네. 네. 서울서 그때 서초동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1: 그때도 오셨어요?
2: 네, 서초동에서.
1: 근데 선생님. 연세가 그냥 그때 멈추셨나 봐요.
2: 멈췄어요? 세월이 가는데 멈췄을 것 같네요. 나이가 80 넘었는데.
1: 80이요?
2: 네, 86이요.
1: 에? 진짜요? 네. 선생님 여기가 선생님 전수관이세요?
2: 네.
1: 아, 그러면
2: 한 30년 했어요. 그래서.
1: 여기서? 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2: 이게 우리 회원들, 풍물원들.
1: 아, 풍물원.
2: 내가 요새 바쁘니까.
1: 네네네.
2: 더 바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1: 아.
2: 오정은 씨 온다고 그래. 이쁜 오정은 씨 온다고 그냥 꼭 나와보라고.
1: 그럼 오늘 호남 우도 농악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2: 예.
0: 네, 이곳은 호남 우도 김제 농악 보존회인데요. 전에 몇 차례 뵌 적이 있는 박동근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호남 우도 농악의 상징 같은 분이시죠. 지금은 이렇게 강습을 통해 호남 우도 농악의 명맥을 잇고 계십니다.
2: 우리 김계 농악이라 하면은 아까 이렇게 김계는 대동굿이 제일 뭐냐 발달됐고 대동굿이 발달되면서 호남 평야 농경 문화를 이뤘지. 호남 평야가 아니면 호남 우도가 안 돼요.
3: 우도가 뭐예요?
2: 호남 평야가 돼야 호남 우도라는 우도가 되는 거지. 우도농악이라는 것이 호남 평화가 안 되면 호남 우도를 못 지는 거 이런 못 오는 거예요. 못 지는 이제 호남 평화의 농경 문화를 수담한 대동굿이 시작을 했던 것이고.
0: 김제 농악은 1988년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에서 수많은 공연을 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서를 담고 있는 호남우도 김제농악. 우리의 대표적인 농악으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를 계승하는 분들,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4: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동네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가 없었잖아요. 우리 즐겁게 놀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걸 허락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지금 83이나 먹었는데 지금도 그 맛을 지금도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못 하지. 근데 머릿속은 항상 살아있다. 그것이 재미있는 그 느낌이.
5: 젊으신 분들. 또 농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점점 줄어가다 보니까 네,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든다는 게 많이 아쉽죠.
2: 이렇게 이렇게
0: 그래서 박동근 선생님과 보존의 분들이 더욱 소중합니다.
2: 김제 호남우도 얼치고
6: 좋다! 좋다!

땅을 키우고 땅은 강을 품으며 김제를 풍요로운 곳으로 일궈왔는데요. 김제 땅 서쪽 끝자락 아름답기로 두 번째라면 서운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망해산인데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역사만은 감히 견줄 수 없는 곳입니다. 절 이름 망해산.

0: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백제 무왕이 서해를 바라보며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며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1: 이곳은 642년에 창건됐지만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토굴식으로 기도처로 만들었다가 그 뒤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 터는 계속 있었는데 이곳이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서해안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려 때부터 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이곳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항상 거점 지구로 해서 그 군대가 항상 해군이 상주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항상 지도에 고지도에 보면 항상 망해사가 나옵니다.
0: 망해사에는 아주 특별한 터줏대감이 있는데요. 바로 망해사 팽나무입니다. 수백 년 세월 한자리에 서서 망해사와 김제평야를 묵묵히 지켜온 수호신입니다.
1: 이철 때 한감 이남에서 제일 부잣절이었대요, 이 자리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일본인들이 김제와 익산에서 쌀을 배를 싣고 가다가 이 망해사에 등불을 못 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주하는 곳, 공양물을 올리는 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절 규모는 작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신주단지 모셔야 될 그런 사찰이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간절한 기원을 올렸던 망해사. 저도 마음을 보탰습니다.
2: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평선을 품은 들녘과 천년의 시간을 품은 망해사까지 급하지 않은 걸음으로 함께한 김제 여행. 김제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역사가 함께한 땅이었습니다. 극복과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들녘의 곡식 한 포기도 붉은 노을의 한 자락도 깊이가 있는 느리지만 깊은 김제 여행이었습니다.
0: 드넓은 대지의 끝에서 서쪽 바다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풍광.

0: 무엇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넓은 이야기. 바로 김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넉넉한 김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달은 여행이었습니다.
1: 이곳은 천년의 물을 품고 있는 김제 벽제골입니다. 벽골제죠. 벽제골이래. 아, 나 미안해요. 미쳤나 봐. 소주지 먹어서 그래. 다시 할게. 미안해. 벽골제. 왜 갑자기 벽제골이다고. 어? 선생님이세요?
2: 네.
1: 어? 잠깐만요. 저희 드려야지. 아이고,
2: 아니, 들어. 안 되지.
1: 아, 선생님, 그대로신 분 있네요. 예전에 됐었는데.
2: 예전에.
1: 예, 화이팅 한번 하게요. 선생님이 먼저, 잠시만요. 됐어요? 자.
3: 우리 김대, 호나무도 김대 나왔어. 화이팅!
1: 화이팅! 얼씨구, 좋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꽹과리를 치면 번개가 번쩍했고, 우니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0: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 와,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0: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1: 얘들아.
0: 후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1: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2: 네가 풍이로구나.
1: 저를 아세요?
2: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1: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2: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1: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2: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0: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친구가 풍의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얘들아!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와,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오리.

나이다 즐거지야 없은 드디어 불현살 불현살 전진마다 변하시 모든 액살 물리치고 명과 복을 기원하니 주나 주동 사계절

방금 들으신 첫 번째 무대는 사물놀이 한맥이 새롭게 구성한 창작 비나리 출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번 한맥의 비나리는 비나리가 가진 기본 장단의 흐름은 이어가되 그 안에 담긴 말과 선율은 비나리의 고사덕담 사설과 회심곡의 불교적인 사설을 인용하여 한맥의 방식대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어질 두 번째 무대는 한맥의 설장구 무대로 장단을 짓는 장구입니다. 이 곡은 기존 설장구의 진행 흐름인 다스름부터 휘모리까지의 가락을 바탕으로 하되 사물놀이 한맥의 색깔을 더해 새롭게 구성한 장구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사물장구와 동해안장구가 함께 연주되는데요. 같은 장구이지만 서로 다른 성음, 울림을 가지고 있어서 두 장구가 주고받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장구라는 악기가 가진 울림과 매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앙상블 사물로 이어지는데요. 꽹가리 징, 장구 북을 중심으로 한맥의 색깔이 진하게 묻어나는 사물놀이 타악곡입니다.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무대로 사물놀이 한맥이 보여드리고자 하는 사물놀이는 무엇인지 생각하며 봐주시면 더욱 한맥의 사물놀이 한판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비망록 난중일기. 전투와 관련된 기록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도 덜어나온다. 특히 전쟁 중에 겪어야만 했던 갖가지 어려움을 잠시나마 덜기 위한 특별한 해소법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로가 있는 대단한 인물이다. 명나라 장수인 수군도독 진리는 이순신 장군에게 하늘이 내린 장군이라고 극찬한 대목이다. 일본 장수마저 흠모했던 충무공 이순신. 하지만 나이 32, 벼슬길에 오르면서부터 고난의 멍에를 메고 산 성웅 이순신. 앞으로는 외적과 싸우고 뒤로는 임금과 조정의 질투와 모함으로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자악하는 이순신. 대체 승승장구했던 이순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백의종군에 이은 고난의 연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가운데 칠전양 해전이 일어나고 조선수군 전체가 괴멸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순신은 통곡했다.

우리가 아는 강한 이순신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순신의 울적한 마음은 일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고독한 싸움을 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 외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연주를 듣는 모습, 그리고 그가 악기를 연주했다는 기록이 있다.

과연 무엇이 이순신을 음악으로 이끌었을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군사들이 싸워 죽는 전장의 복판에서 도탄과 슬픔에 빠진 마음을 스스로 추슬렀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순신이 때때로 대금을 불고 검은고를 들으며 상한 마음을 달래고 강한 의지를 심었던 수단이 바로 음악이었다. 비록 전쟁의 소강을 이루는 강화의 와중이라 해도 내일 있을지도 모를 전투의 현장에서 음악이라는 문화의 힘으로 전투력을 증강시켰던 이순신이다.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0: 꼬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을 지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통 문화는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을 통해 오늘까지 생생히 전해지고 있죠.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전통의 기준을 세운 명인부터 전통과 창조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창작자까지 다채로운 우리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삼성문화재단의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공연의 예술감독은 이날치 밴드의 리더이자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장영규가 맡아 전통의 깊이와 동시대 전통 예술의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꾸며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전통음악의 기준이 되어온 명인들을 만나는 자리와 자신의 예술관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대 예술가를 만나는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했습니다. 문화인 공감에서는 여성 국극의 맥을 이어가는 박수빈의 무대 만나봤는데요. 박수빈이 해석한 춘향전의 이몽룡,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1: 오늘을 살아가는 전통예술,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전통음악의 새로운 모습, 전통예술의 맥을 이어온 전통의 뿌리와 새로운 흐름을 만나다. 전통음악은 시대와 함께 흐르며 오늘의 소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변화의 과정에는 전통의 기준을 만들어 온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전통을 확장해 온 예술가들이 있죠.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을 이어온 예술가들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시대를 넘어 이어진 한국 전통음악의 본질을 만나고 전통이 앞으로도 굳건히 이어질 우리의 유산임을 실감하는 자리인데요. 예술감독은 밴드 이날치의 리더이자 여성 국극을 다룬 드라마 정년이의 음악감독으로 백상예술대상 예술상을 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장영규가 맡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평면의 경계를 넘어선 회화로 주목받는 현대미술 작가 윤학루의 작품을 활용해 전통음악을 즐기는 공간에 신선한 감각과 분위기를

0: 더했는데요.
1: 일반인들이 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통음악 전문 공연장이나 특별한 곳에 가야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는 두 공간에서
0: 공연은 전통음악의 기준을 세운 명인을 만나는 디 어소리티, 동시대 전통예술가를 만나는 더 시그니처,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됐는데요. 지난 9월 6일에는 3세대 여성 국극 배우 박수빈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0: 여성 국국은 여성 배우가 남녀 배역을 모두 맡아 판소리와 춤, 연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음악극으로, 박수빈은 1세대 여성 국국인인 조용숙 명인을 사사하고 여성 국국 제작소를 운영하며 국국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저는 9살 때 안산의 와리풍물로 국악에 입문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판소리 선생님인 박개짜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소리도 소리인데 너는 남력해라, 여성국국해라 하셔가지고 그때 조용숙 선생님이라는 우리 여성국국 스승님을 만났고 그 뒤로 쭉 여성국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여성 예인들이 모여서 정말 획기적인 창작 장르를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여성국국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0: 박수빈은 여성 국국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남역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온달과 춘향전의 이몽룡을 연기했습니다.
1: 여성국국이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남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성 있는 남역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도령은 점자는 어떤 굴레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개구진 욕구가 있는 그런 캐릭터로 좀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바보 온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지만 관객들과 같이 소통하고 많이 웃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려 있는 무대 이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대단한 말씀이옵니다. 저 같은 바보에게 아내가 되다니요.
1: 아니옵니다. 몽달님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2: 네, 이번 공연은 국극무대에 전자음악을 더해 전자음향이 상대 배역과 장단, 추임새를 채워주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3: 오늘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극을 이끌어 가셔야 되다 보니까 전자음악이 어떤 반주의 역할도 하면서 또 상대 배우의 어떤 대사도 이제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서 공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양조면 진양조에 어울리는 어떤 장구, 반주 장구를 찾아서 그거를 약간 어떤 전자음악식으로 뭔가 과하게 오버드라이브를 걸거나 소리를 왜곡하거나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질감의 소리로 만든다거나 판소리를 할 때 반주로 이렇게 북을 같이 쳐주시는데 고수가 그런 고수의 어떤 리듬 같은 것들을 장단들을 좀 재현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색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박수빈 배우. 그가 생각하는 여성 국극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일단 여성국극이라는 장르를 우리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서 많이 그래도 대중들한테 알려지긴 했지만 무대에 서는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이렇게 공연장까지 오게 하는 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관객들이 아 여성국극 나 한번 봤었지 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무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전통을 지켜가는 뚝심부터 그 뚝심을 뿌리로 시대와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넓혀가는 움직임까지 전통의 깊이에 동시대의 감각을 더해온 전통예술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갈지 기대해봅니다.
2: 네, 무대 위 창작자의 눈빛과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열려서 더 인상 깊었던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 박수빈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 여성 국극에서 남역을 맡은 배역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춘 남성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자역 혹은 여자역의 특성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게 여성 국극의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그 말처럼 여성 국극만의 독특함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지난 9월 19일에는 이곳에서 여성 국극 1세대 배우이자 박수빈 배우의 스승인 조영숙 명인도 공연을 펼쳤는데요. 그야말로 전통의 맥을 지켜온 명인과 오늘날의 무대에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예술가가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음악으로 이어질지 한국 전통음악 프로젝트의 다음 무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 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얇은 천과 종이로 집을 지으며 전 세계를 누비는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작가 서도호인데요.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서도호 작가의 30여 년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드로잉부터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는 최신작까지 무려 500여 점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서도호 작가는 해외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작업들을 국내 관객들과 나누고 싶다며 이번 전시를 자신이 가진 것을 대중과 나눈다는 뜻의 불교 용어 회의 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기억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을 묻는 서도호의 집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3: 공간을 짓고 기억을 입히는 작가 서도호 30년의 기억. 어린 시절의 한 옷부터 가족의 사랑이 담긴 옷까지 집에서 세계로 다시 몸으로 이어지는 서도호의 여정. 국립현대미술관에 아주 특별한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는 천과 종이로 시공간을 재구성해온 세계적 작가 서도호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하는 대규모 개인전입니다.
4: 이번 전시에는 약 500여 점의 작품이 설치되어서 작가님이 사용하시는 다양한 매체, 주제들을 다루는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대규모 개인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님의 전시 이력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전시를 훨씬 많이 하셨어요. 이번 전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업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작가님이 자신의 작품을, 작가님의 작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 이 기회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3: 전시는 시드뱅크에서 시작됩니다. 유년기 그림부터 대학원 졸업작, 첫 패브릭 작업까지 서도호 예술의 씨앗이 된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대학생 무렵 가수 유재하 1집과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앨범 재킷 작업에 참여한 흔적도 소개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3 전시실 입구의 문은 작가가 살던 성북동 한옥 대문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선 작가의 드로잉 200여 점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작품이 다수 포함된 이번 드로잉 전시는 그의 상상 세계와 조형 언어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전시실에는 그가 어린 시절에 살던 성북동 한옥을 주제로 한 대형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서세옥 화백이 직접 설계해 지은 이 집을 작가는 실물 크기 닭종이에 흑연을 문질러 탁본처럼 떠냈는데요. 정성 들인 문지름 끝에 기와 문양부터 나무의 결까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문지른다는 러빙과 사랑한다는 러빙을 겹쳐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을 표현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완성한 광주극장 사택. 광주의 기억을 담은 작품으로 지난해 영국 테이트 모던 개인전에서 주목받은 작품입니다.
4: 이 러빙러빙 서울 집과 러빙러빙 광주극장 사택은 실제로 천, 한지와 같은 천으로 다 감싼 다음에 1년여의 시간 동안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탁본을 한 작업이에요. 집을 어루만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집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또 비로소 떠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지르다는 러빙이라는 단어와 사랑하다의 단어를 결합해서 만든 시리즈이고요. 이 탁본 작업이 작가님의 작품 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촉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20대에 한국을 떠나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산 서도호 작가. 이 작품은 작가가 현재 사는 런던 집을 바탕으로 그동안 거쳐온 집들의 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겹쳐 바느질한 겁니다.

0: 22m 규모의 대형 설치작 둥지들은 그동안 작가가 거쳐온 집의 복도와 계단을 하나의 연속된 건축으로 이어붙인 건데요. 관람객은 작품 속을 걸으며 작품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 설치되어 있는 퍼펙트홈과 이 둥지들은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완성이 되는 참여형 작품인과 동시에 관람객이 이 작품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집인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셨고 작가님의 가장 사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집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기고 또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람객이 22m의 공간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서사와 또 이야기를 포개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 중 한 점입니다.
0: MMCA 스튜디오에서는 그의 최신작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의 기억에서 출발했던 창작 여정이 이제 가족의 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작가의 두 딸이 자라며 남긴 옷들을 쌓아 만든 부성 재킷에서는 화가가 아닌 아버지 서도호의 부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두 딸과 함께 만든 타임 포켓은 주머니 안에 일상 속 사물을 담아 기억이 머무는 작은 집을 만듭니다. 최신작이자 최초 공개작인 사랑의 기억은 코트 안쪽에 가족의 옷에서 떼어낸 주머니를 달고 그 속에 가족들의 소중한 사물을 담은 작품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2: And I love you and I miss you. I really want to wear.
1: 저는 이번 전시가 서도 작가님에 대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인식, 공식 이런 것들을 깨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방대한 매체와 주제와 재료들에 관심을 두시고 근 3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하셨는지를 아마 전시를 둘러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관람해 주시는 분들의 각자의 기억을 포개 보시고 이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작은 집으로 남는다면 이번 전시가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 Overarching theme with the exhibit was, and then just the attention to detail in all of the pieces was breathtaking. Yeah, it was quite amazing.
0: 방에서 집으로 세계를 돌아 다시 신체를 감싸는 옷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의 궤적과 소중한 인연들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 서도우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서도호의 집으로 놀러가면 어떨까요?
4: 네, 얇고 투명한 천으로 지어진 집들을 보니까 아련한 기억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최신작들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집은 자신의 기억을 담는 장소에서 가족의 시간이 쌓이는 공간으로 확장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입었던 옷과 물건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 걸 보면서 결국 집이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인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오디오 가이드는 배우 박보검이 녹음을 했는데요. 박보검 배우의 다정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하는 것도 이번 전시의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는 서도호 개인전은 내년 2월 9일까지 계속되고요. 올해 12월에는 6m 높이 뉴욕 아파트 설치작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집을 찾아서 이번 주말엔 서도호의 집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의 중심지 바로 인사동인데요. 10월 1일부터 이곳에서 고미술부터 현대미술, 공예, 차를 주제로 인사동 인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립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를 준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강민우 회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저희 국악방송 오신 거 처음이시죠?
5: 처음입니다.
4: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회장 강민우입니다. 문화공간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 반갑습니다. 예,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네. 1987년에 창립을 했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4: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5: 저희 인사전통문화보존회는 인사동의 문화지구 보존과 네. 인사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네.
5: 그러니까 인사동이 보통의 상인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사동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굉장히 소중한 문화 일본지이기 때문에
4: 네.
5: 저희가 그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4: 네.
5: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자, 그럼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인사동 하면 그냥 약간 관광객들이 많고
5: 네네.
4: 그다음에 약간 고미술들도 볼 수 있고
5: 네,
4: 그다음에 네. 그냥 전통 문화의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좀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 아, 그럼요.
4: 네.
5: 인사동은 우리 문화재 판매상들과
4: 네.
5: 화랑과 또 그 표고 또 공예 또 그리고 지필묵 등 하여튼 전통 권장 업종들이
4: 네.
5: 한 400여 개 밀집돼 있습니다.
4: 그렇게 많아요.
5: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본지죠, 사실.
4: 네.
5: 그러니까 요즘 인사동은 예전과 달리 그 전통과 약간 문화적인 색채가 조금 퇴색해 간다는 어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4: 네네.
5: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새로 모든 걸 한번 다시 브랜딩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4: 그렇군요.
5: 근데 그 요즘 고무적으로 그래도 젊은이들이
4: 네.
5: 다시 많이 찾아주고 있기 때문에
4: 그렇죠.
5: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또 전시 기회
4: 네.
5: 뭐 등등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아니 인사동 하면 진짜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표구할 일이 있거나
5: 네,
4: 아니면 어떤 전통 무언가 필요하거나
5: 네.
4: 선물을 사야 되거나 이럴 때 갔었는데
5: 네.
4: 지금 그냥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문화지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5: 네, 맞습니다.
4: 네, 그냥
5: 네.
4: 정말 상인들이 많은 공간이 아니라
5: 네.
4: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으로 뭔가 보존 가치가 있는
5: 네.
4: 그런 곳이다 해주셨습니다. 올해 3월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네요.
5: 네, 맞습니다.
4: 예, 지금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5: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4: 어떠세요? 예, 한번.
5: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4: 네.
5: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지만 이제 그 특히 이번에 저희가 인사동이 그 새롭게 변해가는 어떤 약간의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 아,
5: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약간 여러 가지 규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인사동이 변하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도 똑같은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4: 네.
5: 요즘은 그래도 스스로 자정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4: 네.
5: 우리가 하다못해 그 관광 상품들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이제
4: 네.
5: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특히 뭐 캐대연이니 뭐 여러 가지 우리 K컬처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4: 네.
5: 인사동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네. 네. 정말 그야말로 인사동 하면 요즘에는
5: 네.
4: 그 진짜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K컬처의 어떤 중심지?
5: 네네.
4: 그래서 인사동을 가보면 여기 한국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5: 네.
4: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정말
5: 네.
4: 많거든요.
5: 네.
4: 좀 그분들이 이제 여기를 찾아주셨을 때 어떤
5: 네.
4: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5: 아, 뭐 첫째로 우리 그 인사동에는 한 5대 권장 업종이 있습니다.
4: 5대 권장
5: 네,
4: 업종.
5: 근데 그게
4: 네.
5: 이제 고미술
4: 네.
5: 가장 전통적인 데죠. 그리고
4: 네.
5: 화랑. 그리고 표구 공예. 또 지필묵 등 또 요새 민화.
4: 네.
5: 뭐 하여튼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또 전통 식당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 다실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4: 가예 이런 거
5: 네, 맞습니다.
4: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께서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신다고?
5: 네, 갤러리 하고 있습니다.
4: 아, 언제부터 그럼 하시는 건가요?
5: 제가 한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4: 36년이요? 네. 그 가업을 이렇게 받으신?
5: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 업종에 가업을 받거나 뭐 종업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저는 네.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4: 어떻게 그럼 갤러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5: 제가 이제 20대 말에 이제 일본에 식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본에 자주 가다가 여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오사카에 미술품 거리를 가게 됐는데 한국 물건을 외국에서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갑더라고요.
4: 아, 오사카에 우리 한국 물건들이 있었어요?
5: 야, 그렇죠. 꽤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비싸지 않은 걸 사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취미가 생겼는데 네.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좀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뭐 네. 자꾸 이제 눈이 높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다가 갤러리를 차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4: 컬렉팅한 작품이 너무 많아서 네, 갤러리를 네, 차리게 되신 네, 케이스군요.
5: 네, 맞습니다. 조금 그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오, 네.
4: 그러면 그때부터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5: 맞습니다.
4: 거예요?
5: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이 저한테는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제가 뭐 다른 걸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네. 제가 소양도 맞지만 이 직업은 특히 손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4: 아, 그래요?
5: 직업이에요.
4: 왜요?
5: 아, 손님들은 집중적으로 물건을 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님들한테 배우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4: 아, 그래요?
5: 그렇습니다.
4: 너무 새로운 관점인데요?
5: 네, 맞습니다. 네.
4: 아니, 고미술은 이제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이 됐지만 네네. 그 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수집할 때 보면은 안목이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취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5: 네, 맞습니다.
4: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약간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네. 약간 그 정말 미술품을 그 좋아하는

0: 그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더 빨라요, 확실히.
1: 나만의 어떤 확고한
0: 네네네.
1: 그런.
0: 그런데 하여튼 뭐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특히 이제 옛날에 고미술품 하면은 그 고가의 뭐
1: 그렇죠.
0: 부자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1: 네.
0: 요즘 그 삼인상가나 인사동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게 이제 그 비싸지 않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문적인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저희도 샵에 이 디스플레이를 바꿨어요. 젊은 사람들 그 위주로.
1: 취향을
0: 네,
1: 약간
0: 취향을
1: 거기에
0: 네, 저격하는
1: 맞춰서,
0: 겁니다.
1: 네. 그야말로 취향
0: 네,
1: 저격이군요.
0: 맞습니다.
1: 아니, 진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고미술품도 그렇지만, 뭐,
0: 네.
1: 빈티지 되게
0: 굉장히
1: 좋아하고,
0: 좋아합니다. 네.
1: 그래서, 뭐, 가격도 가격인데, 뭐, 다 비싼 것만 있는 건또
0: 아,
1: 아니니까,
0: 그럼요.
1: 예, 자신의 어떤 취향을 반영한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텐데, 인사동에서 갤러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분명히 장단점이 또다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그러니까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데,
1: 네.
0: 그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고미술 수집하는 걸 하나의 문화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어머머머머.
0: 그리고 굉장히 그 성숙한 어떤 그 관람 의식이나 또그 소장하는 그 어떤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1: 네.
0: 어떤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저희 상인들은 친절하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즐거움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그랬더니 뭐좀 그래도 저희가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저희보다 훨씬 더 박식해요.
1: 어머, 그래요?
0: 아, 공부 많이 하고 와요.
1: 어머.
0: 그러니까
1: 그런 정보를 다 어디서 배우는
0: 아,
1: 거예요,
0: 요즘
1: 그러면?
0: 뭐 정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근데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오면은 뭐 저희뿐 아니라 우리 저도 뭐 인사동에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오래 했지만
1: 네.
0: 상인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절대 마진 남기지 말고 주라고.
1: 어떻게 마진을 안 남기고
0: 아니,
1: 저였군.
0: 아니 진짜 아니 그래도 이 저변학대가 되는 게 훨씬
1: 그렇죠, 그렇죠.
0: 이익이잖아요. 우리
1: 예.
0: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하여튼
1: 어머.
0: 요새 굉장히 그 즐겁습니다.
1: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동 갔던 거 사실 전시 촬영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갈 때마다 조금씩 인사동이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0: 네,
1: 했었거든요. 근데,
0: 그렇죠. 또.
1: 저만 해도 고미술을 수집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못
0: 아유,
1: 했는데,
0: 좋습니다. 네.
1: 요즘은 진짜 확실히 자기 취향이 중요한가
0: 맞습니다. 네.
1: 봅니다. 예. 자, 지난 6월에 보존회 소속 화랑들의 복합문화예술축제인 인사 아트위크가 열렸는데, 올해로 벌써 6번째
0: 네, 여섯
1: 열리는
0: 번째입니다. 네.
1: 거라면서요.
0: 네.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가지고,
1: 네.
0: 많은 관심을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술에 관심을 가졌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번에 또 특이했던 점은 원래는 파인아트 쪽에 갤러리들을 주로 해서 도슨트를 했는데,
1: 네.
0: 아무래도 옆에 고미술 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몇
1: 네네.
0: 개 선택해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 봤더니
1: 아.
0: 두배 이상 반응이 있었어요. 또
1: 오히려.
0: 오히려.
1: 네.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 뭐지? 그랬더니 그게 제가 보니까 캐대연 역할 같아요.
1: 캐내연
0: 네.
1: 때문에.
0: 그렇다고.
1: 근데 거기 고미술 막 그런 게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 그렇죠. 뭐 소품 같은 거뭐 이렇게 가시네라든지.
1: 가시라든지.
0: 그러니까 거진 가시 없어졌어요, 전부.
1: 다 팔린 거예요?
0: 다 팔려나가가지고.
1: 어머, 어머.
0: 그 전통 가시 싸지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직접 또 하고 다녀요. 쓰고 다녀.
1: 인사동에 가면 이렇게
0: 네네네.
1: 쓰고 다니는
0: 가끔 그런
1: 모습을 볼
0: 친구들이
1: 수
0: 있습니다.
1: 있군요.
0: 네. 그러니까
1: 와.
0: 하여튼, 그, 캐대원의 여파가 좀큰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아니, 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동 돌아다녀 보면 사실 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고미술도 그렇고, 이제 화랑도 그렇고. 근데 선뜻 들어가기가 주저하게 되거든요.
0: 네,
1: 요즘
0: 맞습니다.
1: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은가?
0: 아,
1: 젊은이라는 말 자꾸 쓰니까
0: 네,
1: 너무
0: 맞습니다.
1: 나이
0: 아,
1: 들어
0: 아니,
1: 보이지만, 예. 저만 해도 약간 저기 들어가면 너무 막 좀 이런 이게
0: 네,
1: 있었거든요.
0: 맞습니다. 네. 그런데,

0: 미술 화랑이나 그러니까 이제 파인아트 화랑 쪽도 마찬가지지만
1: 네.
0: 대부분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1: 맞아요.
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이제 저희도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지만
1: 네.
0: 요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것들이 고미술품이거든요.

0: 다환이나 사발이 아주 뭐 깨져서 파손된 게 아닌데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젊은 친구들
1: 그렇군요.
0: 용돈으로 즐길 수가 있고, 특히
1: 네.
0: 우리 한 2000년 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우리 그 삼국시대, 원삼국 때부터 토기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화병 같은 거쓸 때,
1: 네.
0: 요새 화병도 사실은 조금 비싼 거 사면은 다 1, 20만 원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1: 120만 원이면 정말 몇십만 원
0: 몇십만도
1: 하더라고요.
0: 하는데,
1: 네.
0: 사실 신라, 그 삼국시대 토기가, 고려 토기가 10만 원 정도면 화병으로 쓸수 있는 거 삽니다. 진품을.
1: 그러면 진짜 그동안 고미술에 갖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었네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TV나 이런 데서
1: 네.
0: 무슨 그 경매에서 뭐 몇십억에 팔렸대든지
1: 그렇죠.
0: 그거는 사실
1: 네.
0: 국가적인 유물급들 얘기하는 거고요. 네.
1: 유물급.
0: 일상에 우리들이 썼던 물건들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흔한 거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1: 그렇군요. 너무 이게 비싸고 그들만의 세계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0: 뭐 그런 세계도 있죠, 저기.
1: 있지만 일단 편하게
0: 네.
1: 이렇게 인사동을 찾으면
0: 맞습니다.
1: 마음에 드는 또
0: 나 얼마든지요.
1: 고미술품들을
0: 네.
1: 만날 수가
0: 맞습니다.
1: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올해는 너무 더웠잖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을에 더 많은 분들이 인사동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특별한 축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10월 1일부터
0: 맞습니다.
1: 4일까지 나흘 동안 인사 아트 플라자와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인사동 앤틱 앤 아트 페어가 열리게 되죠. 자,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0: 이번 행사는 벌써 39회째인데요. 인사
1: 네.
0: 전통문화 축제 그 대표 행사입니다. 저희가 하는 게. 근데 고미술과 현대미술,
1: 네.
0: 그리고 조각협회, 또 민화, 그리고 그또 한지,
1: 한지.
0: 또 섬유공예, 뭐 등
1: 오.
0: 해서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차, 전통 차가 제일 넓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셔서 시음도 하실 수 있고, 또뭐그 원가로 구입대 하실 수 있으니까
1: 네.
0: 한번 인사동에 오셔서 한번 이번 행사에 꼭 구경 오셨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정말 참가 업종을 보니까 고미술, 화랑, 공예뿐만 아니라 지필묵, 표구, 차
0: 맞습니다.
1: 음식까지.
0: 참
1: 볼거리도 많지만 이렇게 정말 직접 즐길 수 있는
0: 맞습니다.
1: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화랑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1: 네.
0: 이번에도 그 도슨트 투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하고 화랑하고 그 해설과 함께,
1: 네.
0: 사실은 해설과 함께 들으면 이해가
1: 더
0: 빠르거든요.
1: 잘 알죠.
0: 네,
1: 아니,
0: 전문가.
1: 사실 삼국시대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0: 모르죠.
1: 모르잖아요.
0: 네. 그리고 저도 무슨 다른 박물관에 가면은 꼭그 도슨트를
1: 네.
0: 듣는데 이해가 훨씬 빠르듯이. 근데 인사동에서는 더 친절하게 그 소위 말하는 유통하는 과정까지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1: 오.
0: 아마 이번에도 굉장한 반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외 무대, 뭐 야외에서 펼쳐지는 행사들도 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막식 때 별뱅이 굿 인간문화재 그 박정옥 명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담과 이제 공연을 볼수 있으시고요. 또 그리고
1: 네.
0: 전통 달의 시연이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 오.
0: 그 말차 체험도 있고 다도 체험도 있고 또그 강연회도 준비돼 가지고 있는데.
1: 강연회까지. 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또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나흘 동안 또 그때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렇게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그때 연휴.
1: 듭니다. 예. 자, 이제 또 지금 과도기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셨거든요.
0: 맞습니다.
1: 변화될 인사동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0: 그렇게
1: 어떤
0: 봤습니다.
1: 목표가 있으실까요?
0: 여러 선대 회장들이 잘 해왔는데
1: 네.
0: 요즘은 이제 급격하게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더 국제적인 그 시스템을 좀 갖춰서 우리가 보전에서 뭐 통역 그
1: 중요하죠.
0: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 가장 하고 싶은 목표는 아름다운 인사동. 그리고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일본지지 않습니까,
1: 네.
0: 인사동에. 그래서 그 가치를 보존하면서 시대 변화에 좀 맞춰서 조금 더 외국인들이 많이,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0: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게 일단 그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1: 네.
0: 그거를 위해서 뭐 여러 군데 지금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으고 있는데 요새 굉장히 고무적인 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세요.
1: 뭔가 뭐 배우면서 일하는.
0: 네, 맞습니다. 통역도 뭐 그래서 뭐 점심만 사드리면 정말 다
1: 그래요.
0: 오셔가지고
1: 네.
0: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뭐 통역 걱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를 뭐 우리 그 산업이나 그런
1: 네.
0: 무역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보러
1: 문화까지.
0: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1: 네.
0: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역시 전통 있는 민족이구나.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요. 우리 인사동에서 이렇게 뵈면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주니까 물어봐요. 제가 가끔 이제 혹시 뭐 불편한 게 있는 뭐 외국말도 안 되지만 이제 통역하는 분 통역하면 이구동성으로 너무 행복했다. 인사동에서.
1: 네네네.
0: 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1: 네.
0: 생각이 좀 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정말 그 인사동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행복한 기억을 선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인사동 앤틱 앤 아트페어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인사 아트 플라자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열리니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들끼리 함께 인사동 나들이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 전통 문화 보존회 강민우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0: 아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0: 충남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봄과 가을 두 차례 광활로원을 수놓는 국악의 선율. 남원에 위치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가 광활로원 완월정에서 열립니다. 광활로원 음악회는 남원의 대표 명소, 광활로원의 가을과 어우러지는 우리 음악의 멋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는데요. 산조의 기교와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악독주부터 남원을 배경으로 탄생한 판소리 춘향가, 민속무용과 사물놀이 등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원들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광활로원 음악회는 오는 10월 1일과 8일 그리고 22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데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관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광한로원에서 우리 소리와 가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주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여덟 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갖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검은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1375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광안시장 지구 시민촌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쓰는 거 그거랑 기재를 좀 가져왔어요.
1: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리듬이나 뭐 악기는 다 좋아하게 됐고
2: 한국 호흡은 조금 더 흥 있는 것 같아요.
3: 흥만 아니라 저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는 거 너무 네. 중요하게 생각해서
4: Does the blue one have to be very obvious?
2: Is this one okay or should I put it more?
4: No, it's fine.
5: We will join an online festival and the theme is peace and sustainability. So many musicians from different Asian countries will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충남 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음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지음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Where's the fun
5: in 크레질.
3: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6: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4: 아,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3: 아,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6: 시즌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또 오겠습니다.
0: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6: 네, 네 그럼
0: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4: 아니면 막내만 따로 와, 나와도
0: 아, 막내요? 아,
3: 그래도 그건 이렇게... 또 안 되나 봐.
6: 같이 나와야지.
0: 아니,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3: 맞습니다. 네.
6: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6: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3: 뭐 같이 했었는데
6: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컨텐츠 얘기하려고 했는데
3: 맞아 맞아
6: 아 그렇구나 네네.

0: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1: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2: 사랑가.
0: 예 예.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3: 자, 이리 오너라.
1: 네.
3: 나와 함께.
1: 어.
3: 업고 놀자.
1: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3: 네?
1: 당당하게.
2: 그래 열심히 해야죠.
3: 당당했어요.
2: 아. 열심히 해야죠.
3: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0: 이제 K-pop 네, 버전으로 버전.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2: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3: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1: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얼씨구.
0: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업고 놀자.
1: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2: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1: 네. 네,
2: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네. 많은 관심과 사랑.
3: 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1: 그러니까요.
2: 그렇죠.
1: 아, 마음껏 하세요.
2: 마음껏 하세요.
3: 네.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반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0: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1: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0: 노래도 너무 잘하고
1: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0: 그렇죠.
2: 아, 명창이죠.
1: 진짜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3: 아, 아니었나요?
1: 그래서 그 정도로
2: 심사위원
1: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3: 맞아요.
1: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1: 네.
0: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3: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1: 네.
3: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1: 네.
3: 그리고 질. 즐겁게 즐기다.
1: 네.
3: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1: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0: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질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질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
3: 노래.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2: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네.
1: 아~
3: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1: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3: 네.
1: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 막 쭈뼛쭈뼛 사는
0: 카타르시스가 있죠.
1: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1: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1: 네.
2: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1: 네.
2: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1: 네.
2: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0: 맞아요.
2: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1: 네.
2: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1: 네,
2: 그래서 딱히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0: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2: 그게
0: 맞아요.
2: 네.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1: 네.
2: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1: 네.
2: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1: 소리 질러야죠.
0: 소리 지르기 담당. 명창 담당. 명창 담당. 고음 담당.
3: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1: 자연스럽게.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2: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2: 제가 상세

0: 출신이거든요.
1: 야,
0: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 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2: 맞아요.
0: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네.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1: 네.
0: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배치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어서 이 팀에서는 네네네.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2: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1: 또 규영 씨는요?
3: 아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1: 네.
3: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1: 네.
3: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1: 네.
3: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1: 네.
3: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사편제를
1: 네, 네, 네.
3: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1: 네.
3: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1: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3: 네네.
1: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0: 너무 있죠.
3: 무조건이죠.
0: 네,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쿠나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선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1: 아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2: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1: 네.
2: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0: 괜찮은데요?
2: 네.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들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주실
2: 맞습니다.
1: 거죠?
2: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1: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0: 네.
1: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0: 네.
1: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2: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1: 네.
2: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1: 네,
2: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불러주셔서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4: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5: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6: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대로 떠하리야.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쓰면 더욱 좋다. 성관모 구간족이라 유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항이 500금으로 조금 뼈사가 생기 너를 산채보라 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안 해주랴 들으네.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선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저런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 뒤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선 맹인잔치 가지며 아이 그 이리와 방아라 좀 찧어주고 가지. 공연히 방아를 찧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찧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수라고 방아나 한번 찧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면 찌읍시다.
1: 찌우지.
0: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1: 그죠.
0: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안이 중할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목이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1: 그려
0: 옥변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1: 파주지
0: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창의 도룡이 성을 낸드.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머리 수혁 내진 양은 주문왕 돈 수른가. 허유와 방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 허리를나. 허유와 방아요
1: 좋다.
0: 오가 대부 죽은 후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상상적의 의사 국 대비난 허우신데 하물며 맹인 자

0: 사령을 허여 보자. 허유 아팡아요.
1: 좋다.
0: 딸 그동땅 잘 찍는다. 허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자주 한번 찢어 봅시다. 허유 아팡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

방아요. 아. 보리 삶든 물에 부드받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아. 어유와 방아요. 탕덕덕덕 자리 짓는다. 어유와 방아요. 아.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어유와 방아요. 채책이 난다 고추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 어유와 방아요. 딸 그덩덩 잘 찍는다 점심 때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도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 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를
1: 했다는 거라.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근데 집에다가 잠깐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면 제가 그전에도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0: 네.
1: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0: 네.
1: 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0: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

0: 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작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그
0: 유태편
1: 노래...
0: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0: 그게 들렸다고요?
1: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라면서 웃었던 구간이 술 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 들어간다 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는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에.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야.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쓸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이 형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요.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0: 아,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
0: 그
1: 거기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네.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올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올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다올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올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0: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올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같이 함께 네.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년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0: 유학파 그리고 또 출신.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1: 네,
0: 유태평년 씨.
1: 맞습니다.
0: 이제 요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

0: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1: 네.
0: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1: 네.
0: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1: 네.
0: 데뷔를
1: 네.
0: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1: 네.
0: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1: 네.
0: 그렇게 끝냈습니다.
1: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0: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1: 네.
0: 매 순간이 술 들어간다.
1: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0: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1: 네.
0: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1: 네.
0: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1: 네.
0: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1: 네네.
0: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1: 네.
0: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메어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1: 악지르고 싶었구나.
0: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1: 맞아요.
0: 그게
1: 쉽지 않죠.
0: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1: 창창가의 역할.
0: 네.
1: 무대 위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0: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1: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락 페스티벌
1: 네.
0: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1: 네.
0: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1: 네.
0: 휘뚜루 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1: 네.
0: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 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1: 네.
0: 살지 말고 가끔씩은
1: 네.
0: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1: 그게 되나요?
0: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1: 네.
0: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1: 네.
0: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아니 저는 크림 파스타를 시켰는데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해장 파스타. 아니, 왜 해물 파스타가 나오나요? 막 이렇게 화를 냈던 나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1: 네.
0: 아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 어차피 먹는 거 그냥 크림 파스타 먹어도 되잖아. 아니, 대충 그냥 먹어. 어차피 똑같이 먹는 건데 이런 생각.
1: 아 유태평양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0: 저는 입맛은 좀 까다롭습니다.
1: 먹는 거에
0: 네.
1: 먹는 거에 상당히 예민하시네요.
0: 하여튼 그래서 휘뚜루 마뚜루 그런 곡이고
1: 네.
0: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곡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1: 네.
0: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평양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닭 시킨 크림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 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 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치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있습니다. 가는 문화.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3: 저요?
4: 뭐야?
2: 너 좀 멋지다.
4: 갑자기?
5: 돈 3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4: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이게 재밌

0: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지 다음 도전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판 스타의 대표 끼쟁이 조주환.
1: 예.
2: 의상 뭐야? 정열적이시네 다들.
3: 그러니까.
0: 조주환을 서포트할 판정단, 멕시코에서 온 대표 끼쟁이 크리스티안. 크리스티안의 서포트를 받은 조주환 씨가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4: 사실 근데 저희는 두 분이 진짜 어떤 무대를 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약간 스포를 조금 해주신다면.
5: 지금 의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대한 쇼맨.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6: 또 이렇게 네. 같이 하게 됐네요. 워낙 그 색깔이 굉장히 명확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벌써 생각 해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7: 저는 네. 크리스티안이 그 멕시칸이니까 네. 멕시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라밤바가 갑자기 탁 머리에 들어왔죠.
6: 진짜요?
7: 그래서 빠라바라라

0: 멕시코의 아리랑 같은 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요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파티 분위기를 만들려고.
1: 그 아리바가 위로예요?
2: 위로. 아리바는 이게 얼씨구, 우리의 얼씨구.
0: 아, 추임새?
2: 추임새, 추임새.
0: 와, 약간 소름 끼친다.
2: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아리바는 얼씨구.
0: 아리바!
2: 그쵸, 그쵸.
3: 얼씨구!
2: 얼씨구! 얼쑥!
3: 얼쑥 좋다!
2: 이거 아리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민요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그러면 앞에 민요를 좀 잘 따와야겠네. 이게 잘...
2: 아, 그럼.
0: 크리스 형 절대 음감이에요. 딱 듣고 하면은 이 코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좋아요. 저게 더 좋아요. 약간 이러면서 음악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진짜 많이 만져줬어요. 처음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의 상태 조수 한 마리 할 수 있는 장르 보여드리겠습니다.

쉬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눈물 바람이로구나.

내 친구 놈 중에 멕시코 놈이 하나 있는데 그놈이 그씨 엄마가 보고 싶은지 허구 헛날 방구석에 앉아서 피아노나 치면서 눈물이 나 질질 짜고 앉았고 예잉 눈물바람 이로구나. 하기사 타양살이 그거 참 외롭고 힘들지. 자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게.

0: 아미고, 친구야, 어디 갔어?
1: 눈물 다 닦았어? 헤르모소 세뇨리타.

0: 와, 크리스티안 사기야. 아, 즐거웠다.
1: 크리스티안이 서포트한 조주안의 무대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점수 공개합니다. 95, 94, 92, 95. 네.
2: 나쁘잖아, 나쁘잖아.
3: 전 궁금했던 게 라밤바이기 때문에 군밤 타령을 하신 건가요?
4: 네, 라밤바여서 네. 라밤바 해서 군밤.
5: 아, 밤이라 밤.
0: 아, 왜 밤바? 밤바?
3: 제가 그 센스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매쉬업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5: 아, 아이디어 좋아.
6: 네, 이제 뭐 연희라는 장르가 악, 가, 무 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어떤 전공이지 않겠습니까?
4: 네,
6: 그걸 갖다가 유감 없이 보여준 무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봤고.
7: 조주환 씨는 끼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있어서 두 말 할 나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서운한 게 있다면은 군밤 타령도 네. 좀 몇 소절 더 했더라면
4: 아, 예.
7: 예, 좋았을 걸 그랬네요.
8: 네,
4: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조주환의 무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조주환 씨는 또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9: 자신 없어요.
1: 공개해 주세요. 네. 총점 공개합니다. 564점.
10: 98점. 자, 일단
11: 결승전의 축하 무대 같은 정말 흥겨운 무대였어요. 그러나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린 것은 연희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섞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4: 네.
11: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4: 아유, 네. 감사합니다.
1: 조주환 씨, 사실 소리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무대가 거의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쭉 경연을 함께 해왔는데
4: 네, 저는 허니하고 집에 갈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봐주셔서 저는 또 감사드리고 네. 네, 크리스티 형이 같이 춤추면서 많이 웃는 모습도 봐서 기분도 좋고
1: 예,
4: 그렇습니다.
12: 수고하셨습니다.
4: 잘했습니다.
9: 저 되게 마음 아파요. 왜냐면 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제 저녁에 붙었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놓고 떨어졌을 때 멘트도 준비를 해놨는데

0: 이 조선판 스타를 하면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한 무대 한 무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제 생에 잊지 못하는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조선판 스타 화이팅!
1: 결승행 티켓은 단 5장! 마지막까지 이 티켓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조선판 스타 사생결판 다음 도전자는 폭포스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입니다. 아~
2: 예~ 오~ 오~ 강자다 강자.
3: 어우 너무 아름다우시다. 어우 예쁘다.
1: 축하의 박수. 정초롱 씨는 패자부활전에서 올스타를 받아 사생결판에 진출했지만 유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무대를 꾸미게 됐습니다.
4: 외로웠겠다.
5: 이번에 유일하게 혼자 무대를 네. 준비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많은 서포터분들과 같이 한 무대를 보셨는데 제일 부러웠던 점이 있을까요?
4: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리허설 할 때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도된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되기도 하고 굉장히 스스로가 좀 힘든 시간이기는 했어요.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지금까지 혼자였기 때문에 이번 무대도 역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배 아프긴 배 아팠어요.
6: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무대가 늘 먹던 음식이에요? 아니면 새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4: 너무나 새로운 음식이에요.
6: 어? 그래요?
4: 네.
6: 어? 그래요?
3: 어 기대된다.
4: 이번에는 영화 음악, 영화 OST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화 알라딘의 스피치리스. 아~ 작창과 또 가사, 또 작사 짧지만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0: 야, 미쳤다, 미쳤어. 결승, 결승 아니야, 결승. 폭풍 쳤어. 정철홍 씨, 지금 앞에 도전자들의 또 굉장히 무대 많이 봤잖아요. 5위 안에 들어가야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텐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저한테 1라운드 때부터 하나라도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어려운 순간순간이고 또 그때마다 또 스스로를 다독여서 또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0: 네,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정철홍 씨의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자,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눌러주세요.
2: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기는 했는데

0: 그래서 더 간절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자, 송초롱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뗀 네 분의 점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94점, 96점, 95점, 93점.
2: 보통 이제 재해석하는 음악을 판단할 때는 원곡보다 더 잘하느냐 아니면 아예 다르게 해석하느냐 두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번 무대는 그야말로 장르 자체가 바뀐 것 같은 굉장히 색다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시원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우리 초롱 씨가 목이 굉장히 좋은 목을 타고난 소리꾼이에요. 그래서 오늘 뛰어난 타고난 목을 제대로 발휘를 해주신 것 같고, 혼자서 해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잘 봤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5: 그 오바탕 소리에 있는 작곡을 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3: 네.
5: 어려워요. 편곡을 하는 그 자체도 어렵고 작창을 하는 자체도 어려운데 오늘 너무 좋아. 네. 수고했어.
1: 혼자 무대를 펼친 정초롱 씨는 과연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해 주세요.
6: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3: 네.
6: 너무 이렇게 뭔가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쓰러질 것 같이 그 무대를 다 쏟아내는 무대에 저는 약간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박함이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점수를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1: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경연을 펼친 정초롱 씨의 무대 총점 공개해 주세요.

0: 569점. 569점. 정철홍 씨는 600점 만점에 569점을 획득해 현재 3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런 걸 시도를 하는 것들이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는 모든 국악인들이 많이 겁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되나?
1: 그런 관점에서 조선판 스타가 가요와 국악이 만나는 어떤 장르의 벽을 뚫었어요.
2: 이렇게도 되게 재밌구나. 너무 재밌는데?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줬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1: 저희 경성구락부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와!
3: 이 사생결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단 1점이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도전자는 바로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예.
4: 와, 뭐야.
5: 와우.
6: 와우. 와, 오늘 멋있다.
5: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 예.
3: 그리고 거꾸로 프로젝트를 서포트할 판정단 국악계 여신 김난입니다. 와.
4: 아, 또 드림팀이네. 드림팀.
3: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7: 의철 씨,
8: 네.
7: 김연희 씨가 서포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셨나요?
8: 전 너무 밤마다 행복했습니다. 난희 씨께서 맨날 밤마다 전화가 오셔서 꼭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하시면서
9: 힘드셨겠다.
4: 부다장이네, 부다장이. 아.
8: 제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6: 아, 캔디인데 씁쓸한.
10: 오늘 어떤 무대 보여줄 거예요?
11: 저희가 1, 2, 3라운드 다 좀 생기발랄한 그런 곡들을 선보였었는데 이번 라운드는 좀 저희만의 색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희 소리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많이 고민하다가
12: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려면 또 우리 지혜 언니가 열심히 국악곡도 기가 막히게 또 쓰시고
13: 맞네요.
12: 우리 또 소리꾼이 셋이나 있으니까
14: 다 달라요?
12: 그러니까요. 네네.
14: 최적 아닌가요 우리가?
13: 그럼요.
14: 국악을 보여주기 위해
12: 그럼요.
14: 최정예.
12: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혹시 선곡 생각하신 거 있으신지?
14: 우리 또 난이 판정님 또 소리를 잘 하시니까 국악적인 면을 살리려면 네. 좀 진지하게 무대를 좀 꾸며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건 이상은의 공무도화가를 조금 이만 물을 건너가지 마오. 물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12: 네.
14: 근데 보내기 싫은데 그분이 가잖아요.
12: 그렇죠.
14: 뛰어든단 말이에요.
13: 네.
14: 그래서 나 엄청 인당수
12: 심청이 같다
13: 생각하네.
12: 우철이가 이제 아무래도 도선주다.
13: 아, 제가 도선주.
12: 어차피 네. 물에 들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요.
13: 빠지라고. 네,
12: 되게 악독하고 막 표독스럽고 막
14: 딱해.
13: 신봉사는 신봉사처럼 타로기 때문에 걱정하고 이쪽에서는 그 배로 들어가는 대목 하다가 사실을 이제 신청가에서는 청하 고기를 빠지지 말라고 실질적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니마크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아예 가요로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12: 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13: 오는데.
12: 신봉사 기가 막혀요.
13: 네.
12: 거기도 쫙 자진머리지?
13: 네. 중중머리.
12: 중중머리야?
13: 중중머리. 회중중머리.
12: 자진머리에서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13: 그렇죠.
12: 한 장당씩 이렇게
13: 왔다 갔다
12: 하기가 좀
13: 그것도 진짜 전략적으로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겠죠. 그렇죠.
12: 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판소리나 민요나 이런 게 극적인 요소를 저게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13: 네.
12: 이 곡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떨어져 탁탁 이렇게 치고 나오면
13: 나도 같이 어떻게
12: 나도 같이
1: 조금 더 소리로 진검 승부를 봐야겠다. 저희 넷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9: 무서워 하얀색 옷.
15: 근데 저 옷 되게 멋있다.
9: 전통에서는 전투복이라 저게
15: 전투복이에요.
9: 네, 완전 전투복 저거는. 원래 이제 기본 딱 그 세팅이 하얀색이에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만 저.
1: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대를 보시면서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소리꾼들이 공무도화가와 심청가, 춘향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진짜 와 세다 세.
1: 뭐야?

0: 분명히 모르는 것 같아요.
1: 와, 고생하셨습니다.
2: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3: 스페셜 조선 판정단 여러분,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4: 진짜 점수주기 어렵겠다.
5: 그치? 오늘은 진짜 힘들겠네.
6: 어떡하죠?
2: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 잘 보셨죠?
3: 과연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는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점, 최하점을 제외한 네분의 점수 공개합니다.
7: 1점 나왔다, 1점 나왔다.
2: 94, 94.
8: 94.
9: 진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그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많이 몽글몽글하게 해주셔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났고, 그래서 참.
3: 네.
10: 조금 아쉽다면은 세 분이서 동시에 고음으로 막 질러대니까 극적이긴 한데 무슨 소린지가 잘 못 알아듣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히려 중간쯤에 남자는 고음도 좋지만 밑에 음으로 하음으로 쫙 한번 깔아도 그 기가 막히거든요. 뭐 그런 쪽으로 한 번쯤 해줬으면 더 멋있는 무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드디어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프로젝트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6: 저희 색깔을 드디어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여한이 없어요.
3: 과연 거꾸로 프로젝트는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571점. 와. 571점. 571점을 획득해 현재 3위로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마치 네 분이 칼춤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고 사실 100점을 드려야 되는데 99점을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그동안도 좋았지만 오늘이 가장 좋았어요.
4: 맞아 맞아 오늘 제일 좋았어.
3: 정말 새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귀를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마음을 찌를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또 나니 씨가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종 치며 들어올 때 어이가 리도 아, 이 무대는 내가 끝내겠어 하는 그런 멋있는 것까지 느껴진 멋진 무대였어요.
0: 일단 세 팀이 남아있고 현재 3위입니다. 거꾸로 프로젝트 뭐 이 정도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까?
5: 사실 기대를 그 정도까지는 못했고 저희 무대에만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6: 제가 이제 조선판스타의 이제 판정단으로 함께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시대를 같이 이겨내고 있는 소리꾼들이 하는 경연이기 때문에 늘 응원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으로 좀 경연을 함께 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무대에 서보니까 얼마나 다들 힘들게 네, 무대를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고요. 저 종을 처음 쳐봤어요. 그래서 이 종을 잘 쳐야 될 텐데 잘 못 치면 진짜 종 칠 텐데 라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4: 울지마. 네.
0: 지금까지 김나니 판정단이 서포트한 거꾸로 프로젝트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내가 왜 울어?
4: 저렇게 좋까? 늘 아쉬움이 남지만
8: 최고의 성적이었지. 진짜?
9: 아니야 나 울지 않을 거야. 이거 기쁨의 눈물이야.
10: 지금 입시 붙은 거보다 더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이렇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저 조주하는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끼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1: 순위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2: 아, 야, 이거 썰벌하네.
3: 아, 어렵다.
1: 어려워. 하지만 여기까지 온 만큼 도전을 더욱더 포기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긴 하지만 이 무대는 오롯이 도전자의 무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 모시겠습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그리고 경로 이탈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대표 걸크러쉬 치타입니다. 네. 자, 의상부터 파격적인 이 두 팀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2: 아, 어떻게 무대 찢어진 것 같아.

0: 잘하지.
1: 지금 그 매 무대마다 어떻게 보면 순위가 바뀌고 있잖아요.
2: 네.
1: 순위를 뒤집을 만한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저희 무대는 일단 그런 서사가 있고요. 결국에는 춘향이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3: 아~ 춘향이는 춘향이가 그랬구나.
4: 우리 무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한 장로 이탈팀은 약간 그 무대에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더 불에 가까운 이미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5: 불기둥과 어울려가고 막.
4: 듀얼 식스센스나. 아니면 DNA나. 제일 하기 제 입장에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거는 하이 라이크 댓?
5: 하이 좋을 것 같은데?
4: 들어보면 약간 그런 음악적인 음악 악기들이 조금씩 있더라고.
6: 일단은 생각하신 컨셉은 약간 화려하고 에너지 있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5: 맞아요.
2: 하이트 한번 할까? 하이트 부터. 자,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자, 시작. 하나, 둘, 셋.
7: 할래!
8: 파이팅!
7: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준영이냐? 나의 소총을 들라!

0: 아, 속이 시원해, 속이 시원해.
1: 오, 멋있다.
2: 네 죄를 알렸다.
3: 찢었네, 찢었어.
4: 진짜, 진짜.
1: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자, 스페셜 조선판 정단 여러분. 경로 이탈의 무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

0: 관리도 하겠는데 지금. 와.
1: 결과 보여주세요.
2: 엄마.
3: 와.
1: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2: 대박이다. 야.
5: 솔직히 그 이전 무대를 다 까먹을 정도로 진짜 좀 폭발적인 무대였습니다. 이 보통 이제 언밸런스 하거나 다른 것들이 막 모이면은 도안이면 뭐가 되는데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션이 완성이 됐고 새로운 장르가 탄생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왔던 우리 치라 씨가 나와주니까 그야말로 여기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 1%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벽함이 만들어진 그런 최고의 무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7: 바로 이 무대가 조선 판스타가 원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 소리가 대중화되고 우리 소리가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재우 씨 그 소리가 너무 살았어요. 제대로 소리도 살면서 여러분들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무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1: 자, 경로 이탈의 무대 최고점, 최하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8: 진짜 높을 것 같아.
9: 100점 나올까? 99점.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경로 이탈의 총점 공개합니다. 585. 경로 이탈은 현재 1위에 등극합니다.
10: 자, 아, 뭐 제가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연출, 뭐 무대, 뭐 의상, 뭐 구성, 편곡, 뭐 너무 그러니까 뭐 소리면 소리대로 잘 들리고 혹시라도 진짜 블랙핑크가 이 무대를 본다면 언젠간 편곡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11: 더 말할 나위 없죠. 소리를 너무 완벽하게 잘했고 또 한 가지는 편악도 큰 역할을 해줬었고 그때까지 그런데 멋이 좋다고 또 나발 불고
2: 맞아
3: 비명이죠 비명
9: 진짜 치트키야 진짜 치트키야
2: 마지막 외침이었다 이런
11: 그 또 하나의 큰 이슈에서 오늘
3: 감사합니다
11: 너무 잘 봤고 너무 잘하고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잘했어요 잘 봤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11: 서로 잘했어요 예, 예.
1: 자 지금까지 치타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잘했다 완전히 퍼펙트했어

0: 더 와이!
1: 저희는 한류 국악그룹 퀸입니다.
2: 첫 도전을 결심했었을 때는 저희 퀸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알리는 게 우선적이었었고요.
3: 그리고 이렇게 또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도 저희 팀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앞으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조금 더 멋진 음악을 하는 팀이 돼야겠다라는 욕심들이 다 생기더라고요.
2: 조선 팬스타에서 저희 퀸의 무대는 여기까지이지만 저희 퀸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고생했다.
5: 고생했다. 고생했어요.
6: 고생했습니다.
7: 다음 도전자는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그리고 윤예원을 서포트할 판정단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 김동완.
8: 오! 오, 기타.
9: 기타. 김동완 데뷔한다.
7: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아이돌 선후배가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9: 동완 씨 기타 하면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0: 집에서만 쳤는데 무대에 처음 갖고 나왔습니다.
9: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자주 만났다고 들었거든요. 그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1: 제가 귀찮게 연락을 엄청 많이 드렸는데도 네. 되게 흔쾌히 연습 항상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네.
12: 내가 오늘 지원분들을 불러왔어요. 제가 좀 그 소나무라는 그룹 멤버이기도 하고 보컬 선생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창법을 좀 가요처럼 하는 거에 자신이 없어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런 도움을 좀 주길 바라고요.
13: 보겠습니다.
12: 이쪽은 아이돌 그룹 신인 기획자이고 작곡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예요. 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어떤 노래를 선택하면 편곡을 해줄 친구기도 하고.
14: 네, 잘.
12: 그래서 오늘
11: 부탁드립니다.
12: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이 바쁜 두 사람을 내가 불렀거든요.
11: 네.
12: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보자고.
11: 네, 좋습니다.
13: 파이팅!
12: 파이팅!
11: 파이팅!
12: 나는 보면서 사실 무대 보면서 더 지를 것도 같고 뭐 더 할 것 같은데 되게 안정적인 길만 자꾸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게 뭐 어떤 무대든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는데
11: 네.
12: 그걸 항상 그 가야금으로 해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해줬으니까 지금은 조금
11: 보컬로다가
12: 도전을 뭔가 해도
11: 네, 좋습니다.
13: 이승철 선배님 서쪽 하늘을 두 분이서 같이 부르시고

0: 거의 나는 끝까지 치다다 가지고 내가 맞출까 말까 겁나는 곡인데 일단은 여자 멜로디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근데 목소리를 나 이렇게 자세히 못 들어봤는데 홍길에서 되게 잘 어울렸겠다. 남매처럼.
1: 선배님도 남매 같으세요?
0: 무슨 차이가 나요? 내가 22살에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거든. 아. 그때 내가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런 딸이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하지? 아버지와 나 이런 거 할까?
2: 아버지 또 비둘기 또 봐요.
0: 또비또

0: 불렀을 때 가장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생각을 했고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가야금을 잠시 내려놓고 노래로 한번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 그 연 회차마다 최고 점수가 갱신되고 있는데
2: 네.
1: 이번 그 무대를 준비 부담 많이 되시죠?
2: 사실 그 김주환 씨, 김정민 씨, 뭐 이현우 씨 이런 선배님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영광인데 함께 무대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지금 오늘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 아 예원 씨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0: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라운드 때는 항상 가야금을 들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때는 선배님께서 제 가야금 대신 기타로 쳐주시고 저는 아니, 노래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3: 주의 깊게 듣잖아.
4: 이제 주의 깊게 듣겠습니다. 예.
1: 아, 동환 씨도 노래를 해요?
2: 저도 예 합니다.
1: 그럼 둘이 발성이 다를 텐데 어떻게 매칭이 된다요?
2: 발성이 달라서 제가 볼륨을 절반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내가 아예 소리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게
4: 최고의 서포터네요.
1: 진정한 서포터예요. 진정한 서포터.
0: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정말 영광스럽고 좋은데요. 이왕 온 거 결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5: 화이팅! 자, 동환 씨.
2: 예원이 결승 가겠습니다. 와우! 결승 갑니다, 예원이.
6: 다섯 팀 안에 들 자신이 좀 있나요?
0: 제 목만 따라와 준다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네 번째 판에서 막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님들 저는 집에 빨리 가기 싫으니까 열심히 열 준비한 만큼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0: 배원 씨, 무대 마친 소감 어떠세요?
1: 떨렸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후련하고요. 잘한 건지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0: 자, 윤예원 씨,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공개합니다. 자, 90, 92, 91, 92. 자,
2: 참 무대가 담백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사람이 맵고 짠 거 먹다가 담백한 걸 먹으면 너무 싱거워요.
3: 예, 윤희원 씨는 전혀 국가적인 때가 안 나고 소리꾼 때가 안 났어.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이왕이 소리하는 거 할 줄 알면서 왜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들고.
0: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4: 그 다른 것보다 이번 무대에 우리 그 서포터의 역할이 서포터의 역할이 그 예원 씨보다 돋보인 게 예, 그게 가장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동환 씨 이런 모습을 처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하고 나서 예원 씨를 바뀔 때 그 어떤 이질감, 기분 좋은 이질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뒤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같다가 이제 경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작전,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가 너무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까 예원 씨가 상대적으로 죽은 게 아닌가.
5: 뭐 다른 무대들이 사실 뭐 잘 익은 석류 같은 무대였다면 굉장히 좀 그냥 방금 딴 풋사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녀스럽고 뭔가 소년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 나름대로의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0: 550점. 아, 안타깝게도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6: 네. 네, 아 미안합니다.
7: 네.
6: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7: 아니 잘했는데.
8: 같이 열심히.

0: 준비해 주셨고 오늘 좋은 무대에 맞춰서 기분이 좋고요.
1: 네.
0: 이제 앞으로 무대에 서지는 못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양한 무대에서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수고하셨습니다.
2: 소리를 좀 더 할 걸 했어.
1: 자, 지금 탑5 안에 들었다고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위는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경로이탈 뮤르 김산옥 거꾸로 프로젝트는 일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3: 정철웅을 꺾느냐, 박재희가.
1: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은경, 박성우, 유태평양 씨는 지금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4: 부득이하게 저희 직장에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2주간 자가격리를 들어가게 되어서
5: 열심히 한 만큼 다음 라운드를 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6: 자가격리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라가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4: 조성판 스타 화이팅! 화이팅!
5: 감사합니다.
1: 현재 5위는 정초롱 씨, 그리고 이제 단 하나의 무대만 남았습니다.
7: 아니 저랑 같은 대기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목을 풀고 그 R&B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 계속 하셔가지고.
8: 아니 저랑 예, 같이 예. 작업할 때도 저 정도로 목을 풀진 않았거든요. 네.
1: 매 판마다 애절함의 끝을 보여주는 감성 소리꾼 박자희.
9: 와우 와우.
10: 뭐지?
9: 와우
3: 와우.
1: 박자희를 서포트할 대한민국 R&B의 전설 소울 대디 김주환.
9: 나 같은 방.
11: 갱스터 느낌 좀 있는데.
12: 와 멋있다.
13: 조한이 오빠 가죽 입고 십자가였으면 끝난 건데.
14: 아, 그치? 네.
15: 아까 들어보니까 김주환 씨가 엄청난 서포트를 했다고 들었는데
16: 박자희 씨를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면 자희 씨를 놓고요 옆에 그냥 양념만 조금 했습니다.
13: 양념 많이 해줬을 것 같아.
17: Come on, bro. 잘 있었어?
18: 반갑습니다.
13: 안녕하세요.
17: 노영환 감독이고요.
13: 아, 네.
17: 음악 생각을 했을 때
13: 네.
17: 내가 혼자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얘기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서로 어떤 방향 갈 건지 하기 전에 그냥 자희 씨 얘기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들어서 뭐 특별한 게 뭐 있는지.
13: 되게 선정적인 것만 해와가지고 누가 봐도 어? 저런 곡을 선택했어? 좀 이미지 변신?
17: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8: 어떻게? 혹시 생각해 오신 곡 같은 게 있나요?
13: 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곡은 그래서 임정희 씨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곡 좀 생각해 봤어요.
17: 우리 연구 좀 더 하고 통화하고
13: 네.
17: 문자로 다 공유하고
13: 네.
17: 해야 되겠다.
13: 이거는 사실 제 무대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정말 열성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메일 보냈다? 이렇게.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했고 매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항상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이제 조한 선배님과 같이 하는 콜라보 무대였기 때문에 전혀 색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A Music is My Life라는 곡에 제가 작창한 부분과 저의 적벽가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정말 신나는 곡으로 메시지도 드리면서 다 같이 좀 즐겨보자 이런 분위기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에 힌트를 좀 주신다면 이게 적벽가고 이게 준비하신 노래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여자 소리꾼으로서 심청가 춘향가만 많이 부르다가 적벽가를 제가 배우고 작품을 올렸을 때 굉장히 제 소리 인생에 있어서 음악적인 폭이 넓어졌어요. 아, 여자 소리꾼도 적벽가를 당차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3: 적벽가는 남자 노래야?
4: 삼국지 내용인데 전쟁 씬이 많다 보니까 주로 남자가 많이 있어요. 네, 성대가 상할 수 있어가지고.
3: 기대된다.
5: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하는 박자희의 무대 판 스타트.
0: 이번 무대는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벌써

0: 와, 정한이 형은 기계다, 기계.
1: 무대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서포터 없이 여기까지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정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2: 마지막 무대 잘 봤습니다. 박자희 씨, 아, 무대 후회 없어요?
3: 아, 후련합니다.
2: 예, 예. 아주 표정도 개운해 보여요. 이제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탑5 안에 들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3: 네.
2: 아, 정초롱 씨보다 1점이라도 낮으면 아쉽지만 아, 이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되는 겁니다.
0: 참 난감하네.
4: 난감하네.
2: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자, 김조한 판정단이 서포트한 박자희 씨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공개합니다.
5: 전문가가 좀 궁금하다. 와, 이건 진짜
2: 자, 93, 95, 93, 95.
6: 오~ 이거 모르겠네요.
2: 예.
7: 이게 그냥 듀엣 무대였으면 사실 탑3 안에 드는 무대였어요. 듀엣 무대 자체는 너무 완벽하고 훌륭했고 진짜 보는 내내 황홀함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 이제 성격이 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또 이렇게 서포터를 갖다가 좀 애써 보지 말아야 되는 박자희 씨만 또 봐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2: 네.
8: 그 경연이 아니라 공연을 한편 본 것 같은 조화가 이렇게 잘 멋들어지게 이루어질 수 있구나. 어느 음악과 함께 어울려도 충분히 대중화, 세계화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일으켜준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 이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박자희 씨는 마지막 결승 티켓을 거머쥘 수 있을지. 일단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0: 그런 일은 없게 해야죠.
1: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
2: 92.5점.
3: 공점인가?
1: 총점 공개합니다.

0: 566점. 박찬희 씨는 600점 만점에 566점을 받았습니다.
1: 진짜 꿈인 것 같아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0: 5위인 정초롱과 단 3점 차이로 6위를 해 탑 5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2: 진짜 아쉽다.
0: 자,
3: 저는 사실 무대를 굉장히 잘 보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김정 선배님한테 가 있었어요. 짜임새나 이런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저의 시선은 이쪽에 좀 많이 뺏겼고, 그리고 정리가 뭔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점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4: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승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네, 근데 좀 아쉽긴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평가해 주셔서
2: 아쉬워요. 아쉬워. 네.
4: 아쉽긴 해요, 솔직히. 또 이 무대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아쉽고, 무대 하나하나가 다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아니야.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 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해야겠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정말 첫 무대부터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판소리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이 노래 들어볼래 직접 신청을 해준 친구들의 무대, 한 무대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한 무대에선 오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예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대가들과 또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가의 깊은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새로운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만나서 또 어떤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박예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한 곡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춘향 형상 가련하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번 드시도 사서 미치고 저

앵무소를 내가

손가락에 비록을 내어 사정흐

생각 녹소 보여 홍태련 여화 재롱망 재여배

은 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윤캐려나 내가

0: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판소리에 깊은 감동을 전해온 소리의 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선생님을 롤모델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의 무대 만나왔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네. 박예리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한 무대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곡한 무대들이 수월한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제가 천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0: 아이고.
1: 와, 너무 좋았습니다.
2: 와, 선생님께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그 네.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생일처럼 정말 기뻤어요.
2: 생일처럼 네.
3: 엄마가 아서야 쑥대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

0: 얘기해 주셨는데요.
1: 네.
0: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1: 울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박예린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2: 저는 유튜브로 쑥대머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 신기해요. 기쁠 때는 더 신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1: 그래요.
3: 저는 판소리를 전공으로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변성기로 고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1: 그래요.
3: 우연히 박예리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보고 깔끔하고 단단한 상청 소리를 들으면서 큰 도움이 많이 되어서 네. 저도 박예리 선생님처럼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큰 명창이 되고 싶었습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좋으시겠다.
4: 그러니까요.
5: 진짜
4: 소리도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나.
1: 그러니까요.
5: 네. 참새들 네. 참새들. 또 우리 친구 중에 박예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6: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방송국 녹화장에 갔었는데요.
1: 네.
6: 박예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명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바랄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박예리 선생님 그때 그 좋은 덕담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나야 돼요.
4: 나,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1: 이제 났죠?
5: 이제 슬금슬금 네. 나실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4: 근데 벌써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발전된 네.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5: 자, 오늘 들려주신 곡들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마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선곡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4: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대목에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한 게 바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 대목이에요.
1: 예.
4: 아, 이 소리 너무 좋구나.
1: 예.
4: 그래서 소리의 다채로운 기법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1: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박예리 선생님 덕분에.
7: 감사합니다.
1: 예.
5: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우리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즐겁게 이 평생 공부에 멋짐을 또 즐거움을 네.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5: 응원할게요.
7: 감사합니다.
1: 네.
5: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대가와 학생들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 민요의 역사를 지켜오신 산 증인이죠. 이휴문, 강효주 명창 이렇게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큰 스승이십니다. 이춘희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해준 무대 만나봤는데요. 두 친구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대가와 함께하는 특집에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1: 네, 저는 그 엄마랑 이춘희 선생님 무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엄마가 우리 규민이 또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까 이렇게 한순반 기대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야, 대단한 딸이다.
2: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어떠셨어요?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 네. 같이 한다는 게 저도 첫 무대 섰을 때 엄청 떨리고 네, 긴장을 했었고 예. 오죽하면은 그 선생님이 네. 저에게 제 호두정 가져와라 제 무릎에다 갖다 끼워주게
0: 왜?
3: 떨려서
0: 떨리니까?
3: 깨지게
0: 아, 그 정도로
2: 달달달달 떨리니까
0: 그랬구나.
3: 그랬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0: 선생님도 대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또 새롭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두 친구는 이춘희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4: 저는 제 이름 박은미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춘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성장해서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꿈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꿋꿋해야 그 하다가 힘들거나 더디거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때는 네.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고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 선생님도 그렇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3: 그럼요.
0: 그래요?
3: 수천 번.
0: 내가도 그런 생각을
3: 네,
0: 해요?
3: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저는 이 소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하에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0: 그거 어떻게 밥심 같은 건가요?
3: 밥심이 아니고.
2: 밥심이겠어요? 대가 선생님인데 다른 게 있겠죠.
0: 뭐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3: 밥심이 아니고 예. 배심.
0: 배심.
3: 네. 그래서 배심을 키워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이래가면서
0: 단련을.
3: 네 소리가 좀 힘이 생기고 예. 네 굵어지고 이러면서 울림이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0: 자신감이 붙고
3: 네.
2: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가르침과 또 좋은 말씀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악을 이끌어갈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0: 좋다!
1: 아이씨가! 예!
0: 제외하시고!

0: 네, 대한민국의 신명을 세상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민 흥겹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2: 네,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1: 네.
2: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0: 그래요?
2: 그래서
1: 축하드려요.
2: 이 이번에 네. 새로 결성된
0: 예.
2: 네. 도잼.
0: 어, 도잼?
1: 도잼?
2: 도깨비잼.
0: 아,
2: 오늘 첫 데뷔 공연이에요.
0: 예.
1: 아, 이제 시작인가요?
2: 이제 시작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 네.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여러분들 다 같이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인사 시작.
3: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0: 오, 그래요.
1: 우리 친구들 도잼 앞으로 기대할게요.
0: 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네 명 모두 또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4: 네, 저희는 모두 국악을 하는 동시에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키.
4: 그런데 하키와 국악 둘 다 은근히 닮은 점이 많아요. 하키도 친구들과 함께 호흡이 딱딱 잘 맞아야 하는데 국악도 친구들과 함께 장단이 딱딱 잘 맞아야 하거든요.
0: 오,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 같은데 처음에 김덕수 선생님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5: 장구를 거꾸로 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0: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1: 그래요.
2: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3: 호흡 많이 해라 웃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네. 호흡 많이 하고 웃으면서 장구를 치니까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 연주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3: 네.
2: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4: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쉬는 시간에 피자와 과자를 먹고 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2: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5: 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구촌이 아니고 우주에 우리 신명, 우리의 멋과 맛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고 전통 예술이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오늘 기억하면서 전통 예술을 이끄는 대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할게요.
2: 응원할게요.
1: 네.
2: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도민요의 대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의 깊은 멋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소리의 대가죠. 유진숙 선생님과 내 친구가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거 어떤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1: 저는 서도민요의 대가이신 그 유지수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0: 예.
3: 그런데 힘들다가도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같이 나누면서 그 즐거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무대를 보는 저희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 워낙 대가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은 좀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2: 무서웠었어요. 네.
1: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전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0: 아우라.
1: 네.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니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0: 그럼 오늘 유지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든든했어요?
4: 네.
0: 확실해요?
4: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든든한 선생님이 서 계시면 뭐 좀 떨린다기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럼요. 너무 영광스럽고.
2: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서도소리가 갖는 떨림을 이렇게 굵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0: 아, 저희 딸도 좀 보내고 싶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의 좀 배워오고.
0: 예의를 좀 초3인데.
2: 인성도 네, 인사성도 좀 배울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됐죠?
4: 네.
0: 자, 해볼까요?
1: 유지숙 선생님과 이 같은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5: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과 또 한 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

0: 앞으로 선생님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 예쁘신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저희와 한 번 더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사랑해요.
3: 예. 예. 아유, 사랑한다고.
4: 행복합니다.
5: 네. 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6: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또 서도술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3: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대가의 따뜻한 가르침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5: 네.
3: 판소리와 민요, 사물놀이까지 각 분야를 정말 대표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 정말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서 눈을 맞추고 또 소리와 장단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배운 소리와 장단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친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3: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0: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네.
1: 지신 꾸준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0: 책 보기.
1: 응. 그리고
0: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0: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3: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4: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지희 씨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우리 표정 조팔가 보이시는데.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미드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1: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 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보세요. 전국 장애학생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휘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0: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1: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댄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이게 아니라 살짝 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4: 지희 씨,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5: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6: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7: 네!
6: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7: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0: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혜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1: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가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1: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0: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한산이야, 한산.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1: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요.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거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러 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전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
1: 아이고.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0: 방해를 알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이유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희씨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희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산 저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영구는 백로초록구나. 아이씨와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던 눈물이오 봉래방장운 무중에 짤 맞던 고그리오 난초젯 조외가 댕초 따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풍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 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는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일곱은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랑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

0: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부상은오피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다 눈대고 부평의 무리둥실렁은 잠자고 자교세 헐헐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 주파가 여기라
1: 제헐.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지광은 700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희비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나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을 밝은 니 오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모래 속가 잠시 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쳐 산은 칭칭칭

난 토라들고 백구난 문미 칼마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숨많은 대광의 소천자지 과두는 만수분전의 봉황새 양양장파점점 목사령허나고 원낭새 7월 칠성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이 너세 직광새 아옥아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성

어머나 어째 너는 장성 광풍을 먼지여 저를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자 방울이 박금 저건나 병풍석에다 봐주 꽝꽝 마요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잔 말 안 봐도 내려오나 이런 경치가 또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린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덜쑥 덜쑥 보이는 얀뜩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산 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려허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정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자던 첩첩이 돌려싸고 도끼들 입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도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 좋다 삼복다림에 너를

야보 약개장도 좋거니와 니 가늘대오게 당나려 먹고 니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혈내종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내어 활도 메고 니 가지고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어르신이야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요. 난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표 사관선에 너를 산채보라 나가 대왕전에 바쳤으며 전금상을 나지요랴 둘거라. 토끼는 열받고야 발그란 초장대로 꼭 찔러 들어와 맨이 토끼하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르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서음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가 쉬었다.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맵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척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엉덩으로 깨시른다 키큰 사령 정상

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송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노구마구 임실속속이 있게 도임월제 오리정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다 나와

본관 생신잔치 칼대로 갈아오고 주도 제비 연비 열제 공방을 불러서 진단도 보진을 펴고 포장 눌러라 주로를 불러 교관을 난 소담을 주고 치고 호피를 연여라 십사를 불러 흉복을 지리고 누군 너 불러 기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급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이리야 참 본발을 찌개 떼우 곡성이 일어나며

나녀 조합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전화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백원신이 대접이다 작신이여.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의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 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 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나게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아,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갔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아, 네. 네.
1: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 뻘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아, 참 무촌이지요.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꽃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7단. 아.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아,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0: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7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0: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시네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요.
0: 이야, 그래요?
1: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1: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이야.
1: 국가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0: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1: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1: 그렇죠.
0: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없다.
1: 맞아요.
0: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홀리고 맙니다. 네. 그 부인 박일희 칠단도 아직도 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죠.
1: 네.
0: 네?
1: 네. 그 1998년 영턱스 클럽 4집의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0: 아, 그렇게 시작했나요?
1: 네. 오.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0: 대상! 야.
1: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0: 대상!
1: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는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파핀현준 같은 분을 보고 반응 탈리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보다는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네? 그러니까 죽더래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이거 바퀴벌레야.
1: 네.
0: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1: 바퀴벌레를 보고요? 춤. 와.
0: 천재야.
1: 와. 오, 대단하신데요?
0: 예.
1: 진짜?
0: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1: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0: 예, 춤.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야.
1: 와.
0: 2011년 2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1: 네.
0: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누나 내 여자니까. 네. 너는 내 여자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죠.
0: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노래의 제목대로 내 여자라니까.
1: 네.
0: 누나한테 예,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멀거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1: 오, 네.
0: 적극적인 사고방식.
1: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R은 총 8R, 네, 3판 2선승제고요.
0: 네.
1: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럼 연투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1: 아, 네.
0: 네, 8R. 8알씩을 네. 하고
1: 인사를 포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닙니다. 그건 제 맘입니다.
1: 아.
0: 포수를 먼저 하고
1: 네.
0: 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1: 네.
0: 이제 포석을 보면은 네.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1: 아.
0: 네. 자,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죠. 네. 자, 하나만 더. 네.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 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이 끝났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1: 아.
0: 네.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팝핀 네. 현준 칠단부터. 네, 검지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1: 네.
0: 네! 그런 점도.
1: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0: 예, 검지타법. 와,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1: 네.
0: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거 까면 되는 거예요.
1: 네.
0: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칠단. 네?
1: 오.
0: 품격 있는
1: 네.
0: 알까기.
1: 네.
0: 네. 네. 어느 순간이 거기까지 갔나요?
1: 네.
0: 켰는지라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1: 네.
0: 아, 침착하네요.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의 꽤.
1: 처음이라.
0: 네, 그럼 뭐 연습자 생각하면 됩니다.
1: 손가락이 덜 풀려서.
0: 그렇습니다. 자. 검지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1: 오~
0: 이야, 정확한데요. 이야.

0: 벌써 8대 6입니다.
1: 네, 아직 이르죠. 네,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0: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1: 다행이네요.
0: 천만 다행이에요. 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네. 네.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아주 쉬운 수도였는데. 네.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1: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0: 그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1: 가요? 자.
0: 그런 정도. 네. 네. 역시 박예리 7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1: 아주 신선하게. 네. 네.
0: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1: 네. 딱 좋았어요.
0: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예리 7단.
1: 네.
0: 네.
1: 여유가 생겼습니다.
0: 혼낼만 하지요.
1: 네, 네. 네.
0: 저, 네.
1: 이렇게.
0: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야! 이거. 네. 채룡을 떠는. 네. 풍인 앞에서 채룡을 떠는 아주 깜찍한 하필 연주 7단.

0: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 것 같다고 네.
1: 기선제압
0: 기선제압이니까 네.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어! 아, 그런 정도
1: 네.
0: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 연정 어떻게 할래? 깔테면 까봐라 네? 어, 신중히 어, 그거에서 어? 어. 바로 그 태연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아,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어,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1: 오,
0: 좋아요.
1: 아이고, 깨.
0: 아. 몰려 있어요. 응, 어,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아,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0: 그렇습니다.
1: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어, 예. 아, 좋아.
1: 아,
0: 야,
1: 아,
0: 2%다. 오. 2%가 부족했어요.
1: 네.
0: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핀 연주 7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1: 어!
0: 가볍게 처리하네요. 고수입니다.
1: 오,
0: 네.
1: 깜짝이야.
0: 네. 네. 어, 재롱, 또 재롱이
1: 네.
0: 연속해서 나왔지요.
1: 와. 네.
0: 아,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박예리 식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충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아,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1: 네.
0: 과연? 어,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준 7단. 어,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그러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1: 아...
0: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박예리 7단. 네.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두 알을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자, 봐라.
1: 아! 아!
0: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주거니 받거니 네. 와,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촉진해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국자랑 하면은
1: 네.
0: 좀 경국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0: 네. 네. 네. 아이고, 아, 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뜻으로. 네. 자, 박예리 7단. 아!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었습니다.
0: 네. 너무 아깝습니다.
1: 아.
0: 야, 아. 이제. 아, 떨렁 두 알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네. 박예리 7단.
1: 아쉽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다섯 알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1: 네.
0: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우와. 오!
0: 우와, 저거 보세요.
1: 우와.
0: 야, 되는 날이네요.
1: 우와.
0: 아, 그것도 살았어요.

0: 과계리 절단 떨렁 한 알. 뭐 한 알 남았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뭐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혹시 모르죠.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를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2: 논개가 되었네요.
0: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1승한 팝핀 현준 7단의 세레머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오. 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 만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강경. 오. 오. 와. 와. 야. 와. 이거 뭡니까? 야.
1: 와.
0: 나는 바로 코앞에서.
1: 와.
0: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8호 1미터 앞에서 왔어요.
1: 와.
0: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네.
0: 자, 그러면 인사는 했으니까 바로
1: 네.
0: 저 파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1: 아, 아, 아. 네. 오!
0: 예,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쳤습니다만은 허결이 7단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가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대화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딱 표현한테 갑니다.
1: 네. 그냥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1: 아,
0: 늘.
1: 네.
0: 아, 이게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 박일의 칠단 고수입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1: 아.
0: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피뇽도 이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1: 네.
0: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네.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0: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네, 저 작전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1: 진짜,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성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1: 네.
0: 예, 그런 오! 정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침투를 했는데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숨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0: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네. 뭐 정석이죠, 알까기. 과연 성공을 할지. 자.
1: 어?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결정타가 됐는데 네.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네.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명예 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어?
0: 어? 또 치가 치할 것 같죠?
1: 네.
0: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좋은 작전이에요. 오.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0: 아,
1: 네.
0: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그거를. 네, 세야를 노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1: 와.
0: 아, 장군봉군이네요. 네. 나도 끼워 붙였다.
1: 네, 비슷하네.
0: 어찌할래? 이야. 네. 오, 한수는 한 번쯤은 보여주겠지요.
1: 네.
0: 박예리 7단. 네? 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자! 결과 보여주네요!
1: 와!
0: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와!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춤 나오지요. 그거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예, 드디어 할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냥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곱 알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파기리 7단은 오히려 네. 파피네 현주는 지금 네 알. 야, 그렇지, 그렇지.
1: 네. 우와.
0: 파피네 현주의 새로운 특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1: 네. 네.
0: 네. 파피네 현주는 꽤기 특기야. 네. 네. 야, 피 하나 안 드리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예리 7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1: 네, 그니까요.
0: 네. 이러면 농개타법 가능합니다. 어차피
1: 맞아요.
0: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많아요.
0: 네. 아, 그거보다는 그냥 고기인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1: 네.
0: 같이. 와! 같이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정도로 저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다니
1: 와.
0: 나 박예리야 뭐 이런 식이
1: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제 풀리는
1: 네.
0: 풀려요.
1: 네, 이제
0: 첫 번째 대곡 안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피니언즈 칠단입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네. 앞에서 뭐 막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키가 죽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한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저한테. 내가 스승도 아니고 말이죠.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공격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네.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1: 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네. 널널합니다.
1: 네, 아직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0: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예리 씨는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자, 과연!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혹시 분수를 알아야지. 네? 거기서 과감할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기가 불리한데. 네?
1: 이렇게 되면 박예리 칠단이 아주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예리 칠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1: 네.
0: 네.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1: 오.
0: 뭐 해봐. 네. 자. 하여튼 그래도
1: 네,
0: 나에게는 아직도 네 다섯 달이 있다.
1: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아,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아, 위험해요.
1: 심장이 자꾸.
0: 아니, 어.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난 참 드문 경우인데.
1: 네. 맞아요.
0: 그러나 파피연전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잘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파피연전 7단 대 파피연전 7단 1대1 와. 원점. 네.
1: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세 알씩
0: 세 알씩입니다.
1: 결승전을 세 알씩.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알 세 알을
1: 네. 네. 알을 잘 골라주세요.
0: 네, 잘 골라주세요. 네. 네. 결승전입니다. 자,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오. 자, 선택권을 박예리 식단에게 네. 공격 약하지 네. 꽥수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1: 오!
0: 아, 잘 맞았는데.
1: 아, 그니까요.
0: 아, 조금 아쉽습니다. 어. 네. 오. 가능하다.
1: 오.
0: 네. 야, 세 알인데. 금방 끝날 네. 줄 알았더니. 아. 이것도 손에 땀을 쥐는데. 네. 네. 오,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1: 아,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1: 아. 와. 아.
0: 땅을 칠 만한.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오,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1: 와.
0: 예.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1: 아. 아 한 야, 번에!
0: 알봉대사도 여호와 있다는 1타 3득. 네? 나는 한 방에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부득탐승. 자. 있지 않습니까? 욕심.
1: 아!
0: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피니언진 작전에.
1: 아.
0: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네.
1: 그러니까요.
0: 네, 박예리 측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요.
0: 네.
1: 수비.
0: 덫에 걸린 거예요. 네,
1: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어, 천마다행이고요.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까지만.
1: 조심히.
0: 네.
1: 조심히.
0: 지금 1대1입니다. 세트 수가.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되는 그쵸. 거예요. 자. 망설여집니다. 아, 어,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박예리 7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풍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은 파피니언준 7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1: 와.
0: 어, 안 통했어요, 이번엔.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1: 어. 네. 아, 아이고
0: 무리했어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파피연주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피연주는 100% 살아있습니다. 네. 세알이 대단한 네 기력입니다.
1: 네. 와. 목표를 딱
0: 아 끝내 아 일했을 때 네 떨렁 한 알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요. 아, 뭐 아, 그 정도로 네. 일단 나왔습니다.
1: 네.
0: 어. 이제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네.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0: 아! 오! 네,
1: 대구,
0: 아!
1: 오!
0: 네, 아, 접네요.
1: 네,
0: 끝났습니다.
1: 와.
0: 예, 이게 바퀴벌레 춤. 네.
1: 아,
0: 어, 바퀴벌레 춤. 진짜 바퀴벌레 춤. 와.
1: 진짜 바퀴벌레
0: 춤을 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춤으로 이제 난 플래시도 네. 지금 핸드폰 떨어지고 난리나. 어우, 야, 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대1로.
1: 와.
0: 네, 박빙 현준 7단입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두 분의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네, 네. 아,

0: 아니야?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예, 해요. 네.
0: 오, 예. 오, 야. 오. 와, 진짜. 진짜 춤추는 것 같아, 이거. 네. 사인도.
1: 어, 사인도 다.
0: 야, 사인할 때 이거 여기서 아까 그 밥 규범 이거 참. 야, 예. 어떻게 저 조합춤을.
1: 네. 네. 와.
0: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2: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3: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 감사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린 가끔 과거 나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신체에 깊은 이완을 만들어줘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린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맞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맞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가지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 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2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2: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콘서트판은 잔잔한 대금 연주곡 너의 눈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릴 곡은 강산을 유람하면서 풍류를 즐겨볼 만한 그런 곡인데요. 단가 운담 풍경입니다. 이 노래 속 주인공은 작은 술에 술을 싣고 우리나라 곳곳에 아름다운 절경을 유람합니다. 그 멋진 풍경을 소리로 들려주실 분은 김경아 씨인데요. 김경아 씨는 이 판소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의 이수자이기도 하죠. 자, 그럼 김경아 씨의 단가 운담 풍경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 턱턱 뻥어 하마포 기삼승 흑덕 흔드는 듯 택사의 연명하고 통하는 자기하여 해포수 예 방포 행성하라 꿍. 운담 풍경 근호천

내려가니 넘노라니 황봉백접 주루루 붕덩 옥파창낭 떠오나니 두하루다 붉은 꽃 부르지 분산형 향수를 그림 먹고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건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점점 내려가니 언덕우 조동이오 석벽하우 공이라 새벽

내가 거북을 자랑한다.

명지방년이라 살같이 가는 배는 양.

엉어 풍어 척 뼈고 흑이야니냐 구월강산 구경하고 동해로 건너갈지 아동방 금수강산 동근강서구월 남지리 북향산 가야산 송지사를 편다보고 삼각산을 올라섰니 금부 만장봉에 세근 판공이락 남산 송배 우루를 창창 한강 유순론 호호양양

0: 알고 무엇을 할 건다 걸지도 허유감요 지내 보세.
1: 소리로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가 운담 풍경이었고요. 김경아 씨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김경아 씨를 인천의 대표 소리꾼이다라고 부르던데, 근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 태어난 곳은 전라도시더라고요.
2: 네.
1: 그런데 인천에서 활동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는 이제 태어난 건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났고요. 오. 제가 대학생 때 우연히 인천의 풍물팀에 이제 판소리를 가르치러 간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그게 인연이 돼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꼭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정말로 졸업하자마자 그 인연이 돼서 인천에 가서 독립을 하게 됐고, 거기서 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그래서 흔히 뭐 인천이 뭐 문화예술의 불모지다, 뭐 또 그 중에서도 국악은 더 그렇다, 그 중에서도 판소리는 더 그렇다, 뭐 이렇게들 흔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인천에 내려가자마자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판소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한 10분 정도를 모셔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분들이 또 가지를 치고 해서, 그 우리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좀 각박하지 않아요. 멋스러워요. 여유 있어요.
1: 네네.
2: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느끼는 게 체감은 안 돼요. 문화의 뭐 불모지라고 하는데 저는 체감을 못 하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도전의식? 불모지를 성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1: 내가 아닌 걸 보여주마! 뭐 이렇게.
2: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로요. 정말 김용창들이 많이 생겼어요.
1: 어허.
2: 네. 저 어느 정도 꿈을 이루었다고 봐도 네, 과언이
1: 아니죠.
2: 네.
1: 원래 본인들이 노래를 배우다 보면 네. 남들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 좀 잘

0: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네. 내가 명창이 되겠다보다 네. 귀명창이 되겠다. 아. 좀 이제 소리를 재밌게 들을 줄 알게 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배우시죠.
0: 몇 년이나 되신 거죠, 그럼?
1: 한 30년은 조금 안 됐고요. 25, 6년 정도 됐어요.
0: 그 정도를 끊임없이 인천에 어떤 그 아마추어 명창 내지는 귀명창 등을 길러내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길러낸다고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네, 같이 공부하는 거죠.
0: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1: 지금은 그냥 고향이에요.
0: 네. 그렇게 됐겠네요. 네, 20년이 네, 넘었으면은 뭐. 네. 네.
1: 여기다 뼈를 묻을 거니까요.
0: 저도 이제는 여의도 상암동이 고향 같거든요.
1: 네, 네, 네. 네.
0: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판소리에 대한 지식도 나누고 노래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는 일이 굉장히 보람찬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행복해요.
0: 정말 행복할
1: 행복합니다.
0: 것 같고요.
1: 네. 그 반짝반짝한 눈들 보면 네. 제 소리 뭐 혼자 하다 보면 많이 뭐 좌절하고 뭐 의기소침해지고 힘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계속 끌어주고 뭐 힘을 준다고 할까요? 에너지?
0: 네. 에너지이기도 네. 하고.
1: 네.
0: 네. 네, 이렇게 판소리의 대중화에 대해서 앞장서고 계시면서 동시에 판소리에 대해서 또 깊게 연구도 하시고 또 전통을 지키는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판소리와 관련된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1: 아, 네. 책은 정말 오랜 세월의 숙원이었어요. 판소리가 굉장히 구호가 많고 한자도 많고 한시까지 또 많거든요. 알고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데 처음에 음정 박자만 하다 보면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한숨을 좀 돌리게 됐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 판소리가 옛날에는 아예 책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김세종제 판소리는 그래도 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사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에 구전되던 음악이니까 와전돼서 오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났었는데 그다음 또 대학에 가서도 누군가 하겠다 이거 이 책 누군가 하겠지 나는 소리를 열심히 해야지 듣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년 전에 대통령상을 받고 그 시간이 됐는데도 아무도 책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잘못된 그 사설들을 계속 그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때가 왔나 보다 하고 한 3, 4년? 막 미친 듯이 파고들었죠.
0: 네.
1: 네. 그렇게 돼서 김세종제 춘향가, 강산제 심청가,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까지 출판을 운이 좋게 하게 됐습니다. 네.
0: 그 스승이신 성우향 명창께서 매화처럼 은은한 소리결을 가진 소리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상을 또 받으셨는데 대통령 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명창이라고 인정받은 거 아닌가요?
1: 글쎄 그게 대통령상을 받으면 명창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겠죠 언젠가 누군가?
0: 제가 해드릴게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1: 그게 참 무거운데 어쨌든 뭐 운이 좋아서 상을 받게 됐는데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숙제를 끝낸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는데
0: 네.
1: 좀 정신 차리고 또 다시 돌아보니까 그 명창이라는 칭호가 무겁더라고요. 이거 내가 들어도 되는 건지 그전에는 뭐 조금 잘 못하고 그래도 그냥 인정이 됐을 텐데 이거 명창이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0: 오히려 부담으로
1: 네.
0: 나 대통령 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래도
1: 네.
0: 되나
1: 네 맞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으면 이제 아 다 왔구나 쉬고 싶은데 또 산이 있고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렸을 때 한 소리 한 10년 했을 때 나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그랬는데 웬일인걸요.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 못한 자신감이 없어요. 더
0: 이게 모든 분야의 대가들의 공통된 얘기인 것 같아요. 한 10년쯤 했을 때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요.
1: 진짜예요?
0: 네네네. 오히려 더 잘하고 나면 나 이제 오히려 옛날보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잠이 안 와요.
0: 아유, 아 이거 갑자기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시니까 네. 네. 그러면 혹시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지?
1: 춘향가 중에서 신년맞이 대목 준비했는데요.
0: 네네.
1: 변학도가 남원 부사로 재수 받고 한양에서 네. 남원까지 내려오는 이 광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인데, 뭐 예를 들면 어떤 가마에 어떤 하에는 무슨 색의 옷을 입었고, 뭐 깃발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디쯤 와서 점심을 먹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한 대목인데, 이게 장단과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0: 요새 젊은 세대들 말로 하면 그 디테일이 살아있는 대목이네요.
1: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춘향가 중 신년맞이 대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 그때요, 변학도는 남원부사 재수 받고 도임차 내려오는 뒤 신년 절차가 이렇겄다. 신년 맞이 어디에 온다. 별이은 맵시 정이 좋다. 보란색인 반자창 내 환계적 벌려 일등 마부조량 닮아 동동 그렇게 세렸다. 기큰 사정 정장옷 뒤체제비의 힘을 주어 별륜뒤 따르었다. 남대문은 박성 나서자 우산 천 바라봐 화란 춘성 만화방정 보릇보릇 백사동 작을 빛 건뜨 승방 꼴을 지네요. 남태령 우계은 허머 과천 흡배가 중화하고 이튿날 발행할 때 평방집사 체제봐라. 외울음 한건 처음이자 억관자 진사당 줄 앞을 협업 빼영을 쓰고 세부립의 근폐각근 허수립식 제법부척 해하를 당근을 바쳤어. 진남항나자락 절집 진자주 대구 띠와 전령 배비석 자구청 파영 머진 부담홍 비도듬을 연젓하고 좌우로 모신 나줄 일산 구종의 전우배 대구쪽 밝은 달과 조선시 탁근길로 각 차비가 마늘을 타고 심지어다 으다 바보야 네 말이 낫다 말고 네 말이 좋다 말고 정마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에 지울잔게 마산을 흐르라고며 고루짓거라 전없었다. 신연급 장그동보소 키 크고 길 잘 걷고 허여쁘고 말 잘하고 영리한 자급장 석성방거 대무관자 진사당 줄을 날아서 가는 양태 평포립 갑사갑 끈을 흡게 달아 한옆줄게 뱃속 쏘고 보라조조 방패 전립 자락을 각기 접어 뒤로 자차자밤에 비단 쌈디 천주머니 은장도 뱃속 차고 살아를 조신을 언제 신고 저름저름 양유지 초록따님을 잡아 빼고 청창 조금 쳐잡고 활기활활 층층 걸음걸어 해라이놈 나지 마라. 전배나장 거동보소 동영가세다 흰개꽃 꼬왕자 덜거리 방울 자일산에 갈라갔어서 에찌르고 이놈 저놈 개안거라. 통인한 쌍 착절림 마상태고 뿐이로다 충청양도를 지내어 전라감형을 들어가 순상전 연명하고 이튿날을 발행할지 노구바구 예매세 속속호깃게 내려올지 우리 장 당도허니 육방관석이 다 나왔다. 지청도 무게방이며 인물의 차지 후장이라 고적 차지 장적 백관 수잔을 운든 토서원 경서일서 도집사 감장형방 홍잉하여 과언 마성에 진동하여 거들거리고 들어간다. 전파총 초관 집서 좌우로 늘어서고 50명의 통인들은 돌려나 법에 거고 60명 굴로

가령 두 줄로 들어서 떼기러게 소리가 와 삼십등 기생들은 가진 한장 작들 랩성에 들어서 가진 유각 홍철님 담전대 띠를 잡고 메고 북장고 뜯고 부처구나 악저 때 피리소리 흥수가 진동한다 수성 정하문이라 영수라여 청도 버렸난데 청도원상 홍문안산 추장 남동강 남서각 홍초남문안상 백호현무 북동각 북서각 허초 관원수 방원수 황룡관원수 초현담 변미 금고안상 호추한상 나안상 청안상 파래안상 세역두상 고도산 정기두상 굴러진율두상 최 독전지원하노 칠병교사당부 각투상으로 둥댕 차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루나지 그러나 고동은 뒤 하바른 홍해

써 금치 못한단 말이냐. 척척 뻐우어 하마복 이삼승 기릅 잡고 흔드는 듯 객사의 현명하고 통어는 자기허용.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허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 시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유명한 황진이의 작품인데요. 다음 무대에서는 이 시조를 우리 악기의 반주에 맞춰서 노래로 부르는 가곡을 만나보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보유자인 김영기 명인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여창 가고 개면조 계락 청산리 감상하셨습니다. 김영기 명인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개면조 계락

0: 청산리를 들려주셨는데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0: 네네.
1: 네. 우선 가곡에는 네.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는 노래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아마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불렀으니까 여창가곡. 그다음에 계면조라는 것은 가곡의 우조와 계면조 두 종류가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부르는 노래는 계면조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0: 네.
1: 그 다음에 계락이라는 것은 가곡의 곡명이에요. 곡목.
0: 아, 계락이 곡명이군요.
1: 네, 네. 좀 계략도 아니고 조금
0: 오, 예.
1: 네, 그렇죠. 근데 가곡에는 뭐 초수대엽, 이수대엽, 뭐 평농, 두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러한 것이 다 곡명인데 지금 제가 부른 것은 계락이라는 곡이에요. 곡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따옴표에서 청산리 이렇게 네. 써져 있을 거예요.
0: 네네네.
1: 그것은 이제 가곡이 독특한 게 하나의 곡조 그러니까 계락이라는 그 곡목에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노랫말이 실릴 수도 있고 그 시조 시가
0: 네네.
1: 또 아니면 청산도 절로절로라는 말이 실릴 수도 있고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한 노랫말이 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 곡조에 다양한 노랫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청산리로 시작하는 그 시조를 부를 거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러니까 계락이 제목이고
1: 네.
0: 거기에 가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 부제식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군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러면
1: 네.
0: 앞에 붙는 여창가곡의 그
1: 계면조.
0: 계면조는 네. 어떻게 보면 그 곡의 어떤 분류를 말하는 거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곡의 이름은 그 계락.
1: 계락이라는 이름이고.
0: 청산리는 가사.
1: 네, 그렇습니다. 아, 정리를 아주 잘해주시네요.
0: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1: 네.
0: 평소에 들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가 이름이고 어디까지가 이제
1: 네.
0: 이게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1: 네.
0: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1: 네, 아예 다행이네요.
0: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 네.
0: 가곡을 시작하시게 된 영향이
1: 네.
0: 아버님의 영향이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0: 네.
1: 굉장히 국악을 좋아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고향이 경주인데
0: 네.
1: 집 바로 옆에 동도 국악원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아버지께서 거기에서 이제 대금을 배우시고 네, 국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국립국악원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0: 오.
1: 공무원 시험을 보셔서 서울의 국립국악원에 들어오셨어요.
0: 네.
1: 네. 그러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대금을 또 예전에 인간문화재이셨던 김성진 명인에게 또
0: 네네.
1: 이제 받으시고
0: 배우시고
1: 네, 배우시고
0: 네. 네네.
1: 또 이제 처형무 지금 현재 보유자신데
0: 네.
1: 처형무는 김기수 선생님께 또 처형무를 배우셨어요.
0: 취미로
1: 네.
0: 와.
1: 취미로 배운 거였는데
0: 네네.
1: 그게 이제 전문적으로 배워지게 계속 하게 되어서
0: 네네.
1: 결국은 지금 인간문화재까지 하시게 된 것이고요.
0: 네.
1: 네. 그런 아버지시다 보니까는 아, 우리 딸도 국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0: 네.
1: 이제 생각을 하셔 가지고
0: 네.
1: 저를 국악 중학교에 보내셨고 그때부터 국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0: 네.
1: 가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김월하 선생님께서
0: 네.
1: 1973년도에 그 인간문화재가 되셨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아, 우리 딸이 저 선생님처럼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굉장히 단아하시고 그때 선생님의 모습이
0: 네.
1: 아, 우리 딸이 저 선생님한테 가서 다 같이 저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데리고 김월하 선생님 댁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가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 김월하 선생님은
1: 네.
0: 약간 그 국악계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저
1: 네.
0: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 명인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
1: 네.
0: 정말 자주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세요.
1: 아, 네. 이제 김월하 선생님이 그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이제 인간문화재가 그 전에 가곡의 보유자셨던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셨어요.
0: 아, 네.
1: 남성이셨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남 제자도 키우지만 주로 그때 활동을 했던 여성분들은 그분들한테 공부를 하게 됐죠. 노래 공부를.
0: 네네.
1: 네. 그분들 밑으로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여제자로서 유일하게 인간문화재 반열에 오르시게 된 거예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그동안에 남성 선생님들께서 여창곡을 물론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0: 그렇지만 마침 여자 선생님께서 그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시고 보니까 여자 제자들이 훨씬 그 선생님한테로 다 몰리게 된
1: 아,
0: 거예요.
1: 그럴 수 있죠.
0: 네네.
1: 네.
0: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많은 여창 가객을 배출해

0: 정가를 배우셨고 또 뒤를 이어서 국가무형문화재 가곡의 보유자도 되셨는데
1: 네.
0: 검은고도 또 배우셨어요.
1: 네.
0: 검은고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1: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네네. 그 가곡 전공이 따로 없었어요.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이 가곡은 음악을 하는 사람, 한국 음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교양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 인식이었어요.
0: 어떤
1: 그 당시에.
0: 악기를 해도 네. 그냥
1: 네, 이거는 이제 그 음악의 아주 기초적인 꼭 알아야 되는 음악 기본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악기를 하는 모든 친구들이 그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반에서 다 가곡을 무조건 배웠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그렇게 클래스에서는 많이 배웠는데,
0: 네네네.
1: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전과 전공이 따로 없다 보니, 네. 저도 이제 검은고 전공을 했어요.
0: 악기를.
1: 고등학교 때. 네. 네. 그래서 검은고 전공을 해서 대학 갈 때도 아직 가곡이 개설이 안 된 거예요, 과에서. 그래서 검은고로 학교를 갔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야 사실 전과 전공이 따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면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에 이제 바로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85년에 KBS 국악관현악단이 이제 창단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2007년까지 제가 악단에서 근무를 했어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저는 음악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행운하다.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전통 음악의 그 진수인 또 정악의 진수인 정가를 또 문화재 선생님께 직접 전수를 어릴 때부터 받아서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또 KBS 국악관현악단 가서는 악기를 검은고를 현대적인 거기는 현대음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창작음악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전통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하게 정말 살았습니다.
0: 그 요새는 가곡의 대중화를 위해서 일반인들을 위한 수업도 진행하신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저희가 2016년부터는 김영기 가곡 전수관의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조금 이제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강습을 이제 재단의 도움을 받을 때는 무료 강습을 하니까
0: 네.
1: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좀 더 다가가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가곡도 강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인을 위한 강습도 하고 또 어린이를 위한 강습도 또 열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일반인 강습에서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전수를 받을 수는 없느냐
0: 네.
1: 이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그 중에서 서너 분은 또 전수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전수생이 된다는 것은 프로로 지금 오겠다 그런 네. 의미거든요.
0: 그럴 수 있죠.
1: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많은 그냥 일반인들이 아 이게 그냥 그렇게 특별한 음악이 아니라 나도 부를 수 있는 노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것이 대중들한테 쉬운 노래 아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인가 보다 하고 가깝게 여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그런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일반인 강습을 하는 게
0: 네.
1: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가곡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계신 정가를 한 곡 좀 더 청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1: 네.
0: 시창이라는 음악을 들려주신다고요?
1: 네. 그러니까 오늘 들려드릴 시창은 시창 중에 경포대라는 제목을 가진
0: 네.
1: 네. 아까 저희가 뭐 계락이 그 가곡의 공명이었잖아요.
0: 네네네.
1: 이 시창은 시의 제목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경포대.
0: 경포대.
1: 예,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포대인데 처음이 십이난간이라고 시작이 된다 해서 십이난간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죠.
0: 경포대 십이난간.
1: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조선 시대의 그 심영경이라는 분이 예 이렇게 작시를 하신 것입니다.
0: 네.
1: 네.
0: 그럼 경포대.
1: 네.
0: 어떤 풍경이 주로 나와요?
1: 그렇죠. 경포대의 풍경이 이렇게 막 그림처럼 그려지는
0: 어허.
1: 시예요. 근데 저희가 뭐 십이난간 벽옥대 이러면 한자 이제 한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

0: 경포대에 난간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경포호에
1: 네.
0: 그 빼어난 아름다움을 그린 것인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물이 담담하게 흐르고 있고, 또 갈매기가 백조가 쌍쌍이 오가고 있고,
1: 네.
0: 저 멀리 배가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신선의 젖댓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있고, 그런데 여기 황학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풍어를 읊는 그런 것을 다 아는 듯이 재촉하지 않고 서서히 날고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1: 아이고, 그림이 그려집니다.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시창 경포대 12난간입니다.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무대입니다.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박정수 이승준입니다. 시대를 담아내는 소리꾼이 되고 싶다고 하는 박정수 씨는 다방면에서 재능을 뽐내고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소리꾼이고요. 또 마음속 이야기를 가야금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가야금어 이승준 씨는 함께해서 고마운 그런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 두 사람은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과 또 색다른 색깔로 담아내고 싶다고 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진혼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 영령을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소리와 작사, 작곡, 그리고 가야금까지 가능한 올라운더 소리꾼 박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만의 음악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가야금어 이승준입니다.
0: 시간이 흐르고 또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음악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 국악을 뿌리삼아 작금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선과 컬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 전통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매진하는 시간을 가지며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다양한 공연들로 찾아뵐 계획입니다. 제게 가야금은 이승준의 첫 다짐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음악들을 시도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음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0: 또한 저는 작창가로서 이 시대의 판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국악을 해외로 알리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누구도 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그 무언가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농사 경력만 100년이 넘는 3대 가족.
1: 아마 참나가서 일어났을 때 기계 있는 거 하도도 없고 지금 손모도 안 벗고 요새는 이거는 실을 발표할 기계도 좋고
2: 그 손으로 다 안고 봤잖아.
1: 그때 손은 뭐 손모수
2: 비닐이 좀 씌울 때는 그럼
3: 이게 나서
0: 찬종 씨는 2년 전 귀농에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1: 반장했어, 반장했어. 농사 지키면 치아기도 치아기도. 여러 번서 농사 보시겠다 말해야지. 적용되지 해야지.
0: 무엇이든 몸으로 부딪히며 열심히 배우는 청년 농부. 대대로 이어져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는데요.
4: 고생하셨습니다.
5: 반성을 많이 팔았다.
2: 만족한다. 100개 넘은 거.
0: 소비자가 있는 곳엔 어디든 달려가고.
6: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예, 안녕하세요.
5: 감사합니다.
6: 네,
5: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0: 예. 인터넷 판매와 직판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는 찬종 씨. 앞으로도 도전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 꿈 많은 그에게 큰 벽이 있었으니.
1: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2: 요 뒤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0: 바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라는데요. 귀농한 아들의 조언은 귀등으로 흘리고 못 믿어워하는 아버지와 농사의 판도를 얻겠다 나선 아들. 치열한 부자 열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당도와 식감이 뛰어난 수박이 생산되는 수박의 산지 고령군 우곡면. 새벽부터 수확에 열 올리는 부자 찬종 씨와 아버지입니다. 12월 말에 심어서 5월 초경까지 수확하는 흑수박.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새벽부터 바쁜데요.
1: 알은 너무 좀 길고잖아. 이런 것들은 햇빛에 너무 노출이 돼가고 꽃핀 게 다 나.
2: 바라지잖아 어차피. 돌리 너무 바라진다고.
0: 오늘 수확해야 하는 수박만 400개 정도. 일반 수박보다 시세가 두 배 정도 비싸지만 당도 높고 맛있어 주문량도 제법 됩니다.
2: 애들 왔다.
1: 꺼내라.
0: 4kg 이상 되는 수박들을 부자가 싣고 옮기는 건 무리. 힘과 노하우, 세심함까지 필요한 부분이라 전문 인력이 해야 한다는데요. 수박 농가가 많은 마을을 돌며 수확한 한

0: 하우스에서 수박 옮기는 것만 전문으로 하는 일꾼들. 부자가 수박을 키우는 데 선수라면 일꾼들은 수박을 탑처럼 쌓아 안전하게 옮기는 데 선수. 믿고 맡기면 되는 일이지만 찬종 씨는 수박 옮기는 것도 함께하곤 한다는데요. 귀농 2년차 찬종 씨에겐 이것도 다 공부가 돼서라네요.
1: 다음에도 너무 작은 거 두게 해야지.
2: 안돼.
1: 너무 크다. 부장님 와서 보시죠.
3: 오늘 저기요.
1: 높이 맞춰서.
0: 모양도 모양이지만 수박의 생명은 당도.
1: 어제 15도 안 넘었더라.
4: 그렇지. 상고 삼 재보면 되겠다.
1: 한번 더 재보면 돼. 옛날에는 꼭지 T자로 이만치 기다려야 했는데 어제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일자로 자르게.
5: 원래 그렇게
6: 요다 답니다.
5: 고맙습니다.
7: 요청을 이렇게 했겠네 옛날에.
6: 저 차에 많이 쉬어 놓을게.
1: 그래 수고했다.
6: 예.
8: 그만간다 우리가.
0: 하우스에서 트럭까지 일꾼들이 옮겨주고 나면 일은 다시 부자의 몫이 되는데요. 단동하우스 서른동 7,000평 농지에 수박 농사를 짓는 찬종 씨와 아버지. 그중 7동은 찬종 씨가 귀농하며 시작한 하우스지만 35년 경력의 농군인 아버지께 일을 배우며 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수확한 수박은 농가 근처의 작업장으로 옮깁니다. 찬종 씨 동생 친구들도 일을 돕는데요.
1: 오늘 작업해온 거 당도 얼마나 오늘 한번 체감해보자.
9: 아, 동아야 동아 너
1: 해봐라. 요요 집아.
0: 갓 수확한 수박의 당도 체크.
10: 그래야 돼 그
1: 지금 물면 돼. 됐다. 세배해라. 됐어. 세배해봐.
0: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1: 제대로 되나?
10: 이거 눌러야 되나?
0: 부자에게 당도 체크기는 나름 신문물.
11: 형이 어디야?
12: 나 지금
11: 뭘 가나 이게? 안 와?
12: 간다.
11: 뭘 가? 지금 꿈나라 가기 직전인데 지금 목소리. 형이 우리 죽을 것 같아.
12: 알았다.
11: 뭘 알았어? 빨리 와.
12: 커피도 하세요.
11: 커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13: 빨리 와.
0: 남동생 찬영 씨가 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9: 일명 경상도 말로 다구를 놔야죠. 어거든. 맞지?
11: 지금 뭐라 하면 알아요.
9: 지금 뭐라 하면 이거 이제 출발도 안 하고 거든. 일단은 원래 뭐라 하는 거를 대면에서 뭐라 해야 되지. 전화상으로 뭐라 해 보고 오지를 않으니까.
11: 빼도 박도
9: 모아니까 일단 와가지고 뭐라 해야 돼요. 와가지고.
0: 크기를 키우는 것보다 맛으로 승부한다는 찬종 씨의 흑수박.
9: 사 많이 나오네.
1: 진짜 끝나버려.
9: 내가 못 봤더래. 그거만 보고 있을게. 진짜 그거만 보고 있을게. 6!
0: 찬종 씨와 부모님, 동생 찬영 씨의 친구들까지 흑수박과 씨름하는 시간. 유유 자적 걸어오는 사람, 동생 찬영 씨입니다.
14: 미안하다, 너무 피곤해서 늦잠 자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하네.
0: 구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동생 찬영 씨, 일을 돕기 위해 여름 휴가를 미리 썼다는데요.
11: 잠만 보 새끼야. 와, 이제 해가 중천에 뜨다 못해 지금 이제 곧 해지는데 이제 와서 뭐 할 건데?
13: 뭐 안 돼?
1: 안 돼.
11: 무엇을 왜 사왔는 거지?
9: 이야, 저걸로 망가질라카네. 일단 대빵을 마음에 사로잡으려고 카네이션으로 그냥 끝내버렸네. 이야.
11: 대빵 마음을 내 마음.
9: 이제 우리 더 이상 썩 못 낸다 이제. 끝났다 게임 세시다 그냥.
11: 이런 거 할 말 없지.
1: 커피 먹으면 해야 돼요.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세가지고 나 먹어. 와.
9: 어떤데? 커피로 망가야 할까? 알았다. 니 몸살 걸릴 것 같다.

0: 어제 빠빠도 못 챙겨드리고 어버이날. 어? 어제 빠빠가 못 챙겨드리고 어버이날. 오늘 달고 있어. 이야.
1: 좀 눈물 글썽글썽거려도.
2: 능행수도 선물 사놨다 하던데. 우리가 빠빠서 못 가서 그렇지.
0: 이게 이렇게 넣어야겠다. 넣고 다녀야겠다.
2: 한시간만 달고 있지 뭐.
3: 뒤늦게 도착해도 아버지 눈에서 꿀뚝뚝 떨어지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둘째. 건실한 청년이라 온 가족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고 있다는데요.
2: 자, 받으라.
1: 자, 찬이 당도 함께 보자.
4: 오늘 당도가 보자. 어디 하고?
1: 이거 잘라라. 어서.
4: 배송 나갈 수박 한번 당도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식감 좋고 달기로 소문난 수박. 오늘 수확한 수박의 당도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4: 오늘 당도는 14.9입니다.
1: 아, 이 정도면 잘 나왔네. 맞지?
4: 어, 이건 잘 나왔다. 어, 괜찮은.
1: 자, 또 이제 이거는 또 뭐 보자.
4: 오늘 품질 한번 맛보고 싶어. 품질. 진짜 달다. 와.
1: 다르지?
5: 어, 진짜 달다.
6: 진짜 달다.
1: 됐네.
6: 어제 거랑.
5: 야, 시원하게 먹으면 더 달겠는데.
6: 어제 달라고 했던 거랑. 아, 당도가 똑같네, 어제 거랑.
4: 똑같은데. 어. 좀 더 차갑게 먹으면.
5: 와, 잘 달다.
4: 달지. 설탕이지, 설탕.
3: 물류회사에 다니며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다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급히 귀농했던 찬종 씨. 귀농 6개월 만에 새 신랑이 됐지만 본가에 살다시피 하며 수박 농사를 짓는데요. 귀농 후엔 잘 나가는 동생과 비교되어 서운했던 날도 많았지만 찬종 씨는 요즘 판세를 뒤집고 있습니다.
1: 어떻게 하는데, 엑셀?
4: 엑셀?
1: 어.
3: 포존 매매만 하던 아버지와 달리 귀농 후 택배 배송을 시작한 찬종 씨. 첫 해는 주문량이 적었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아직은 컴퓨터로 하는 엑셀 작업이며 서류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찬종 씨.
4: 이걸 같이 해보라고. 뭐.
1: 새로 만들게.
4: 응. 어? 그거 그렇게 해라. 해라.
7: 파일 상세 내고 보자. 파일 상세 없어요. 어, 여기 있네. 이거랑 이제 운동장 번호랑 같이 해야 되거든.
3: 동생에게 배워가며 하고 있죠.
7: 본인은 이거 여기서 발송.
2: 사람 수박만 치울 줄 알지. 어? 더듬더듬하노.
4: 지금 입 벌렸다. 입 다물고. 입 다물고.
7: 벌렸어, 초집중. 컨트롤S에서.
2: 거기서 비보에 딱히 남기지 않았어.
1: 왜 이리 많이 나오는데?
2: 어? 중국 누룽고장이다.
1: 16개. 아.
3: 언제까지고 동생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요즘에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1: 이제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임해야 되니까 더디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 골치 아픈 컴퓨터 작업도 해야 하고 하나하나 포장도 해야 해서 몸은 더 힘들어졌지만 찬종 씨는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밀었습니다.
6: 몇 개씩 한 거?
4: 8개.
2: 6kg 8개. 5kg 35개다. 4kg 5개다 했고 3kg 6kg는 6kg 8개. 오케이, 끝. 뽑아봅니다. 오케이.
1: 키로수 잘 말해, 그거.
3: 아버지의 팔로인 포전 매매보다 확실히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오늘 양만 수박 100개가 넘습니다. 혼자는 다 못할 양이라 동생과 동생 친구들까지 고용해 일급을 줘야 하고 택배비에 포장비까지 나가지만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포전 매매에 비할 수가 없다네요.
1: 될까?
3: 점심도 거르고 일한 찬종 씨와 오늘의 일꾼들.
1: 오늘 몇 개 나옵니까? 양.
4: 115개.
1: 바로 100개 넘겠지?
4: 한 번 많이 팔았다.
1: 만족한다. 100개 넘.

0: 안녕하십니까.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조심히 앉으세요.
0: 예. 아,
4: 작업을 끝마치고 저녁이 다 돼서야 겨우 식사할 시간이 생겼는데요.
5: 찬이 어디 갔어?
2: 찬이
5: 찾아보고 온다가? 그냥 부먹짐먹 없다 그냥 먹어야 되나?
2: 소스 뭐 어떻게 할까요?
5: 부어버리지 그냥.
6: 아, 부어 먹는 게 낫지.
5: 사람 뭐 목각하는 대로 먹어야지. 한입 하시죠, 사장님.
6: 아니, 같이 먹지.
3: 같이 먹자. 하셔야지, 사장님.
6: 같이 먹자.
2: 이게 왠지 뭔가?
6: 동호회 말머리.
2: 네, 잘 먹겠습니다.
6: 오늘 밤새면 근무해야 됐을 때. 내가 봤을 때.
2: 당근이요?
6: 당근 짓거리가 많다, 지금.
5: 팔딱 사장. 달락했다.
4: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지금의 시스템을 만드느라 마음고생도 많았던 찬종 씨.
6: 되지 않아요. 믿기 힘드셨는데 지금 이제 팔리는 거 보니까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계시잖아.
5: 지나친 것 같다.
6: 우리. 아 좀 믿기가 있고 있잖아. 뭐 이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한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동이 되고 지금 두 동이 원래 한 동도 팔락했는데 지금 두 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그럼 동우랑 지웅이 알바거리도 더 늘어날 거고 연장 근무가 될 거고 연장 계약이 될 거고 있잖아. 지금은 일용직이지만 점점 이 수박은 지금 아직 판단했을 때
5: 그래?
6: 시험 정도 해봐도 될 것
5: 아,
6: 같아.
5: 시험 일단 해보고
6: 당도 측정기로 당도 해보고
5: 그래.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저거 나머지 거 파는 거 저게 집중을 하자고.
4: 이제야 조금 농부다워 보이는데요.
6: 야 동호야.
2: 네.
6: 어 일찍 와서 고생 많았다.
2: 감사합니다.
6: 춥다. 옷 입고 고생했다. 내일도 일찍 온네.
2: 알겠지. 갈게요.
6: 어 조심히 가라.
2: 네.
4: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어디론가 향하는 찬종 씨. 한밤중에 수확 중인 이곳은 아버지가 포전 매매를 한 수박 하우스입니다.
3: 수박 다 팔았나?
6: 뭐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4: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면 동단위로 수박을 넘기는 방식인 포전 매매.
6: 어 지금 바로 올라갑니까 지금 전부 다 이거.
5: 뭐야?
6: 이 실고 바로 그러면.
5: 아 이 창고로 지금 창고로 바로 가야지.
6: 아 창고로 지금요? 아. 이거 시원 잘 나왔지 지금.
5: 요거 그렇죠. 요래 농사 저놈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한 덩이 1,000,000원 줘도 우리 뭐 말 아예. 이 소비자들이 이거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날 복분 걸리고. 뻥뻥도 안 된 게야.
4: 포전 매매는 밭 단위로 파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박 무게와 상관없이 평균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 포전 매매만을 고집해온 아버지와는 다르게 온라인 판매를 더 활성화하고 싶다는 찬종 씨. 온라인 판매는 제값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고객에게 바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장점만 가진 것 같은데 아직 아버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7: 일할 거
4: 새벽 수확이 없는 아침.
6: 아빠 왜 일하러 갔나?
7: 일하러 안 가지. 아유 나리야. 일할.
6: 뭐하러 갔는데?
7: 내가 뭐 집에서 하나.
6: 그럼 가볼게네.
7: 가봐.
6: 가서 가봐야 된다.
4: 찬종 씨의 아침을 깨운 사람, 농사 70년 경력의 친할머니 득이 씨입니다. 사실 아버지도 할머니께 일을 배워 수박 농사를 지은 건데요.
6: 할머니 갈래?
7: 나 안 가. 그럼 바로 추워서 나 안 가.
6: 추워서 안 가요?
4: 어렸을 적 할머니 손으로 키워 도시로 내보낸 장손. 농사 짓는 장손을 보며 할머니 늘 못마땅해 하십니다.
7: 농사 짓는 게 여사에 농사 잘 되면 게 아닌데 농사 잘 된다고 복부를 못 보지. 지장은 못 먹으면 되지만 뭐

0: 그래서 그게 조금 속상하셨구나. 힘든 일 한다고
1: 그랬어. 그래. 뭐라고 그랬지. 뭐도 뭐라고 그랬지.
2: 할머니가 아는 농사란 그저 힘들고 고된 일. 몸을 써야만 농사라 믿으신다는데요.
3: 계속 먹이는 거 한번 사지 마라.
4: 125개.
2: 수박수확이 끝난 하우스에 비닐을 걷어내고 벼를 심어 땅심을 기르는 아버지와 할머니. 벽실을 파종하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해왔는데요.
3: 아빠 천방에서 와서 기계 짓는 거 하도 못하고 제가 손모도 아프고 요새는 이거는 힘이 잘 되니까 기계도 좋고.
4: 근데 손으로 다 안 꼽았잖아.
3: 근데 손은 뭐 손모순 거지.
4: 할머니 손모순 건다.
3: 두름도 손으로 다 됐다. 기계가 없었다. 아빠 기계 한 개도 없었다.
4: 할머니는 서로 쟁기 서로 따 쟁기 서로 쟁기 땄다 이가.
3: 손으로 하고 용기 쟁기는 용기도 없었다.
2: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면서 세상 좋아졌다 하시죠.
4: 비닐이도 씌울 때는 그럼
1: 포.
2: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농군이라 생각하는 할머니. 장손이 일하는 방식은 눈에 차지 않는데요.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와 할머니의 고정관념을 바꾸겠노라 큰 소리쳤지만 아직도 그 벽은 너무나 크고 단단합니다.
4: 할머니 고생했대. 할머니 데려도 갈래?
3: 그래, 응. 못 간다.
2: 벽실을 채운 모판은 못자리로 옮겨 육묘를 시작해야 한다는데요.
3: 이거 앉으라 이거. 대신 본. 네 자전거 간다며. 모두 타고 갈게. 그거 한번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이건 아직도 된다.
2: 뜨거운 봄볕에 해야 하는 노동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3: 여기서 모질 때도 못 잡으라.
2: 마늘과 양파를 키우는 아버지의 땅 한쪽에 육묘를 하는데요.
3: 어, 한 묶여서 싸가지고 마야지고 있단 말이야.
4: 빨리 온나 빨리 나가서 놓어.
3: 놓어.
2: 요즘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집니다.
3: 여기 물대 하나 빠질 뿐데. 오, 이거 얼른 뿐 마세요. 땅만 살아. 오케이. 됐다. 사자면 됐다. 물이 들어가야 여름에. 됐어. 중간에 한 중간에 열어놨다.
2: 시작과 동시에 숨이 차오를 정도의 엄청난 노동 강도.
3: 아까지 움직여라. 오케이. 이것도 움직여라.
5: 그 옆에도.
3: 그래.
5: 아, 떴네, 히야 쪽이.
3: 아빠 이쪽으로 좀 당겨야겠다.
5: 히야 쪽 너무 가세다.
4: 이쪽으로 너무 붙인다.
5: 그럼 밀어야 돼. 밀고 아, 돌려야 돼.
3: 됐다. 밀어.
5: 그거 히야 왼쪽에 있는 것도.
3: 됐어.
5: 히야 왼쪽에 있는 것도 밀어야
3: 된다. 됐죠, 그거.
5: 왼쪽에 있는 거? 히야 왼쪽에 있는 거. 어.
3: 그거 뒤에
5: 심는 거. 그렇지.
3: 됐다.
4: 주민차가 인터뷰도 못 하겠고 지금 옛날 구당 따리 방식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 말을 해보겠는데 방송이라도 일단 선분 좀 호흡 좀 하고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3: 이 옛날에 전부 우리 이런 식으로 다 했어요 이거 다 벌써 생겨서 일해봤대
4: 하우스 사이만이면 일해 안 하는데 하우스 사이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3: 옛날 제가 구달까리만 됐어.
2: 요즘은 바라매트를 이용해서 시멘트 바닥에서도 쉽게 키우는데 말입니다.
4: 저 파도 바라매트도 된다 바라매트로.
3: 된다
4: 발 내린다.
5: 그래 아 된다.
4: 아빠가 못 믿어봐서 하는 게지. 바라매트 깔면 세면에 된다.
3: 이게서도 내렸어.
4: 못 믿어보고 안 가나. 바라매트 된다 무조건 발 내린다.

0: 공들이고 힘쓴 만큼 농사가 잘 된다 믿는 아버지의 믿음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수박 농사도 벼 농사도 심지어 양파와 마늘 농사도 이렇게 일을 만들어 하시니 허리가 끊어질 정도가 되어서야 일이 끝나곤 하죠.
1: 와, 힘든 거 안 보이네. 막 진흙 다 묻히간 막.
2: 야,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래, 키도 커가지고 다리를 좀 더 벌리라고 이렇게 들어갈 때 다리 좀 더 벌려가지고.
1: 귀농할 생각 없나?
2: 여보에 갈 생각 없고. 떨리는 거 같아. 운동을 얼마나 했으면 진짜.
1: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래하고 내내는 안 할 것 같다.
2: 이것 근데 나는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냐 그걸 했을 때 아 이런 방식이 더 편하다 이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누가 또 이래 보겠노. 뭐 고닥다리 방식이란데
1: 옛날 체험하는 거지 뭐.
2: 그래 알겠다 싶은 거 이제 알게 된 거잖아.
1: 그렇지.
2: 그 장난 정도 알 거고.
1: 그래.
0: 그날 오후
3: 고기로 썰고 하러 썰고.
4: 아니 잘했고 맛있으면 된다. 6kg 이상 먹는 거.
3: 다가 하나
4: 이거 몇 개고? 잘려봐라.
1: 카운트 했죠.
4: 전번에 57개들이 68개가 이거.
1: 예.
5: 이거 여기 40개 이쪽 40개 딱 40개
4: 이거
5: 네. 23개
4: 23개 63개야 이거 토탈해가지고.
5: 그리고 여기 11개
0: 찬종 씨네 하우스엔 직거래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요.
5: 몇 개 남았는데?
6: 아, 이게 하나만 남으면 끝이야.
3: 하나 그 두 마리 버시면 된다. 그리고 버리시면
6: 이런 게
3: 오케이.
1: 가다 왔나?
0: 유통 구조를 거치지 않으니 한층 저렴해지는 가격. 손큰 손님도 많습니다.
3: 고기로 5개.
6: 5개요?
3: 5개 다 차에 실을 거예요.
6: 아니요, 한 개 택배 보내야 돼요.
3: 한 개 택배.
6: 네.
5: 택배비는 까주십니까? 5개 사셨는데.
1: 택배 부과드려야지 5개 사는데. 5kg 지금 35,000원에 그대로 다
6: 37만 5천 원.
0: 자주 오는 손님들 때문에 가격표도 마련해 놨죠.
6: 고맙습니다.
5: 네,
6: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조심히 가십시오.
6: 네, 예. 고맙습니다.
1: 예.
3: 6kg 넘네요.
6: 6kg.
5: 가격은 저만한 게 한 5kg
3: 되죠. 예. 어? 여기? 저도 근데 아, 4.8이냐 5.2이냐 그 차이 또 별반 없어가지고 5kg요. 그 넘는다. 8kg 넘는다.
7: 지금 발전다. 이거 집에서 물러가면 이거 사 이거 한 2만 주고
0: 5kg이 35,000원인데 8kg 수박을 2만 원에 파는 아버지.
6: 그러면 요거 2만 원.
7: 네. 예.
6: 거라고 5kg짜리 하나.
7: 가장 세 개 정도.
6: 그래, 그래가 두 개.
7: 네. 이거
6: 좀. 뭐 맛이 크게 차이 있진 않잖아요.
7: 야, 이게 더 좀. 네. 나도 안 되겠어.
6: 계단은 어떻게 해? 날치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현금으로.
2: 저 절대 현금 계산.
7: 저거 나도 안 된다 지금.
6: 너 근데 차에서 몇 시간
1: 했어?
7: 아, 내가
1: 한테 잘하는데. 어제 상한 사람이 비봐. 큰 거. 아, 좋으라고 이거 예약 오늘 가지러 온다 했다니까, 나 저녁에. 아니, 그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마음대로. 그럼 마음대로, 아빠 마음대로 그 판단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고, 그래.
7: 야, 나도만 더 꼬지 말고.
1: 그럼 어쩌니 가지러 온다 했다고, 그거. 안 팔렸으면 오늘 가지러, 아까 전화 왔다고 아침에. 모양이 다른데 그게 되나 그게 비뚤어매고.
0: 힘들여 농사 지은 곳을 헐값에 그것도 예약돼 있던 걸 마음대로 팔아버린 아버지. 찬종 씨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서 키운 수박을 포전 매매는 물론 헐값에 기분대로 팔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벌어진 일. 결국 수습도 찬종 씨가 해야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요 한 맛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비품이거든요, 형.
8: 아, 예.
1: 좀 과속되고. 근데 약속한 키로수가 지금 안 나와서 당도는 좋은 거 골라놨거든요, 제가.
0: 적당한 크기로 수박을 키우는 찬종 씨네 농가에서 마무리 수확철에 8kg 수박을 찾긴 어려운 일.
1: 요거 드릴게요, 이거.
8: 네, 네.
1: 이거 3kg 좀 모자란데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이것도.
8: 아, 알겠습니다.
1: 예. 요렇게 하면 안 괜찮으시겠죠?
8: 네, 괜찮습니다.
1: 6만 원 주셨는데 제가 약속은 뭐지. 요거 실어 드릴게요.
0: 예. 4kg짜리 흑수박 두 덩이에 서비스 한 덩이를 포함했습니다.
1: 네.

0: 이거 제명합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다시 연락 주십시오.
1: 예, 예, 알겠습니다. 네,
0: 주변에 홍보 좀 해주시고.
1: 네네.
0: 예, 안녕히 가십시오.
2: 상황을 이해해주고 비 오는 날 직접 방문해준 소비자에게 고마울 따름인데요.
0: 네, 조심히 가세요. 왜 그 주문한 대로 안 주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난감할 뻔했는데 그래도 서비스 한 개 더 챙겨 드려가지고
3: 극적으로
0: 해결됐습니다. 예.
2: 비가 와서 오가는 이도 드문 저녁. 집에 가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수박 판매 글을 올리는 찬종 씨.
4: 사실 비가 오니까 결혼해서
0: 지금 특가 한번 때려보려고 그래서
5: 그 뭐라고 해요?
0: 고당도 수박 야간 할인 특가 4시까지 맞아. 문이 얼마나 들어오지? 오늘 여기서 오늘 신발 치지 말지 한번 보자. 네 폰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작성 완료. 문희가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자.
2: 수확 막바지에 비품은 빨리 판매할수록 이득.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해보려는 계획인데요. 문희만큼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0: 아니에요. 여기 구매하러 오셨지요?
4: 예. 예.
0: 일단 수박 한번 맛보십시오. 여기.
4: 보고 왔는데.
0: 이거 비박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가.
4: 한번 보시죠.
2: 비품이어도 맛은 일품. 맛본 이상 구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5kg.
3: 5kg니까
0: 2만 원 주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4: 예,
0: 요 걸로 전화 주신 스티커 그 붙여놨거든요. 걸로 전화 좀 주십시오.
4: 예. 예.
2: 비 오는 밤에도 찬종 씨의 금고가 살찌기 시작하는데요. 저렴한 수박 가격에 비를 뚫고 온 고객들. 비가 와 일찍 집에 들어갔을 사람들에게 중고거래 앱을 통한 판매가 승산이 있을 거라는 찬종 씨의 계산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6: 식감이 막 너무 막 부스러진다. 식품이야. 그냥 믹서기 이제 가르쳐가지고 마실 때 그렇게는 하지 않고.
2: 마감 시간으로 정해놓은 밤 10시가 될 때까지 쉼 없이 손님을 받았는데요.
0: 오늘 마감 한번 해볼까? 금고를 깬다.
2: 특가 판매를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번 돈.
0: 대량 구매하신 분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6: 오, 진짜 크네.
0: 50.
6: 그거는
0: 한번 지집이 87이네.
6: 오, 87만 원이네.
0: 아, 비품이랑 정품 많이 사가셔가지고 아까 대량으로 사가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6: 87만
0: 이만이 나온 것 같다.
6: 비 오고 치고 진짜 많이 팔았다.
3: 비 오고 치고 잘 팔았다.
0: 자, 10만 원.
6: 아, 고마워요.
0: 나중에 보자.
6: 네.
0: 열심히 해야 된대.
6: 열심히 했어.
0: 알았어.
2: 그야말로 찬종 씨에겐 운수 좋은 날인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버지의 흙수박 하우스를 찾은 찬종 씨. 잠도 덜 깬 채 급히 온 이유. 수확을 앞둔 아버지의 마지막 흙수박 하우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허투루 때문입니다.
0: 아버지다.
7: 이야, 참 환장했다, 여기서 지키면 최악이다, 들어봐서 농사 보지겠다, 말해야 되겠다. 지금 그지 해야 되겠다.
2: 밤새 내린 비로 하우스 여기저기가 물웅덩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7: 방법 없어 이거.
0: 관리 더 낮게 타야 되네, 더 밑에.
7: 낮에 많이 타야 돼. 여기 물이 너무 많이 심해.
0: 이쪽으로 온다고?
7: 물은 많이 갈아버려. 아니 그 소리 나.
0: 이건 기로는 7-8kg 다 걸리겠네.
7: 이건 다 걸리지.
0: 좀 밀리겠다.
7: 이놈.
0: 지금은 박이 아닌데 점점 이제 퍽퍽해지고 박이 될까봐 지금 그게 걱정되니까 또 수확식이 늦춰지면 또.
2: 이대로 수박을 방치했다간 모조리 비품이 될지도 모를 일. 빨리 고랑에 찬 빗물을 빼고 땅을 말려야 하는데요. 수작업으론 불가능한 일. 이럴 땐 양수기를 써서 표면에 물부터 빼야 합니다.
0: 꼽을게. 돌아가나?
7: 어, 돌아간다.
0: 지금 닦아야 되겠지?
7: 조금만 더 당겨봐. 약간만.
0: 나온다. 어. 요 좀 닦을까?
7: 야, 그거 닦여. 너무 올라가라. 어, 좀 더. 더.
2: 흙에 스며든 물을 빼는 건 찬종 씨의 몫. 땅심을 위해 여름에 벼농사를 짓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쉽게 물이 찬다는데요.
0: 좀 더 닦아야 되겠는데.
7: 어, 이거는 다 빠이네. 안전에 시동이면 트럭을 꺼내줘.
0: 트럭, 뭐 비닐이 꺼져서 트럭터 갖다 꺼내줘야지.
7: 너다 실어줘. 그래서 두 대 비리면 안 되겠나?
0: 응.
7: 하드에서 들어가면.
0: 응.
7: 안 돼. 뭐 힘들어 그냥 다 오게. 너는 내 많이 갈았어. 시분 갈아뿐. 한마 갈고 말이지.
2: 흙수박은 기후변화에 약해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비품이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7: 난 수박 한 개 따라가보고 담담지 해보자.
0: 응.
7: 에이?
0: 알았다.
2: 마지막 하우스 수확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재고 수박을 빨리 판매해야 하는데요.
0: 전부 4kg는 그러면 3만 원 잡으면 되겠지? 이 현장 거랑 똑같이.
6: 3만 원?
0: 응, 3만 원.
2: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요?
0: 저으로 가져가야 되겠네.
6: 이 정도면 됐겠지?
0: 응.
6: 오케이.
3: 몇 개야?
7: 저 배가 올 때 이거
6: 나야. 내가.
2: 찾아오는 손님만으로 많은 물량을 다 판매할 순 없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가서 직접 수박을 팔아보려 한다는데요.
0: 생각 안 터지게.
3: 이거는 죽어요.
0: 택배 오고 있는 택배 보내 택배 좀 늦는단다 택배가.
6: 아 진짜요?
0: 어 아, 보내주고.
6: 네, 알겠습니다.
0: 재고 파악 좀 해놓고.
2: 직판장은 동생에게 맡기고 찬종 씨와 찬종 씨의 친구가 나섰습니다.
0: 갔다 온다.
7: 안녕. 안녕하세요.
6: 심하야다. 놀자.
3: 심하야다.
6: 놀자.
3: 놀자.
2: 달리는 길에 중고거래 앱의 홍보도 완료. 사람 많은 아파트촌으로 왔는데요.
0: 안녕하십니까?
1: 어, 이게 예. 이쪽에 비품이고요. 예. 어, 정품 4kg, 정품 3kg 이렇게 있거든요. 가격은 여기 있고요.
0: 어. 과속 식감, 품질도 좀 동그라지가 않잖아요. 정품에 비해. 그래야 비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자, 비품은 퍽퍽거리죠. 이 퍽퍽거린 부분이 비고 좀
2: 정품과 비품의 설명도 확실하게. 시식은 기본입니다.
0: 왜 정품 3kg 맛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으깨지는 식감이 이제 비품이라 보시면 돼요.
5: 4kg로.
0: 4kg요? 괜찮으시겠어요?
2: 첫 손님부터 판매 개시. 시작이 좋은데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팔지 말라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마음씨 좋은 고깃집 사장님 가게 앞자리를 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찬종 씨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3: 이거 현금만 돼요 혹시?
4: 예, 현금 계좌 이체 좀.
3: 맛있다.
5: 맛있어? 알죠. 네, 조심하세요.
3: 네, 조심하세요.
5: 맛있으면 또 인터넷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돼요.
3: 네, 알겠습니다.
5: 조심하세요.
2: 길을 지나던 사람들과 중고거래 앱을 보고 찾아온 손님까지 많은 양을 판매했는데요.
6: 잘할 것 같아.
5: 아, 지친다 이제. 이제 지나는 게 맞다.
6: 온라인 좀 이따가자.
5: 온라인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안에.
6: 지금 온다는 분도 있긴 하거든. 뭐 10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이분들 다 받고 그다음 철수하자고.
5: 아, 그렇지. 안에 정리도 좀 하고.
6: 아, 피곤하다. 눈 풀린다 야.
5: 눈이 풀리네 진짜. 좀 이따 10시 넘어가지고 많이 팔았다.
4: 그래도 40 넘게 벌었다.
6: 49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정도 벌었다고 봐야지.
4: 맞지.
6: 자,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이야, 성공했대.
2: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된 다양한 위기. 찬종 씨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5: 자, 가자 성엽아 우리 이제.
2: 곁에서 함께 도와주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0: 그날 저녁 직접 추어탕을 끓이는 할머니. 할머니표 추어탕은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맛이라는데요.
1: 조심히 가래.
0: 휴가 내내 일을 도와준 동생 찬영 씨가 구미로 돌아가고 할머니는 맛있게 끓인 추어탕을 내옵니다. 두 손자 나란히 먹일 수 없어 아쉽긴 하지만 고생한 장손이라도 빨리 먹여야죠.
2: 여기가 원산이.
3: 온다.
2: 원산이야.
3: 아, 저 나중에.
2: 저 나가서.
0: 할머니 표 푸짐한 밥상 앞에 앉으면 하루의 고된도

0: 자기들도 간다 그러고 아만 꺼도 방인데 모니인다 수박 또 꺼다고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다
1: 맛이 좋아야 되지
2: 이럴 때 보면 농사의 진심인 것 같아 대견합니다
3: 차려 수박 누가 나가는데
0: 귀여울 수 있으면 내가 나는
4: 수박이 수박이 수박까지 넣는 걸 뒤선한 데들
0: 지가 쉬울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된다
4: 많이 열기
2: 찬종 씨의 활약으로 집안이 화기애애해집니다. 며칠 후
1: 커졌나 이제?
0: 소리가 좋잖아.
2: 공들여 관리해서인지 BPL을 입어 걱정했던 하우스의 수박도 여물게 익었는데요.
0: 지금 수박인데 못 익고 있잖아. 여기 여기.
2: 걱정 한시름 덜어지니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수박 수어. 수박 농사 35년 경력 농군의 특급. 자랑스러운 장손 찬종 씨의 시작은 지금부터. 수박 하우스 양을 늘리고 여름 수박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착되면 인근 농가에 온라인 판매처를 제공하고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유통 구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인데요. 옛 방식을 고집하는 아버지의 반대는 있겠지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아버지가 믿고 맡겨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5: 하지죠. 어? 아주 민난 애나
6: 똑같은 일 하니까 그렇겠지. 뭐 아버지 마음에 안 들고 하니
5: 지식이 달려갖고 아버지한테 모이기 아직.
6: 아 이제 밑 제일 밑에서부터 딱딱 배우고 가야지. 나 아직 그냥 하나.
5: 그냥 10년 하면 안 되겠나?
6: 10년 정도 지면 이제 아버지 안 봐주겠나?

0: 알겠다. 친구만 좋으니까.
1: 알겠습니다.
0: 우리
2: 친구 맞습니다. 맞습니다.
3: 아버지 밑에서 많이 배웠어까지 뭐 제가.
4: 좋은 직장 그만두고 귀농한 장손이 못마땅했던 할머니.
0: 마술 선거 우리 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0: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1: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2: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3: 유봉아!
1: 하지만 한영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2: 어?
3: 야, 아이고, 뭐야 이거?
1: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2: 뭐?
1: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4: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1: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2: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2: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 봐요.
1: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2: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2: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2: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3: 아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2: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3: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1: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1: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2: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1: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5: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6: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1: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5: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6: 그러게 말이요.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7: 아이고 미안해요.
2: 아이고 아니에요.
1: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모실 적에 못다 살고 못다 죽은 영천들아 오시겠거든 이 자리에 오실 적에

날에 발전을 하옵시고 개개성성 무수대길 안가 태평을 하옵시고

가지고 사기를 면하고 건강 죽거나 몽다리 귀신을 면했어. 귀신의 호반의 잔치 요즘은 같은 명 부부간에 대해 부부가 된다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하고 오늘은 축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조그맣게 작게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축하를 해주기

0: 아이고 답답해라. 어제 보다가 3분의 1이 좀 더러웠으니까.
1: 니야 니야 니야.
0: 우리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니 좋기는 좋지만은.

0: 아시기에 또 하시지 마라.
1: 아시자 뭐 시자
0: 여름 모두 이번에는 이렇지만 다음엔 이 장소에 이 객석에
1: 뭐.

0: 사람은 작아도 박수 소리는 크네요.
1: 아시다 보시다
0: 오늘 오셨다가 가정에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청수 조금도 막아주세요. 소년 죽음도 막아주세요. 총각 몽다리야 처녀 사기야. 귀신 중에도 몽다리 귀신이 제일 무섭고요. 처자 죽었나 사기 귀신이 무섭다는데 옛날에 저기는 총각이 죽으면 죽은 처녀 구한다고 죽맹인들 모아가지고 네 집에 죽은 딸이 있나 네 집에 죽은 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늘 혼사를 해가지고 구슬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딸이 만약에 떠났다 해도 남사시를봐 못 내놓습니다. 가슴 답답해서 못 내놓습니다. 처녀도 많이 죽고 총각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 모두 다 안 내놓고 안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는가 봬요. 혼사꽃 한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살 제사들이 점사를 해가지고 천상선녀하고 결혼식을 지킨다네요. 천상선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 아닌겨. 이래 오셨다가 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원 받아가서 공도 받아가세. 가정에 안락하고 자손에는 상생하고 만대 유진 백대 천서 만사가 여예되고 백사 대기나야 소망 성지대로 준비하시고 은야 떠내지다 무병 장수를 하였어.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차례 걸음으로 가시였어. 자손들 도와주고 받들고 엎드려 주시고 오늘따 죽은 망령들 사실은 인자가 있고 나이가 있고 진짜로 죽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구슬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 구슬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래 조금씩이라도 다 하다 보니 이래 짧은 시간에 이래 구슬을 매끄리를 이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요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결혼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가시는 길에 명을 타고 오시는 길에 복을 타시고 가정에는 다시는 우한 재앙 없고 오늘따 무병장 사시고 명복을 타시고 가시고 악담살 부담살 관제 구천살 재벌의 손재살 재은살 진살 악살망 신살 금살 하살 막아주고 여보소 와. 박수도 장단도 잘 맞춰요. 앞살 급살 앞살 아, 나무에는 목신살 돌게 섭신살이야. 모든 다 연살 월살 일살 신살 막아주고 1년 12달은 과연 13달은 360일 주나동틀이 다 들어갈지라도 하나씩 같이
2: 박수 잘 친대.
0: 박수도 딱딱 장단 맞춰가지고 내가 신명이

0: 공짜 너로 푸드 변하지야 가오소스. 엄마 손바닥 아파요. 근데 아직 굿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일단은 저승에 가시면은 애옥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애옥 지옥을 면하는데 또 면에 가려면 또 지옥 풀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렇죠. 극락세계 시황세계 모범 연하대로 이렇게 모시는데 또 이렇게 가자. 네.

잠깐만 무함하면 지옥을 면했으야 왕생극나 가옵소서 마하받냐 바라밀다 심견 관자제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 시주견 옹개고 도일 최후의 사리자 색보리 공공부리 쇠색적 공적시세 수산행신여부여시 사례자 시제법공사 불색불면 불구부정 부적물감시고 공중무색모 수산행신모 아지위색신의 무색성양미처보 무안개내지무예식계무무명 영무무명지내지문호사 영문호사지 무오침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따의 반야 바람일다오시 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보원이 전도몽사 구격열반 삼세제불핵의 반야 바람일다 고덕안옥다 삼명삼보리곤지 반야 바람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무상조 시무등등조 은응진일체고지 실부려원설 반야 바람일다조 적설주알라제아제 바랑아제 바라성아제 모찌사방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라성 아재 모찌 사방아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으성 아재

내가 아직도

사랑은 정상 속에 끝없고 이쁜 놈 평길이요 그나무 다리 놓아 예.

저게는 무슨 게 싫었던 거 은기 높게 싫었더라. 그 은기를 벌써 보니 우리나라 염주실로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 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꺾어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다 넣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어 전궁 없이 위가리 전궁이야.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복은 직선인데 사람 인체 입음으로서 그게 곡선이 나타나고 그 시대에 파느질 기법을 따라야죠. 바느질이라는 게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입는 사람과 옷을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고 그 입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옷이라는 게 사람이 몸에 입어가지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편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옷을 만들어라. 그 바느질이라는 게 저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에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건 제 삶의 전체죠.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춰 있는 것에서부터 예의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인생의 통과 의례를 지날 때마다 격식에 맞는 예복이 있었고요. 한 땀 한 땀 정성에 담긴 옷과 장신구는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또 더위를 막아주는가 하면 우아한 맵시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이 섬세한 솜씨와 정성, 이 극진한 사랑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인생 낭독인, 오늘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사대부가의 바느질 솜씨로 천의 무봉, 최고의 옷을 짓는 침선장 구혜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침선장, 바늘과 실로 의복과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옷이 일상생활화 됐을 때는 네. 침선장이라고 특별한 칭호가 없어도 됐는데 네. 요즘은 우리 한복이 일상화되지 못하니까 특별히 옷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그 역사에 대해서 고증할 수 있는 침선장이라는 사람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예. 국가무형문화재 89 침선장입니다. 네.
0: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국가무형문화재 89호 침선장.
1: 예, 그렇습니다.
0: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고 계신 옷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직접 지신 거겠죠?
1: 네, 물론 제가 지어 입었죠.
0: 아, 네. 지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 글쎄, 우리는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내가 새 옷을 하나 만들어 입어야지 하다가 보면은 만들게 됩니다. 예.
0: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게 된다는 게 네. 이게 침선장이지 않나 네. 싶은데요. 뭐, 제 남자니까. 네. 초등학교 실과 시간에 이게 걸레 바느질 해본 거 말고는 저 바느질이라는 건 해볼 기회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게 상당히 그 선생님 자태가 그 뭐랄까 소박하면서도 기쁨이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원래 자태가 고우셔서 이런 거겠죠?
1: 칭찬해 주시니까 네네. 감사한데 네. 그냥 한복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나눠지는 않습니다. 아. 예, 우리가 저게 적재적소한 옷이 있지 않습니까? 궁중에서 예를 들어서 예복일 때는 그 상징성으로 화려하고 네네. 하지만은 일상 우리가 입는 옷은 저게 단순해야죠. 예, 단순하고 색의 조화라든지 네. 그런 데서 단순한 게 우리 옷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0: 단순한...

0: 한다 그러지만 그 옷이 결코 그렇게 단순.
1: 예, 그게 세계 조화죠. 예, 세계 조화로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서양 복식의 어떤 선이라든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한복은 직선인데 사람 인체 입음으로서 그게 곡선이 나타나고, 또그 세계 조화로 가지고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죠.
0: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늘 하는 말인데요.
1: 네.
0: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해주시는 말도 제가 듣기에는 진짜 명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선인데 사람이 입음으로 해서 곡선이 된다. 이거는
1: 인체가 곡선이니까
0: 그렇죠.
1: 거기에서 선이 나타나는 거죠.
0: 자, 앞에는 이제 반지꼬리를 갖고 오셨어요. 예, 이제 여기가 지금 저게 학창시절에 배웠던 귀중치루 쟁농기인가요?
1: 네. 그게 우리나라 문학의 하나였죠. 조치몽과 더불어. 지금 이제 우리도 다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골무를 쓴다든지, 실을 쓴다든지, 가위를 쓴다든지, 저기 바늘을 쓴다든지. 또 지금 여기는 없지만은 인두가 있어야 되고,
0: 아, 인두.
1: 차가 있어야 되고, 다리미가 있어야죠. 그게 지금도 다 똑같이 필요하게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0: 이 선생님께서 직접 쓰시는
1: 네, 여기, 예, 저기 직접 쓰는 거죠. 예.
0: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 그게 이제
0: 골무
1: 골무인데, 이거는 골무 이제 고리고, 여기에 이제 장식을 해야죠. 이렇게 입혀야죠. 예. 만들다가 두은 거예요. 예, 그거는 완성이 된 거고. 그건
0: 야,
1: 완성이 된
0: 그러니까
1: 거고.
0: 이제 여기다가 이런 문양을 입히셔갖고.
1: 자수, 예, 자수죠. 저는 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0: 네.
1: 기본적인 거 조그만 거는 합니다. 예.
0: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골무를 보통 손가락 몇 개에
1: 여기에다 하나만 끼죠.
0: 하나 끼는
1: 예, 하나만. 이게 바늘을 밀어 넣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뜸을 뜨고 밀어 넣을 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저는 잘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0: 감각.
1: 있으면은 감각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특별히 무슨 두꺼운 거를 하지 않을 때는, 부드러운 이렇게 이런 바느질을 할 때는 골무를 잘 끼진 않습니다.
0: 제 생각에는 골무가 밀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받는 것과 찔리지 않게끔.
1: 상대 그 양복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복
0: 아,
1: 하는
0: 양복
1: 사람에게는
0: 만들
1: 여기
0: 때는.
1: 끼는 것도 있고 이쪽에 끼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그게 익숙하지를 않아서 필요가 없더라고요.
0: 아, 여기 이제 다 갖고 오셨는데 코 앞에 방석이 있어요?
1: 저거는 이제 인두 방석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우리가 입식으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옛날엔 다 자식이에요. 앉아서 생활을 하니까 이걸 무릎 위에 놓고 여기에 이제 인두질을 한다든지, 옷질을 하는 거는 만들다가 보면은 솔기라는 게 있어서 다림질을 해야 되고 인두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받침이죠.
0: 이걸 어떻게 받칩니까?
1: 이게 선생님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에다가 이걸
0: 무릎에다
1: 이렇게
0: 이렇게
1: 두고
0: 놓고.
1: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쁘고 때가 묻으니까 저는 요래 놓고 이렇게 놓고 하죠. 이렇게 놓고 되게 하고, 이거는 이제
0: 보기.
1: 보기.
0: 그것도 하나 팁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규방치루를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이제 그 거기서도 이 바느질을 하다가 이제 안주인이 잠든 사이에 이제 일곱 가지가 나왔고, 네가 잘했니,
1: 논쟁을
0: 내가
1: 하죠.
0: 잘했니,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잠에서 일어난 그 부인이 니네들이 앞만 떠드는 거야? 나만큼 잘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느질 솜씨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 결국은 사람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바느질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손끝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입는 사람과 옷을 짓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고 그게 정성이 다해져야만
0: 정성에.
1: 그게 반듯한 옷이 나온다고 언제나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죠.
0: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간에 사람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갖고 하면은 작품도 올바라지고.
1: 네, 예. 그럼요. 예, 예.
0: 그 주로 이제 복식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한복 디자이너 그런 거랑도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나요?
1: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흔하게 시중에서 한복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한복이라는 거는 따로 디자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그 옷의 구성이, 우리가 옷의 구성이라 하는 거는 소매가 있고 몸판이 있고 여기에 또 부수적인 옷을 여미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정해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시대에 따라서 옷이 크고 조금 길고 넉넉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대가 내려오면서 옷이 작아졌어요. 그것만 다르지 옷을 따로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한복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막 자기들 의미대로 자르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조금 거부감이 가고, 한복을 구태여 그 디자인이라는 말을 붙인다 하면은 이거는 세계조화인 것 같아요. 세계조화인데 내가 어디에 옷을 입느냐, 적재적소한 옷을 입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색채의 옷을 입느냐, 조화를 이루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이 따로 디자인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 맞습니다.
1: 시대가 어떻게 또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 선생님께서 지으신 옷들 중에는 홀례복 같은 이렇게 중요할 때 입는 옷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옷들이 있었습니까?
1: 그게 이 옷이라는 게 우리가 신분 사이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그 신분에 따른 옷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물론 궁중 예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대부의 옷들, 또 일반적인 옷들, 다양한 옷들이 많죠. 특히 조선시대는 이제 사대부 남자들의, 사대부가의 남자들이 그 윗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예, 포 종류를 표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위에 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출토복식이나 어디에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굉장히 사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하여튼 색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야말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화대가 있는 옷들이 그냥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 사대부가의 남자들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들기를 즐겨하죠.
0: 그 사대부가의 남자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모이면은 이 대감은 무슨 옷을 입었는데 저 색깔이 좀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럴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옷을 또 특별하게 만들려면은 예전에도 솜씨를 지닌 장인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침선장이라는 이름 어떻게
1: 그러니까
0: 붙었나요?
1: 옛날에는 침선비라는 게 궁에 있었지 않습니까?
0: 침선비, 그러니까 노비할 때 빗자를
1: 써. 있고 집집마다 그 침모라는 게 있었어요. 침모라 해가지고 바느질
0: 해주는 아주머님들.
1: 예, 그거 하니까 물론 그 집안의 주부가 어뜸이 돼야 되겠죠. 어뜸이 돼야 되지만은 집에 침모라.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예, 그게 침모가 있고 또 궁에서도 침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에서는 실을 짜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또 직조를 짜는 사람, 그 이런 다양한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 한 왕의 옷을 만들라 하면 그렇게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협동을 하죠.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옷을 짓는 사람은 침선장이 이제 그 솜씨를 발휘하는 거죠.
0: 그럼 침선장의 그 이름에 대한 역사도 길겠지만 이거는 이제 궁중이 생기면서부터 그렇죠. 있었겠네요.
1: 예, 왕의 옷을 지어 드려야 되고 네. 그 궁중에 뭐

0: 내명부의 옷이라든지 그런 걸 다 그 안에서 자급자족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예.
1: 그러면 요즘 스타일로 우리 한번 유니폼을 다 바꿔볼까? 이렇게.
0: 네.
1: 하면 김 선생이 매일 바빠갖고 예, 네. 그걸 다.
0: 그 이제 바꾸고. 그게 궁에서 입는 내명부의 옷이라든지 그거는 정해져가 있죠. 네, 어떤 네. 형태가. 예.
2: 여기 앉아 원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터공공주 원삼,

0: 뭔가 하면은 궁중 예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녹색은 공주나 옹주가 궁중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입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대부가의 본래복으로 녹원삼을 써도 좋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뒤에서 묶어줘요. 뒤에서 묶어주고
1: 바느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옷감도 직접 고르시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과정이 참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고리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0: 글쎄 우리나라 옷은 그렇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감이 있어요. 겨울에는 겨울 옷감이 있고 여름에는 선생님들 아시죠? 모시 같은 여름 옷감이 있죠. 또 춘추용인 옷감도 있고 거기에 어떤 이제 안감을 대느냐, 내가 흰 조고리에 어떤 안감을 대느냐, 그런 데 따라서 그게 옷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남색 치마에 예를 들어서 안에 분홍색을 넣는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움직일 때 그 색의 조화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저고리도 그렇습니다. 저고리도 이제 이런 저고리를 할 때 안감을 뭘 넣느냐. 그리고 이 계절에 맞는 겉감이 두꺼울 때는 안감을 또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그걸 옷감을 넣어야 됩니다. 네네네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 이걸 비단이라
0: 이거는 이제 양단이죠.
1: 양단이요?
0: 실크가 네. 이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퓨 실크가 네. 비단이라 그러는데 네네. 그 비단도 이제 겨울 거는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양에 따라서 네. 이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본단이라 하는 거고
1: 모본단이요?
0: 예예. 이 국화 무늬가 있는 거.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치마는 이제 명주예요. 우리나라 전통 명주.
1: 명주 실 할 때
0: 예, 명주 예. 그거 누에서 물론 실크 실을 다 누에서 뽑지만은 네. 누에서 뽑아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짠 거죠. 이게 직조기에서 명주를 짠 거죠.
1: 그리고 아까 조금 보여주셨지만 안감도 볼 수 있을까요?
0: 안감은 이제 여기에 양단에 맞춰가지고 조화를 이루려면 여기는 이제 사 종류를 넣어야 됩니다. 숙고사라든지 우리가 춘추용, 춘추용의 살을 넣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한복 저고리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그 처음에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대단한 노력과
0: 그런데 조금 사치스럽죠. 안암박을 실크로 해야 된다는
1: 아니요 거. 그 궁중에서 외국 보면은 더 사치스럽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0: 그럼요.
1: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0: 그 신분을 나타내는
1: 예. 선이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아나게 한복을 입으려면은 입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0: 네, 특히 한복은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위에 포가 그 아주 멋지게 나타나야 되고 여자는 속옷이 발달해가 있어요. 속옷이 이제 겹겹이 입어요. 겹겹이 입는데 우리나라 옷의 시루에선 모양은 하우 상박이에요. 위는 좁고
1: 상박.

0: 위에는 후아 널널하고 예, 후하고 예. 위에는 좁게 보여요.
1: 얇을 빡쳐서.
0: 예, 우리나라 옷의 여자 옷의 그 지게 특징이에요.
1: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0: 예, 예.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지게 그 패치코트를 입고 이러지만은 우리나라 여자의 속옷은 겹겹이 있어요. 예복일 때는 일곱 가지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에 모양새가 납니다.
1: 제가 예, 여자를 예. 안 되는 게
0: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앉아도 서운 것 같고 서도 앉은 것 같은 어떤 아래가 풍만하고 위는 그 대신 좁아 보여야 돼. 그래야 날씬하게 보. 선생님들 미인도 그림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1: 거예요. 네, 거예요. 물론 그런 느낌 예, 많이 받고 예, 예. 있습니다.
0: 그래.
1: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가
0: 예, 포가 다양한 예, 포가 예. 있죠. 지금도 남자는 바지 조걸이 위에 두루마기를 꼭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것이 이제 바지 조걸이 위에 이제 기본적인 배자를 입고 위에 포를 입고 또 위에 또 다포라는 걸 입고 이제 기본적인 게 그렇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 많은 옷을 남자도 입어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이 멋쟁이가 되려면
0: 네, 네. 뭐 멋쟁이가 되려면
1: 나가네
0: 네.
1: 나갈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요즘도 뭐 하여튼 뭐 찍어 바르고 나가려면 뭐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을 다 이제 선생님께서 다 이제 만드신다는 소리인데 한복 한 벌 네.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0: 근데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자 포 위에 입는 옷 하나를 작품성을 갖고 작품으로 하려 하면은 한 세 달이 걸려요. 손바느질로 손바느질로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 두루마기 정도는 내가 재봉틀로 하면은 한 일주일이면 할 것 같아요. 예.
1: 근데 재봉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0: 재봉틀을 할 때도 있죠. 그거 저기 그 일상적인 건 하고 작품을 할 때는 예, 손바느질을 하죠.
1: 석 달. 주문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0: 근데 그거보다 더 걸리는 작품도 있어요. 예,
1: 그게 평균이
0: 예, 평균이 세 달 정도는.
1: 근데 그렇게 작품을 하시는데 힘이 든데도 그 작품을 할 때는 손바느질로 하신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런 이유가 있나요?
0: 글쎄 그게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재봉틀이 들어와서 100년이 네. 지나고 네. 해가지고 이 바쁜 이게 현대사에서 네. 생산성 없이 네. 그렇게 하나 이러지만은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16세기의 옷을 하나를 짓겠다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유물에 접근을 해야 되면은 물론 옷감도 그게 맞춰가지고 예. 직조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100% 되지는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예, 100%는 예.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최대한으로 접근을 하려 하면은 그 시대의 바느질 기법을 따라야죠.
1: 예,
0: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이제 서양 음악이 이제 전 서양 음악을 주로 했으니까 이제 근 100년 안에 이제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근데 40년대, 50년대 사운드를 내려면 예. 그때 사용했던 그 마이크가 아니면 안 될
0: 예,
1: 때가
0: 맞습니다.
1: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예.
1: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계속해서 이제 지켜오셨으니까 망정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없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그걸 되게 안타깝게 네.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악기나 녹음 방식이나 이런 것들.
0: 맞습니다. 네. 네.

0: 2007년도인가요? 그 국가무형문화재 89호 네. 침선장 보유자가 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느질을
1: 아, 이럴 때

0: 심 선장이신 네. 저희 시어머님.
1: 시어머니요?
0: 시어머님이 1대 침선은 2대 침선장이에요. 1대 침선장이신 정정자 완자 저희 시어머님 네. 되시는데 그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정말로 대단했어요. 예, 그래서 침선장이 되셨죠. 예, 되셨는데 어머니가 침선장이 되시고 나서 내가 그걸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물론 어머니가 솜씨가 좋으시니까 집안의 자녀들 옷을 다 손수 해주셨어요. 그럴 때 제가 큰 며느리니까 어머니가 이걸 좀 도와라. 한번 재봉틀로 받기도 하고 손으로 공구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그냥 어머니가 하라 하시니까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1988년도에 정 선생님이 일대 침선장 되시면서 제가 거기에 문화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1: 88년도면은 이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0: 열렸고
1: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0: 어머님이 76세에 보유자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이제 한복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전승하고 한복을 전승시키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침선장이라는 걸 지정을 하셨죠.
1: 그렇다면 선생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0: 저는 그때 40대죠. 네. 예, 40대고.
1: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네. 어머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신 거예요, 그냥?
0: 그냥 어머님은 이 바느질이라는 게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걸 시키고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배워두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정말 많은 제자들이 그때
1: 네,
0: 있었어요.
1: 그러셨겠죠.
0: 그래서 제가 뭐 발 디딜 틈도 없지만은도 그걸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예. 그 시자 들어가시는 저는 남자여서 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자 들어가면은 이게 힘들던데요. 뭔가 근데, 관계가.
0: 예, 저는 예. 저게 그거 뭡니까? 저희 시댁 형제간이 9명이에요. 9명의 저희 남편이 제일 위입니다. 위인데 그걸 뭘 그렇게 우리 또 시대는 그렇게 시자에 대해서 의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 집안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사라든지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도 뭐 제가 해야 될 책임이고 하니까 저는 했고 또 이 바느질도 어머니 뒤를 이어서 내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죠.
1: 그래서 한 번도 후회를 하신 적이
0: 후회라기보다도 이걸 저는 지금만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후회라는 건 없는데 내가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은 내가 가진 것 같아요. 근데 후회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때 저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는 진짜 일정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예. 다음에 하는 것이 예. 지금 맞는 게 저희가 이제 후회라고 많이 그러지만 그것은 투정일 뿐이고
0: 예, 그렇죠.
1: 그때
0: 예.
1: 짜증일 뿐이지 그것이 후회라는 단어의 무게와는 이제 비교할 수도
0: 예.
1: 없다.
0: 예.
1: 아 그렇다면 이제 시어머님 정정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0: 네, 어머님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석학이고 머리가 천재로 유명하신 위당 정인보 선생님의 예. 큰딸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재면은 그게 한자고 그렇게 하시고 그게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사랑의 손님이 오셨을 때 할아버지께서 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얘야 저 사람 저분 저기 옷을 하나 지어 드려라 이렇게 하면 가서 자로가 재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1: 어른 외근 남자
0: 예. 그러니까
1: 목줄라가 이렇게 굵으세요 이렇게 예.
0: 그래서 멀리서 그냥 사랑뜰에 그니는 아. 그 어른의 모습만 보고 어머니가 옷을 지어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래도 그게 정말 잘 맞아서 예. 그만큼 이렇게 머리가 좋으시고 천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예.
1: 그러니까 위당 정인보 선생님 하면 이제 독립운동가셨고
0: 한학자로도
1: 유명하신 분. 근데 이제 그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맏딸로 태어나셔서 17살 때 광평대군 그 가문의 외아들과 결혼하셨다 그러는데 광평대군 하면요. 왕자.
0: 예, 세종대왕의 다섯째.
1: 네.
0: 예, 그 집안의 쭉 가문이죠. 예.
1: 야, 그러면 상당히 엄격하게.
0: 그래서 정 선생님이 저희 시어머님은 그 사대부가의 생활 문화를 그때 왕실이고 사대부가의 생활 문화를 그대로 다 답습을 하셨죠. 그러니까 옷 짓는 일뿐 아니고 통과 의례의 모든 과정에 그때그때의 그 행사, 지금 말하면 행사에 그거를 갖다가 몸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1: 근데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몸소 그런 걸 하셨던 분의 또 만년을이가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어땠어요?
0: 그러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댁에 왔을 때는 이미 시대가 달라졌죠. 많이 그 옛날보다 많이 완화되고 부드러워졌죠.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견디날 수 있었겠죠. 예, 많이 안
1: 그렇지만
0: 시대가.
1: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쁨도 있었고
0: 뭐 그래서 저기 우리는 뭐 아께 시자 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분도 어머니나 내가 이렇게 남뒀는데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갖다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일상대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을 갖다가 남에게 듣게 하지는 않았어요.
1: 선생님 그 시어머님 별명이 정만기 선생님이셨다고 하는 얘기를
0: 왜 그런다 하면은 어머님이 건강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이야기인적 해산할 때 아니면은 누워 보시지를 않았다 할 정도로 건강하셔요.
1: 앓는 적이 한 번도 없었군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건강해야만 일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게 됩니다.
1: 많은 것을 이제 정종환 선생님께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심선장이 되신 이제 바느질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배우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던가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느질 이게 고된 일이 돼서 자식들에게는 물러주고 있는 게 안 좋다. 또 그러고 제가 굉장히 몸이 젊었을 때는 약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하겠다 하니까 어머니께서 해보라고 그러셨죠. 예.
1: 그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데는
0: 그러니까 정 선생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정말 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언제나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어머니가 딴 학생들을 데리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실 때 저는 어깨 너머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10년 내지 15년이 흘렀죠. 쭉 어머니에게. 그게 이제 정 선생님에게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리킴으로써 우리가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1: 그렇습니다.
0: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15년의 그걸 시간을 배우고 나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완전한 내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강단에 쓰거나 누구나 네, 제자가 네. 있으신 분은 다 이 말씀을 공감하실 예, 거예요. 예. 그거는 자기가 배웠다고 선치지만 누구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완전히 자기께
0: 안 되죠.
1: 안 되죠. 예, 예. 예. 다른 며느리 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0: 물론 이거를 갖다가 입문은 했습니다. 네네. 입문은 했는데 글쎄 그 사람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겠죠. 저는 또 집안 살림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는지 지금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기능이라 하는 거는 하루 한 사람하고 열흘 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 9일 차이가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겁니다.
0: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여기에 들어설래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 그래서 이제 다른 며느리분들은 다 이제 도중에
0: 네네 너무 자기들 일이 네네. 있으니까
1: 그렇지만 그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한복을 지어 입을 때는 어머님께서 져주신 거였습니까 아니면
0: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침선장 되시기 전에도 네. 집안에 뭐 일이 있다든지 어머니 팔순이라든지 또 우리 동생들이 외국으로 교환 교수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직접 손수로. 아~ 예, 다 해주시고 저희 아들 결혼할 때도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죠. 예, 예.
1: 물론 지금은 이제 세상을.
0: 예, 네. 제가 어머니의 그늘이 아니면은 오늘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날이 제가 인정 예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정 선생님이 명예 보유자가 되시고 네네. 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일선에서 일을 못 하시면은 명예 보유자라는 네네.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2대 침선장을 지정을 할 때 앉아 이렇게 어떤 과정이 많습니다. 실사를 하고 나서 인증 예고라는 게 있어요.
1: 언제 예고를
0: 예, 인증 예고라는 게 인터넷에 네. 올려놨다가 여기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인터넷에 인증 예고된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1: 그 예. 소름이 지금 돋는데요.
0: 그렇게 하니까. 그 그늘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오늘은 없었죠.
1: 이제 그 정도 실력이 됐으면 보통 잘했다 뭐 칭찬해 주시던가요?
0: 그런데 어머님은 그렇게 칭찬이 마음은 선량하시고 근데 그렇게 칭찬은 헌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물끄러미 치다만 보시죠. 물끄러미 치다만 보시는데 언젠가 그러셨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측에 우리 며느리가 그래도 제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1: 그 시어머님께서 바느질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많이 하시던 얘기가 지금 기억나는 얘기가
0: 이게 어떤 이렇게 나타나는 재주보다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 꼼꼼해야 되고. 그 하는 거 그런 어떤 스치고 지나가는 말들이 지금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게 하는 거,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나타나는 기술보다도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성의껏 다 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짓는 사람과 입는 사람의 그 마음이 일치하게끔 그 입는 사람의 모든 걸 다 생각하면서 옷을 지어라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기능 면에서는 언제나 그게 옷이라 하는 게 사람이 몸에 입어가지고 아름답기도 해야 되지만 편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연하게 옷을 만들어라.
1: 그 제가 듣기에는 정종환 선생님의 추모기 때 대단한 화제였다고 들었는데
0: 2017년에 10주년 기념에
1: 예,
0: 추모 네. 전시를 제가 어머니 이수자들하고 했죠. 그런데 이 같은 복식을 가지고 다 똑같아요. 작가들이 다 똑같은 한복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시하느냐 그것도 중요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0: 어머니가 남기신 거 하고 또 선생님한테 배웠던 거
1: 네.
0: 하고 또 어머니가 손수 우리에게 해주셨던 거 하고 그래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저희 큰 시누님.

0: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시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대단한 화제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0: 근데 그거보다도 1999년, 2000년에 해돋이와 해넘이라는 그 저게 전시, 그 전시가 화제였어요. 그게 그 1999년에 했던 해돋이 해넘.
1: 그 추모 행사가 아니라 정 선생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0: 했던 그것도 저게 그 복식 전시로는 아마 많은 관람객이 오고 좋았을 것 같아요.

0: 저 이제 얘기를 좀 바꿔갖고요. 왔다 장보리.
1: 아, 예. 아, 예, 예.
0: 이 TV 드라마가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저도 몇 번 봤어요. 너무 예쁜 옷들이 많이 나와갖고.
1: 근데 그게 네. 그때 그 장보리를 썼던 작가가 여하튼 저 공방에도 찾아와서 아, 저하고 네.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 드라마를 보니까 전혀 우리의 세계하고는 다른.
0: 그럼요. 드라마, 일단 드라마가 되면 예, 예, 드라마라는 물론, 특성 때문에
1: 예, 어떤 허구성도 예, 있어야 되고 예, 예. 어떤 자극성도 있어야 되니까 한데 저는 그거를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이 한복에 대한 거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떻게 이 한복의 소중성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막 팀선장 그거 하기 위해서 경쟁을 네네네네.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지만은 했는데 그게 어떤 한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홍보는 됐다고 네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춤선장이라는 이름도 처음 예, 들으신 예, 분들이 예, 예. 아마 많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구혜자 선생님이 이제 춤선장으로 해오신 이력도 이제 여러해 되시고 하니까 이제 이 저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알고 이끄는 춤선 노트 예, 1, 2, 3권까지 예. 나왔다. 소개 좀 해주세요.
1: 그 이름 자체가 침선 네. 노트입니다.
0: 네.
1: 내가 어머니에게서 배우면서 그걸 기록을 다 했어요. 그 사소한 거라도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옷감을 잘라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들 때도 그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계속 이제 어머니 하시던 걸 머리에만 두고 앉아 그 노트를 했던 겁니다. 그걸 한 거 그게 지금도 제가 그 원고를 버리 원고가 아니고 노트를
0: 노트,
1: 버리가
0: 예,
1: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그게 이제 침선 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하고 3권은 조금 전문적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제 침선 노트를 내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이제 내가 발견을 하겠더라고요. 예, 지금은 또 내가 좀 더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0: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책을 내시면 되잖아요.
1: 근데 그게 예 지금 준비를 하나 원고를 준비를 네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데 이제 제가 80될 때까지 책을 10권을 내가 써야지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한 권을 더 이제
0: 네네. 그 이제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침선이라는 작업도 예술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예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1: 아, 예,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오류 속에서 해나가는 건데 그러려면은 작품 많이 하고
1: 네.
0: 곡 많이 만들고. 네.

0: 이게 많은 사람한테 불려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1: 그래서 예, 지금도 하다가 보니까 자꾸 막힙니다. 예, 글을 쓰다가 보니까 막히는 네네네. 부분이 많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0: 그 막히지 않다면 재미가 없겠죠. 예. 예, 막힌 것을 해결하는 또 재미도 예, 있습니다.
1: 선생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예. 주시니까 위로가 됩니다.
0: 자, 일대 침선장애신 시어머님께서 이제 전통 바느질을 계승하고 네. 보존하셨다면 며느리이신 이대 침선장 구혜자 선생님께서는 체계화 아니면 계량화하는 데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그 염두에 두는 점 이런 점 있으시면
1: 하나의 그거를 갖다가 취미로 지금 내가 공예 그 문화재 재단에서 하는 공예 건축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거의 10년에 가까운 학생들도 있어요. 네. 그렇는데도 그거를 내가 그래서 어떤 데 그러지 내가 저게 엉터리 선생이 돼서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쳤나 보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오랜 시간인데도 무엇을 제시를 하면 그걸 하나를 다 못해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내 책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좀 두려워지는 내 자신에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저는 그걸 센지로 가지고 이거는 이게 옷에 이염임을 준 저고리 이염임을 주는 걸 섭이라고 그래요. 섭이라고 그러고 이 섭 위에 깃이 앉아집니다. 그러면 이 섭하고 깃하고의 비례가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배우던 걸 갖다가 숫자로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수용하기 편하게 가리키는데도 잘 되지를 않는
0: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가르치면서 두렵다라는 근데 그게 없는 스승이 과연 있겠는가? 그걸 예. 두려움을 진짜 받아들이고 해결을 하고 그런 과정이 스승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1: 글쎄, 그게 저기 스네라는 사람이 뭐 부족하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으니까.
0: 복원 네. 하시고 예. 전수하시는 네, 교육에만 네. 힘쓰시는 예, 건가요? 예. 그 복원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 이제 유물출토 복원
1: 작업도 예,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고 네. 또 이제 이 바느질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그 지나간 시간에 우리 복식사적인 걸 갖다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유물이 있는 데를 찾아가죠. 아, 네. 그리고 또 거기에 책도 읽고 책도 많은 책을 읽고 그 유물이 있는 데 가서 유물을 실측을 하는 거죠. 예, 실측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실물을 접근을 해야지 네, 네. 되시는 아주 예. 그 실질적인 학문, 그러니까 학자는 아니라 그러셨지만 예. 실질적인 것과도 네, 맞닿아 있는 거죠. 네,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옷을 지으셨어요. 여러 가지 뭐 황실에서 입는 옷부터 사대부에 예. 입는 옷.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한다. 내가.
1: 특별히죠. 예. 그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사대부 남자들의 옷이 참 아름다워요. 그 소재도 그렇고 문양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옷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따른 그 도포 같은 거 그게 지금 현재 도포도 있지만은 중기 때 도포라든지
0: 조선 중기
1: 예, 중기 예. 때 도포라든지 그런 걸 제가 좋아하고 또 천릭 같은 것도 있고 액주름포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런 거 다 지어봤죠. 예.
0: 근데 이제 그 저는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남성의 옷이 이렇게 네.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 화려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1: 출입을 하니까 예. 남자들은 예.
0: 요즘에 한복 스타일은

0: 많이 변형도 되고 개량도 되고 모양도 특이한 게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친선장이신 선생님께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저는 생각을 하면은 그 조선시대 아름다운 남자들의 포가 다 사장이 됐다는 거 그거고, 지금은 정말로 한복의 이 명맥만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들도 바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안 입고 뭐
0: 한복
1: 배자 같은 거 하나만 입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몽을 시킬 수도 없고 참 저는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옷이라 하는 거는 바로 입어야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도 캐주얼한 거 입고 입는다든지 또 정장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한복도 좀 바로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 어디에 갔어도 단체로 많은 사람들 모인 데 갔어도 그 옷을 보면은 저건 저렇게 입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계몽을 할 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몽이 지금 선생님이 모르시는 데서 되고 있어요.
1: 예, 그거는 그런 것 같고.
0: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1: 그렇게
0: 계신
1: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0: 그 선생님께 이제 바느질을 배우시는 분께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1: 아, 칭찬을 갖다가 안 하면 안 되죠. 그 배우는 사람들이 선생 앞에서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뭐 그거 한데 고맙게도 굉장히 내를 높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배우는 사람들. 그럴 때 나는 좀 더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저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칭찬을 안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그렇죠. 예. 이 전통 바느질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보니까 이 색감하며 이게 너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이제 2대 침선장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 또한 많을 텐데요.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1: 글쎄, 내가 이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해야 되겠고, 네네. 이 건강해야만 일도 건강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저기 내가 후진들을 위해서 내가 남기고 있는 거는 내가 책을 한 두 권만 더 이제 내 실력으로 그걸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에게 작품이 많습니다. 그게 내가 팔지를 않으니까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네. 있어줬으면 좋은데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하나, 나이가 이제 80이 가까워지니까 내일 모레면 그거 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거를 하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도 그래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학생들 가리키고 내 주어진 일에는 충실한다는 거지 큰 딴 부분은 없습니다. 큰 무슨 어떤 그림은 없고.
0: 그렇지만은 예.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가장 큰 포부일.
1: 그럴까요? 예예. 예.
0: 이게 이제 우문인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 현답을 바라고 하는 질문인데, 저한테 음악이란 뭡니까? 말 대답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선생님께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선생님께 바느질이란 뭡니까?
1: 네, 바느질이란 지금은 저에게 와서 제 삶의 전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 하면 호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바느질이 내 호흡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0: 그 바느질을 안 하는 순간
1: 호흡이 멈추죠. 네. 예, 끝나는 거죠.
0: 그 정도로 바느질을 사랑하셨군요.
1: 예, 중요한 지금도. 자리에 있는 거죠.

0: 좋습니다. 바느질이 호흡이다. 그렇다면 저도 그 말씀을 잘 새겨서 딴 데 가서 음악이 호흡이다 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1: 예, 그러세요.
0: 자, 선생님 네. 꼭 건강하시길
1: 예, 감사합니다. 네.
0: 인생 낭독인 오늘은 전통 바느질로 삶을 짓고 계시는 구혜자 친선장님과 함께했는데요.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바느질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담긴 생활문화 그 자체이자 규방예술이었구나. 오늘 또 한 가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한복의 품 속에는 한 땀 한 땀 사랑이 깃든 옷을 짓는 마음, 삶을 짓는 온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됐습니다. 인생 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것도 두루마기죠?
1: 예, 이것도 두루마기의 일종입니다.
0: 그럼 두루마기는 이제 남자들만 입는 게 아니라?
1: 워낙에 두루마기는 남자용이죠. 그런데 개화기가 되면서 네. 여자도 출입할 때는 두루마기를 입을 수 있습니다.
0: 그 안에 있는 털은?
1: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갓두루마기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겉감하고 안감을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안에는 양털을 갖다가 겉에다 대서 안에도 털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디자이너 한 거죠.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1719년에 실제 있었던 그림입니다. 원로 대신들을 위한 연향을 베풀어줍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연향들을 했을까? 조선시대 국가에서. 사실은 엄청난 의례 사상 속에서 진행된 흐름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음악사를 연구하는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조선 왕실의 의례와 음악 분야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무슨 의례가 얼마나 많았고 그때마다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 그런 궁금증에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내용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만날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에서 특히 태조 임금이 이제 나라를 세운 다음에 즉위교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릴 적기이다. 아주 좋은 기회이다. 이제 고려를 마감하고 조선을 건국을 했을 때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딱 맞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바로 예치국과 조선을 어떤 식으로 다스렸느냐, 특히 그중에서 눈으로 보이게 된 의례, 그 다음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 들리게 하는 음악,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조선조 내내 운영이 되었었나, 그런 걸 오늘 저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치국가를 표방을 했고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아주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태조가 즉위를 하죠. 논어에 나오죠. 흥어시 이버예 성어악이라. 시에서 뜻을 일으키고 이버예, 예에서 뜻을 세우고 성어악, 악에서 인격이 완성된다. 이 아홉 글자는 사실은 우리가 음악을 제대로 익히면 인격까지 완성되는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화두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에서 음악을 중요시한 것이 단지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음악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설정해 놓은 그 예악 정신, 그것에 기반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 태조 임금도 나라를 세우면서 이 국가전례의 틀을 어떻게 갖추어야 할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나라를 건국한 이때가 예와 악을 흥기시키는 적기이다. 이 정도전이 이 조선 경국전 전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치하는 요체가 곧 예악에 있다. 굉장히 엄청난 화두죠. 예와 악만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질까요? 거기 형벌 제도도 있어야 되고 뭐 정치도 정말 잘해야 되는데 왜 예와 악을 그렇게 앞에 내세웠을까요? 예와 악은 정말 상보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예가 너무 승하게 되면 인심이 떠납니다.

너무 형식만 강조하게 되고 규율만 강조하다 보면 마음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예를 조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와 악을 조선을 세우면서부터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요. 조선 왕실에서 행해졌던 중요한 의례들에는 전부 음악이 들어갑니다. 예조 중심으로 그 움직임을 시작을 하고 그 예조에서 음악을 실행할 음악기관을 만들게 되는데요. 종묘와 제사, 종묘 같은 제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아악서, 그다음에 연향을 할 때, 그 음악을 연주해야 할 전악서, 전악서라는 곳, 그다음에 춤이 필요하거든요. 일무라고 하는 그 일무를 담당하는 봉상시라는 기구를 둡니다. 또 하나, 악학이라고 해서 음악을 연구할 기관을 또 하나 더 두게 되죠. 마지막 하나가 여성이 주인공인 연향을 할때 연주를 담당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습도감이라는 곳에서 맡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왜 이렇게 많은 음악기관이 필요했을까? 이제 세조 임금이 이거 너무 복잡하다. 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두 기구로 축소를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로 축소를 합니다. 바로 장악원. 음악을 담당한 기관, 이런 의미죠. 1466년에 이 장악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출범시키고, 이 장악원이라는 기구는 조선조 내내 우리 국가 음악기관을 대표하는 기구로 존속을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연산군 때. 연산군 때에는 국가 음악기관이 예와 악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 연산군의 어떤 예술적 실현 기구처럼 작동을 했습니다. 그 연산군 때를 제외한 431년 동안 장학원이라고 하는 음악기관은 조선조 내내 존속하게 됩니다. 국가 음악기관 장학원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소속이 돼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를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아악악사는 2명, 악생은 297명. 그리고 후보생 100명. 엄청나죠? 소각악사, 당악과 향악을 담당한 악사 2명, 악공 518명. 그리고 10명당 후보생 1명. 거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노래를 담당하는 꼬마, 가동이라고 해요. 10명. 그 다음에 선상기라고 해서 지방에서 일이 있을 때 뽑혀 올라오는 그 여성 예능인들 150명. 그리고 해민서 소속 의녀들도 때에 따라서는 그 춤을 담당을 했습니다. 결국 장학원이 관장하고 있는 음악인의 인원수를 후보생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1141명이라는 인원이 나옵니다. 성종대 기준입니다. 경국대전에 나오는 인원수. 자, 법전에 이렇게 음악기관의 음악인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만큼 조선 사회에서 예와 악의 중요성은 굉장히 컸다. 예와 악이 우리가 보통 즐기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은 조선 시대에는 전혀 차원이 달랐죠.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격의 완성 단계까지 갈수 있는 그런 화두를 제시하는 것이 음악이었습니다. 어쨌든 경국대전에 이렇게 음악인의 인원수들까지 다 기록을 해놨고, 그렇다면 거기에 소속돼서 일하던 사람들의 인원수 말고 하나하나가 어떤 직급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이것을 이제 좀 높은 신분부터 보기로 하죠. 자, 이제 가장 높은 신분이라고 하면 장학원 제조입니다. 제조. 종일품, 정이품, 종이품 정도의 문신이 겸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부 과거 시험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죠. 장학원 제조는 장학원이 맡고 있는 모든 음악과 관련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음악이 제대로 연주가 되나, 춤은 제대로 추고 있나, 또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악기들이 전부 흩어지고 없어졌을 때그 악기 제대로 만들고 있나, 음악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조선의 악학이 무너지려고 한다. 악학을 좀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악학 부흥의 노력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악학괴범의 저자 성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종대의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 업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학괴범의 편찬입니다. 1493년에 편찬한 건데요. 이 악학괴범을 편찬한 이 성현, 장학원 제조를 하면서 악서를 만들었고 성종대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음악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음악인들, 실제 연주를 하고 음악을 잘 국가 행사 때 연주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총 관장할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은 전악입니다. 전악은 음악인에서 계속 승진을 해서 정육품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잡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육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죠. 그리고 전학은 처음부터 전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이전에는 가전학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거짓 가짜를 써서 전학은 아니지만 전학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가전학이 필요하냐면 전학은 인원수를 딱 두 명밖에 두질 않았어요. 근데 두 명이 국가 음악을 전반적으로 다 감독도 해야 되고 뭐 의례를 할 때 진행도 해야 되고 또 음악인들 가르쳐야 하고 그런 일들이 두 명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가전학 제도를 둬서 상당히 많은 가전학을 두면서 역할에 따라서 가전학에게 전학의 위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전반적인 일을 관장한 전학이다. 그러면 집사전학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집박전학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연주를 지켜보면서 박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게 바로 집박전학인데 일종의 지휘자 역할인 거죠. 그 다음에 악기 제작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악기를 감조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감조전학. 그리고 행렬을 이렇게 해야 되죠. 행렬을 해야 될 때 전학이 악대를 앞에 이끌고 갑니다. 그럴 때는 대오전학. 이렇게 똑같은 전학이라 하더라도 역할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전학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고, 두 명의 전학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가전학 제도를 뒀고, 이렇게 전학이라는 사람, 실제 음악을 아주 잘 아는 음악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선조 내내 가장 중요한 장학원을 실제 음악을 이끄는 그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 악생과 악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 음악을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전공악기를 계속 연마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악생과 악공, 이 두 사람들은 신분이 달랐습니다. 악생은 양인, 양인에서 선발을 하거나 악생의 자제에서 뽑습니다. 그런데 악공은 공천 출신입니다. 이게 신분이 천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악공인데 악생이 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생인데 악공이 연주하는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신분이 더 낮은 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악공과 악생이라고 하는 두 집단이 결국은 조선의 모든 행사 음악, 그 국가의례 음악을 전부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자존감? 이런 건 얼마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지죠. 사실은 이들은 제가 어떤 책에서 3D 업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굉장히 대우가 안 좋습니다. 이 악장 등록을 보면 악생이나 악공들이 일종의 상소문 같은 거를 통해서 올리기도 해요. 우리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달에 배 한 필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대우를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악장 등록의 기록이 1723년 기록에 나옵니다. 아, 그래서 아, 이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겠구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악공학생이 이렇게 인기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할당제가 되죠. 강원도에서 3명, 충청도에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지역을 할당해서 서울로 뽑혀오는데 이들에게 집을 주질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출근했을 때는 국가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지만 당번이 아닐 때,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신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국가음악을 연주하지 않을 때는 민간에서 그 음악이 필요한 곳에 가서 연주하기도 했고 했던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음악인들 중에 무동이라고 하는 소년 무용수,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개념이 될 텐데요. 여성 예능인들이 국가 의례를 행할 때 예를 들면 남성 신료들만이 있는 연향에 가서 춤을 춥니다. 화장 예쁘게 하고 아주 고운 동작을 하고 그럴 때 간혹 문제가 생겨요. 성리학적 이념에 맞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이 왕의 음악 악대인데 사사롭게 취한다거나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죠. 그런데 간혹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성 예능인인 여기 혹은 여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신 누구를 들여보내냐면 무동, 남자 아이 중에 한 8살에서 14살 정도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춤을 추게 하고 실제 남성 신료들이 주인공인 연향에 이 무동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무동들은 사실은 나이가 8살에서 13살인데 사실은 쓸만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어느새 다 성장을 해버립니다.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일단은 무동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들을 쓸만하게 훈련시켜 놓으면 이미 성장해버립니다. 다 춤 어려운 거 다 익히고. 그래서 항상 조선조 내내 무동 제도는 운영이 참 어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국대전에 보면 악공 악생들의 시험 규정이 낱낱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한테나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출근 일수가 30일이 차지하지 않는 자, 이자와 육자가 들어간 날, 그러면 한 달이면 2일, 6일, 12일, 16일, 22일, 26일, 엿새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만 나오게 되면 응시 자격에 미달되죠. 그러니까 그거 이륙자기가 있는 날 말고도 수시로 출근을 해서 음악 연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과 연향이 있을 때, 그리고 궁중의 어떤 예회에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결석한 사람. 예를 들면 종묘재향이다. 종묘제사를 지내는데 각각 악기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예고도 하지 않고 갑자기 빠진다. 그것도 두 번 이상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사람은 시험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출근 일수를 30일을 넘기기 위해서는 아무리 출근을 안 한다 해도 한 달에 10번 이상은 최소한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근 일수가 또 많은 사람한테는 시험 자격도 부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출근을 독려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장학원이라고 하는 음악기관 사람들, 그러면 이들이 실제 어떤 의뢰에 참여해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가,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조선왕실에 행해졌던 의례, 우리가 오례, 다섯 가지 의례라 해서 오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례를 국조오례의의라고 합니다. 이 국조오례의의를 정한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조선시대의 궁중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이 오례는 국가례는 오례로 규정이 되고요. 민간에서 하는 의례는 사례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관혼상제 아실 겁니다. 관혼상제 하면 관례는 성인의례, 혼례는 결혼, 상례는 죽음과 관련된 것, 제는 제사의례 이렇게 네 가지죠. 근데 국가례는 오례로 규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길례. 길례는 길할 길자를 쓰는데요. 대부분의 제사의례가 이 길례에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종묘, 그리고 토지신 곡식진을 제사하는 산천, 가장 대표적인 길례 의례입니다. 두 번째는 가례, 아름다울 가짜를 씁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경사와 관련된 것이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왕실의 관례라든지 혼례 전부 가례에 들어가고요. 예전에는 동짓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동짓날에 정말 큰 의례를 행했는데 그것도 역시 가례에 들어갑니다. 또 책봉례를 한다던가 호를 높여주는 의례라든가 노인들을 봉양하는 정신에서 하는 양로연 이런 것들이 전부 가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빌례가 있습니다. 이건 손빈자를 쓰는데요. 외국 사신이 왔을 때의 접대 관련 의례가 전부 빌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굴례, 군사군자를 써서 왕이 활쏘기 하는 의례를 한다던가 뭐 강무의 의례라고 하는 것은 사냥 의례입니다. 그 다음에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일식을 구제하는 의례를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굴례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일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식이 있을 때는 왕은 이제 반찬수를 줄입니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소복을 하고 엎드려서 머리 풀어 헤치고 엎드려 있어야 하고 장학원 음악인들은 큰 북을 두고 그걸 두드립니다. 음향의 원리인 거죠. 두드리면서 해가 다시 나올 때까지 음악 악기 북을 두드리는 연주를 합니다. 군기시의 군사들은 창으로 이런 그 나쁜 세력을 이렇게 찌르는 같은 형상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사실 연극처럼 보이죠. 마지막에 흉례, 왕실의 죽음과 관련된 것 이런 다섯 가지 의례가 왕실의 의례로 행해지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에는 음악이 들어갑니다. 물론 소규모 의례라든가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는 음악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의례에서는 음악 연주는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악대는 다 배치를 해놔요. 평소에 살아계신 것처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무덤에다가 악기를 다 묻습니다. 왕의 의례 그 무덤 안에는 사실은 그 큰 악기를 그대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형으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악기를 다 묻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왕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실의 의례 다섯 가지 오례는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라도 음악이 다 포함되고 연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례와 음악이라고 하는 관계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왜 의례만 하지 않고 거기에 꼭 음악을 넣어야 했을까? 사실은 예와 악의 원리는 둘이 굉장히 상보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예라는 것은 차별적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악은 조화적 공존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적 질서와 조화적 공존은 반드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례만 있게 되면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악이 승하게 되면 방종에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실제 음악에서도 의례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례에 음악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예악 사상에 기반한 것이다. 자, 이제 조선 왕실에서 행했던 제사 의례에 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사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다 똑같지 않았고요. 규모로 보면 대사, 중사, 소사

자, 이렇게 국조의회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직 종묘, 그리고 종묘에 모셔지지 못한 분들을 모신 바로 옆에 있는 영령전. 그두 가지, 세 가지가 이제 대사에 속했고요. 중간 규모의 중사,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로는 공자와 그의 제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유학자들을 모셔놓은 지금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문선왕, 문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사신에 대한 제사, 양잠신에 대한 제사, 이런 건 전부 중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의 제사, 소사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영성이라고 하는 농업을 주관하는 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성이라고 해서 수명장수를 주관하는 별이 있었는데요. 그런 제사는 전부 소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가 다 다른 용어입니다. 일단 하늘 제사. 하늘 제사, 하늘의 영역에 있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땅 제사는 제자를 썼습니다. 우리 사직 제향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제사, 인귀에 지내는 제사는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와 제와 향을 다 구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조의 여러 제사들의 규모,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장 대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사, 종묘제향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종묘는 다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종묘 가보면 건물이 하나죠. 이 종묘 구조를 보시면 그 상월대에 편성하는 악대, 등가악대가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묘의 뜰, 묘정이라고 하는 곳에 헌가악대 배치합니다. 그리고 등가와 헌가 사이에 일무를 배치해서 천지인 삼재 사상을 음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그런 제도고 음악을 상징화해서 드러내는 그런 방식의 제사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15세기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악대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우리는 15세기의 악대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제가 15세기의 문헌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국조 올해 설례의 종묘 헌가, 종묘의 뜰 아래, 뜰에 배치되는 악대의 그 그림이에요. 저기 보시면 전부 한문으로 써 있죠. 어떤 단에 어떤 뭐가 위치하느냐. 남쪽에, 북쪽에 방향 써 있고요. 거기에마다 전부 악대가 하나하나 들어가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악기 들어갑니다. 거문고, 가야금 다 들어가고요. 월금, 비파, 비파도 향비파, 당비파 다 들어갑니다. 관악기도 대금, 중금, 소금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15세기의 종묘제례악의 악기 편성만 보더라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단출하지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악기 편성이 점점 축소가 돼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로 음악이 연주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 축소된 형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은 그 상태 그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이 그 시간의 흐름이 음악을 참 많이 변하게 하는구나. 그 변화 요인 중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변화도 있고, 또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조선이 멸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종묘제사 의례를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제사 절차는 신을 맞이하고 패백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술 석잔, 초헌, 아헌, 종헌을 올리죠. 그리고 초헌, 아헌, 종헌할 때는 어떤 음악을 연주하냐면 보태평, 정대협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보태평은 우리 왕의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가진 그런 음악이고요. 정대협은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그리고 보태평, 정대협은 처음에는 세종임금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제사 음악으로 썼던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제사음악으로 채택했냐면 세조 10년 1464년부터 제사음악으로 채택을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음악은 변화했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있는 음악은 세조대 것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사를 통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음악이 지금 이 시대까지 연주가 되고 있는 정말 특별한 음악이 바로 우리 종묘제례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묘제사에 대한 음악이 옛 악보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영조대 서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후보라는 악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후보에 있는 보태평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 그 악보고요.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음악 악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주하고 있는 종묘제례악의 영신희문 이하고 그러면 이 대학 후보에 있는 그 음악하고 얼마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주요 선율은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박절의 해석, 박절 구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선율은 그대로 나오지만 길이 같은 그런 요소, 그다음에 악기 편성 이런 것들은 지금하고 달라진 형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 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은 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것은 굉장한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때 춤을 추는데요. 일무라고 하는 춤을 추는데요. 일무라는 것은 사실은 제사 대상이 천자냐 제후냐 대부냐 사냐에 따라서 천자는 8일무, 제후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사는 2일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 신분에 따라서 일무에 춤추는 인원수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천자를 제사할 때는 팔일무라고 해서 8864명이 춤을 추게 되고요. 제후는 6일무, 6636명,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4일무, 2일무 이런 식으로. 근데 일무의 인원수는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로하고 세로, 열과 행이 똑같이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8열은 똑같다, 그러나 행수는 다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 때의 두예라고 하는 사람, 두예라는 학자는 일수와 열수가 똑같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한대의 복건이라는 학자는 열수는 똑같이 8열이다, 그런데 일수만 차이가 있다, 그래서 6일무의 경우는 6848에서 48명이 추는 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내내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선 성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경전 해석을 주자 해석을 따르는데, 주자가 논어 8일편에 일수와 열수가 같은지 다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석을 내렸거든요. 주자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선조에는 이 두 가지 사례가 시행이 되는데요. 악을 연주할 때 일무는 6848명이 추고요. 종묘제례악을 연주할 때는 6636명이 추는 그런 제도를 조선조에 채택해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길례에서 대사, 큰 규모의 제사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번째, 사식제례악입니다. 토지신과 곡식신에 대한 제사와 음악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음악은 아까 보았던 종묘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물론 제사 절차를 보면 신을 맞이하고 패백 올리고 찬을 올리고 술을 올리고 하는 그 큰 틀의 제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제사 내용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음악은 더더군다나 다릅니다. 음악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 음악은 일자 이름식, 노랫말 하나에 음 하나를 배치

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연주를 하고요. 음악은 전체 32개 음만 나옵니다. 노랫말도 32개의 노랫말로. 그리고 굉장히 규칙적인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 18세기만 해도 사실은 15세기하고 비교한다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조선조가 전쟁 치르고 전쟁을 후유증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거죠. 그리고 성리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좀 번다하고 방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은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5세기의 사직제례악을 보면 악기 편성이 훨씬 더 많아요. 숫자도 많고 18세기로 가면 좀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줄어들긴 하지만 있어야 될 모든 악기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소라고 하기보다는 정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직제례악을 연주할 때 우리가 특징적인 악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북종류 중에 영고하고 영도라고 하는 악기를 씁니다. 이 악기는 면수가 팔면북이에요. 왜 하필이면 팔면일까? 그리고 왜 색깔은 노란색일까? 그것은 바로 땅을 상징하는 빛깔, 노란빛이고요. 북면이 여덟이라고 하는 것은 주례라고 하는 우리 고전의 대사학조의 주례춘관 대사학에 악이 팔변해야 그 신이 내려와 죄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팔변이라는 거. 그래서 음악도 8번이지만 북도 8면을 가진 악기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영고와 영도라고 하는 북을 연주를 했고요. 지금 두 번째 보이는 영도라고 하는 악기는 북면이 8면이 이렇게 나오게 해놨는데 거기에 그 귀가 달리게 이렇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귀가 북면을 때립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직제례악 연주할 때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금 좀 전까지는 큰 제사인 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소규모 제사 중에 소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별제사, 농사를 주관하는 별이다라고 상징하고 있는 영성이란 별인데요. 중종 때에 그 도교적인 전통에 혐의가 있다 해서 소격서 혁파할 때 이 제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정조 임금이 보기에 이렇게 중요한 별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접 책을 저술을 합니다. 성단향의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고 이 제사가 소사이긴 하지만 그 의미가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악무를 다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악무가 아주 재미있는 악무인데요. 일종의 마스게임 같은 그런 춤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무동이라고 하는 그 어린 그 무용수를 춤을 16명이 춤을 출 수 있는 춤을 고안을 합니다. 어떤 춤이냐면 전패, 패백 올리는 절차에서 하늘 천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일정 위치, 일정 동작을 계속 구현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늘 천자를 다 그립니다. 16명이. 그리고 두 번째, 초월례를 올릴 때는 아래 하자, 천하, 그다음에 아홀례 때는 클태자, 종월례 때는 평평할 평자. 그래서 천하, 태평 이렇게 네 글자를 제사를 다 지내는 절차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정조 임금이 그런 모든 구상을 다 하고 책을 쓰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정조 임금이 돌아가셨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해석도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글로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립국어원의 연구실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그러면 재현을 해보자. 정조 임금이 올리지 못한 것을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한번 올려보자 해서 2015년 입추 후 진일 날짜 지켜서 그 날짜에 제사 행위를 전부 재현을 해서 무대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재현이 안 돼서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대

이제 가래로 가겠습니다. 가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름다울 가짜를 씁니다. 대부분의 연향은 이제 가래에 속하는 의뢰인데요. 그 자료가 잘 남아있는 거,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1719년 숙종 임금이 59살 됐을 때 숙종 임금이 기로소에 들어갑니다. 기로소에 들어가고 숙종 임금은 기로신들을 위해서 연향을 베풀어줍니다. 그 연향을 베풀어줄 때 그 당시의 모습,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다 명단에 나와있는 인물들이고요. 또 아파서 참석한 사람은 참석을 못했다라는 내용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절차에서 무동이 초무를 춥니다. 처음 초자를 써서. 그래서 무동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처용이 다섯 명이 막 뛰어들어오는 동작이 나옵니다. 사실 처용무는 이 연향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춘 춤이거든요. 오방처용이라고 하는데요. 다섯 방위, 동서남북 중앙에 해당하는 처용이 각각 그 빛깔에 맞는 옷을 입고 나와서 추는데,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이걸 그대로 보면 아, 초무하고 처용무를 같이 췄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기록화의 특징은 가능하면 많은 것을 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초무 따로 했고 처용무 따로 했지만 여기에서는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음악인들이 지금 여기에 도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대 한번 보세요. 여기 계단이 보이죠? 이건 우리가 보계 혹은 뜰부자를 써서 부계라고도 하는 임시 가설 무대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그 구조에서 더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대 한꺼번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는 무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앞대에도 이렇게 좀 높은 데 위치하는 전상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뜰에 위치하는 헌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상악 악기하고 헌가 악기가 전부 이렇게 규모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서서 연주를 합니다. 서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이동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오방처용 말고 여기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역시 오방의 색깔을 입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거든요. 얘네들은 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오방처용이 춤을 출 때 그 사이사이 끼어서 현무라고 하는 춤을 추게 됩니다. 이렇게 의례에서 다양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그리고 궁중 기록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일 테지만 숙종 임금이 기로소에 뭐를 하나 선물로 내립니다. 커다란 은잔을, 은으로 된 잔을 선물을 하는데, 다섯 번째 술잔은 모두 은잔에 담아서 돌려 마셔라, 이렇게 나옵니다. 술 돌려 마시는 제도가 우리 왕실에서도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에도 보면 그 기로신들하고 악대가 이동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림에 처용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악대 가고 그 다음에 현무로 참여하는 그 무동들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노인들, 원로 대신들은 걷기 힘드니까 가마를 타고 가고요. 그리고 기로소에 가서 이제 2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처용이 전부 마당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까 음악인들이 다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와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또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온 그런 화면까지도 그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향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795년에 있었던 정조임금 어머니 회경공 홍씨 회가변 화면입니다. 회가변을 할 때 회가변 말고도 양로연도 했고요. 또 과거시험도 치렀고 왕이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 임시과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왕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 지역 인재들을 다 등용을 하게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기 때문에 왕이 그냥 오는 것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고 왕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격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연향을 할 때 빈민 구제도 합니다. 사대문에서 쌀을 나눠주는 사미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행사들 중에 바로 하이라이트는 희경궁 홍씨 회가변인데요. 실제 생일은 그 날짜가 아닙니다. 실제 생일은 6월 18일인데요. 6월 18일이면 사실은 농번기입니다. 농번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바빠야 되는 시기에 만약에 회경궁 씨 회가변을 한다고 화성에 다 모아놓고 오라가라 하면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회경 씨 회가변을 윤 2월 달에 화성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연향의 내용이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성행차 다섯째 날에 봉수당에서 오전 48시 45분경에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붕에서 화성까지 일행이 가야 되죠. 그래서 배다리를 다산 정약용이 배다리를 설계를 합니다. 배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임시로 가설하고 그 만원 인원이 강을 건너고 다시 다 끝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가는 그런 다리까지도 만들고 화성의 봉수당에서 여러 행사를 치르는데 그 이동하는 장면에 그 음악인들도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을 타고 각각 악기를 들고 가는데요. 보면 말 타고 전부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바라 치고 있고 해금 연주하고 있고요. 뭐 북 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특정 구간에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회경궁 홍씨 회가변을 했고 그 회경궁 씨 회가변에는 우리 궁중음악의 다양한 음악들이 연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보여드린다면 봉수당에서 있었던 진찬 그림입니다. 진찬 그림인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 회경궁 씨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기 그물막으로 쳐놓은 안쪽에 앉아 계시다. 정조임금은 어디에 계실까? 표피방석에 앉아 계시는데 왕은 그리지 않습니다. 휘한다고 하죠. 그리지 않고 방석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중 두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헌선도 정제라고 하는 궁중 정제를 추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례가 회경궁 씨 회가변 때 연행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포구락 정제라는 춤인데요. 포구락 정제는 그 포구문이라고 하는 일종의 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는 사람이 춤을 추다가 공을 그 문에다가 던져 넣는 그런 게임 같은 춤이에요. 게임 같은 춤인데 던져 넣어서 그 구멍에 통과시키면 상으로 꽃을 받습니다. 무원이. 그런데 공을 던지지 못, 그러니까 통과 못 시키면 얼굴에 먹줄을 다 그어요. 그래서 저 맞은편에는 꽃을 선물 줄 사람하고 먹점을 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얘 결과를 보고 얼굴에 이렇게 긋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게임 같은 그런 춤도 궁중정제로 연행이 됐고 그 외에도 다양한 춤이 추어졌는데요.

조선 왕실이 의례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즐기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 의례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이념을 예학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선조를 운영할 수 있는 큰 힘, 예와 악의 정신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조선 왕실을 생각을 할 때 실제 예와 악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들이 사실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누는 정신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백성들한테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방식의 여러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와 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고자 했는가 하는 그 방식을 알려주는 거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0: 어디 보자. 어디 헌놈 눈이 빨그레 한 것이 약되게 생겼구나. 토끼 듣거라. 내 우연 특병하야 명이한테 물은 즉 네 간이 약이 된다기로 우리 수궁에 어진 신하를 보내 널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여봐라, 토끼 배를 쫙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올려라.
1: 오, 훈련 대장 한 곳 없고 영락 없이 죽을 때 잘 찾아왔다. 이왕 죽을 목숨 꽤나 한번 써보자. 자, 내 배 떠보시오.
0: 아니, 저놈이 배를 안 떼이려고 무서히 잔말이 많을 텐디 저리 배를 와락 내민 것이 필시의 국절이 있구나. 토끼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려무나.
1: 아니요, 내 배 따보면 속할 것이니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이왕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말 할 것도 없이 배 따보란 말이오.
0: 야, 이놈아, 답답하니 말을 열어.
1: 대선이 봉태하고 성이 음음하여 실갈상돌의 소리 억조장생 은망중어 탐악한 성주인군 성현우 백수 질궁부가 나에게로 발라 무고히 적의 안선들을 잃고 공리가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위다려 달라보며 어찌 다시 그래.

0: 백수병죽 꿈을 응시거고 당수병죽 설응원호 신수병죽 기불능 정오고 간수병죽 꿈을 응시는 허니 없구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부느냐
1: 예! 소태가 어르리라 소태가 인적 원륜 정기로 삼겹쌉더니 호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립니다 줄 때에는 세상 경객들이 소태고 놀른 호면 간을 달라고 체계에 간을 내어 파춘잎에다 꼭꼭 싸서 진노로 쨍쨍 동여 의주석상 계수 나무늘은 매워 봉하유수 꽃게 변해 탁주가루

0: 네 말이 거짓말이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인데 장은 탄을 막아 못난데 네가 어찌 가는 내버 누리고 임무 출입을 한단 말이냐.
1: 대왕 터녀래.

0: 없고서 대는 무슨 예로 머리가 요리려도 하없고 대왕 업체에는 희돌이 번쩍번쩍 성태모네란 털이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게 있고 고흥 까마귀 쓸게 없기로 흰색 만물 대금조수가 한 가지라 빵빵하게 답답지
1: 내거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0: 예, 있지요.
1: 어디 보자.
0: 자.

0: 꼴땀궁으로는 간대 그리고 이모로 전해버려 놔야다.
1: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0: 입으로 넣고 미공개로 내버려 반물시설 구동공동 떨리 난방이 지나서 방사구동 육방 인육수 주고

모실 적에 못다 살고 못다 죽은 영천들아 오시겠거든 이 자리에 오실 적에

날에 발전을 하옵시고 개개성성 무수되길 안가 태평을 하옵시고

아 몽다리 귀신을 면했어. 귀신의 호반의 잔치 요즘은 같은 명화 부부간에 대해 부부가 된다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하고 오늘은 축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간의 관계상 조그맣게 작게 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아이고 답답해라. 어제 보다가 3분의 1이 좀 더러워진 것 같네. 우리도 여기 와서 일을 하니 좋기는 좋지만은

얘기해도 하시지 마라. 이번에는 이렇지만 다음에는 이 장소에 이 객석에

0: 자가 떠 박수 소리나 크네요.
1: 아시아 보시아
0: 오늘 오셨다가 가정에
1: 아시아 보시아
0: 이같이 이런 일이 없어야 안 됩니까? 청춘 조금 더 막아주시오. 전혀 사기야. 귀신 중에도 몽다리 귀신이 제일 무섭고요. 처자 죽은 나 사기 귀신이 무섭다는데. 옛날에 저기는 총각이 죽으면 죽은 처녀 구한다고 죽맹인들 모아가지고 네 집에 죽은 딸이 있나 네 집에 죽은 아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오늘 혼사를 해가지고 구슬 일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딸이 만약에 떠났다 해도 남사시르바 못 내놓습니다. 가슴 답답해서 못 내놓습니다. 처녀도 많이 죽고 총각도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 모두 다 안 내놓고 안 하다 보니 한 20년이 넘었는가 봬요. 혼사꽃 한지가 어떤 사람으로 보살 제사들이 점사를 해가지고 천상선녀하고 결혼식을 지킨다네요. 천상선녀가 있는지 없는지 의아 아닌겨. 이래 오셨다가 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주원 받아가서 공덕 받아가세. 가정에 안락하고 자손에는 상생하고 만대 유진 백대 천성 만사가 여여되고 백사 대기라야 소망 성지대로 준비하시고 은야 떠내지다 무병 장수를 하였어.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오래 사시다 돌아가시고 아버지 엄마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차례 걸음으로 가시였어. 자손들 도와주고 받들고 엎드려 주시고 오늘 딱 주운 망령들 사실은 인자가 있고 나이가 있고 진짜로 죽은 사람 같으면은 이래 구슬하면 눈물이 나고 이래 구슬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옛날 하던 방식대로 이래 조금씩이라도 다 하다 보니 이래 짧은 시간에 이래 구슬을 매끄리를 이래 하는데 아시는 분들 이 전문위원님들 교수님들은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도 결혼식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가시는 길에 명을 타고 오시는 길에 복을 타시고 가정에는 다시는 우한 재앙 없고 오늘도 무병장 사시고 명복을 타시고 가시고 악담살 부담살 관제 구천살 재벌의 손재살 재은살 진살 악살망 신살 급살 하살 막아주고 여보소.
2: 와.
0: 박수도 장단도 잘 맞춰요. 악살, 악살, 악살, 악살. 아, 나무에는 목신살, 돌게, 섭신살이야. 모든 다 10살, 월살, 1살, 10살 막아주고 1년 12달에 과연 13달에 360일 주나 동철이 다 들어갈지라도 하나씩 같이.
2: 와, 박수 잘 친대.
0: 박수도 딱딱 장난 맞춰가지고 내가 10년

0: 푸드 변하지야 가오소스. 엄마 손바닥 아파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요 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 생전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죽어서 일단은 저승에 가시면은 애옥 지옥을 면해서 극락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애옥 지옥을 면하는데 또 면에 가려면 또 지옥 풀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렇죠. 극락세계 시황세계 모범 연하대로 이렇게 모시는데 또 이렇게 가자.

갔어. 철산 지옥을 면해 갔어. 어둡고 캄캄한 무암흑함 지옥을 면했어야 왕성극나 가옵소서. 마하받냐 바라밀다 심견 관자제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 시주견 옹개고 도일 최호역 사리자 색보리 공공부리 쇠색적 공적시세 수산행신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색불면 불구부정 부적물감시고 공중무색모 수산행신모 아니위석신의 무색성양미처보 무안개내집 예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에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무오침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따의 반야 바람일다 오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보은이 전도몽사 구역열반 삼세제불핵의 반야 바람일다 고득안옥다 삼명삼보리곤지 반야 바람일 시대신조 시대명조 시대

무상조 심호등등 주능진일 최고지 실부려워설 반야바라빌 다조 적설주알라제아제 파랑아제 파라성아제 모찌사방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성아제 모찌사방아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으쓱 아제

사랑은 정상 속에 끝없고 이쁨 넘 평길이요 그나무 다리 놓아 예.

0: 공주여 임명으로 제초거야 선충광 사공아
1: 니 배경 땅 건너여라

오셨다가 하시는 게 재수 많이 보고 가십시오. 네.

우리 신랑 신부 짝도 맺어줬는데 조상님 전에 어찌 하직 없이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직이나 한번 청해봅시다.

이럴 때 박수 쳐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벌려주신 우리 조상님들 전에 어찌 그냥 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꽃은 꽃고 머리에 꽂고 좌상 부처님은 품에다 넣으시고 연불로 양석 쌓고 세왕 가고 극락 가실 적 전궁 없이 위아리 전궁이야.

0: 채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온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의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대한민국 청춘의 발걸음. 그리고 그 열정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우리의 소리. 청춘의 열정이 오롯이 새겨진 여정 속에 그들은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0: 치주 염천미 흑의 이름
1: 오조 구본섭
0: 오조 구본섭
2: 이거는 선플이 있어요. 이건 제어드라마
3: 여름의 한복판에 들어선 어느 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산리 역사 대장정의 입소식 현장. 1200여 명의 지원자 중에 총 3차에 걸친 치열한 선발 전쟁을 뚫고 최종 선발된 64명의 합격자들입니다.
4: 이게 티?
5: 예. 이거 군대 다시 들어온 느낌이 아니에요?
4: 너무 색깔이 군대다.
5: 여기부터 1층에서 딱 옷 입고서 이제 사제복 이제 벗고 이제
6: 건물 때 쓰면 안 돼. 사물함이야.
4: 이거 뭐예요?
3: 3주에 배정된 하동민 학생은 이번 여정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데요.
7: 연습은 많이 했어요?
8: 연습이요? 열심히 했죠. 잘 될지 모르겠지만
7: 팀원들이 다른 조여서 모이기가 힘들어서 따로 연습을 또 해야 되겠네요?
8: 그죠. 몰래몰래 몰래 해야죠. 뭐 친구들 뭐 잘 때 뭐 몰래 나가서 하든가 아니면 뭐 여기서 제가 내일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뭐 얘들아 그냥 이해해라 하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3: 이 특별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한 상은은 사조에 배정됐습니다.
7: 옆에 있는 건 뭐예요?
9: 아, 이거 장구요.
7: 장구?
9: 네.
7: 가져오느라고 힘들었겠네.
9: 그냥 맨날 하는 거라서 익숙해야 돼요.
7: 준비는 많이 해왔어요?
9: 그냥 일단 공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연 준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네. 운동도 틈틈이 해놨고
3: 앞으로 8박 9일간의 여정을 함께할 모든 참가자들의 입소가 완료됐습니다. 출신 지역도 나이도 모두 다르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청춘들의 꿈은 하나입니다.
10: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오래 살아서 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지식과 이제 어떤 청산리 대첩이라는 저희 일제강점기 때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어떤 그런 대승이잖아요. 그런 걸 몸과 눈으로 직접 겪어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0: 백두산을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죽기 전에 가봐야 했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또 가는 길도 힘들고 또 아까 버스에서 그 말씀하시길 뭐 덕을 3대가 덕을 쌓아야 맑은 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기대가 되고 백두산 꼭 가고 싶어요.
10: 이번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고 싶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3: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올해로 13번째 닻을 올렸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과 항일 독립선열의 민족혼을 젊은 세대들이 직접 체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11: 여러 차례 작게는 3회, 많게는 5회, 6회, 7회까지 이 대장정 인솔을 한 베테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주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이번 대장정도 아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일본의 망언,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 요즘 국가와 민족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이들의 각오는 더욱 뜨겁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얻게 될 역사의 힘으로 세계화 시대를 열어갈 대한민국의 청춘들. 독립투사의 혼이 담긴 독립군가를 함께 부르며 이날의 입소식은 마무리됐습니다. 대장정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김좌진 장군의 묘를 찾았는데요.
11: 청년 횃불을 밝혀오니 부디 저희의 장도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장군님에 대한 존앙심을 실천에 옮기고 헌모의 정은 가슴에 각인하겠습니다.
3: 김좌진 장군의 생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이 묘소는 1930년 장군이 공산 청년 단원인 박상실에게 피살된 후 유해를 모셔와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좌진 장군 앞에 모여 뜻깊은 여정의 출발을 알린 참가자들. 이제 이들은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0: 모든 참가자의 승선 완료. 배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중국 동강항에 입성하게 됩니다.
1: 유구에 유명조끼 착용하는 거기 써 있어. 그거 다 읽어주고 기상구 나가는 것도 외워주고.
0: 출발의 설렘은 잠시 접어두고 조별로 모여 앉은 참가자들. 대장정의 일정 동안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주제를 잡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지금 저희 조별 과제였던 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과 민족사적 의의에 대해서 네, 그 다른 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나눠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그 3부가 활동을 한 거라서.
4: 저희 식민부는 간호사의 통틀어서예요.
3: 이거는
5: 네, 굉장히 많은 독립단체들이 여러
0: 입시를 위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를 넘어 또 인터넷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보를 넘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 이것이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바라는 진정한 역사 교육의 시작입니다.
6: 산심화 대협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거기다가 충분 조건은 뭐야?
7: 저는 그 우리 대원들이 역사에 대한 그 학습 또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내가 본 그런 팩트에 대한 환기 또는 뭐 옛날에 이렇게 쭉 배워왔던 것에 대한 복서,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학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학도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느끼고 깨우치고.
8: 하들아, 뭐 하는 거야?
9: 아, 뭐 그렇게
8: 말. 아, 너 때문에 진짜 너 때문에 지금 나 씻지도 못했어 지금.
10: 항상 가자.
0: 어?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찾아온 선상의 밤. 일정도 다 끝났는데 갑자기 친구들을 찾아 나선 동민. 상은이도 챙겨왔던 장구를 꺼내 들고 따라 나섭니다.
11: 하늘은 능영이라.
8: 한번 해보자.
0: 밤바다의 어둠 속 배 한 켠에 모여 느닷없이 펼쳐놓는 국악 한마당.
8: 근데 확실히 여자가 불러서 그런지 약간 군가 느낌 그건 아닌데?
9: 내가 연습하면서
8: 되게 서정적이네. 아, 뭔가 이렇게 4분의 4 바뀌면서 선율이
0: 아닌 밤중에 국악 한마당을 선보이는 이들은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같은 학교 친구들입니다. 4학년이 된 동민은 대학생활의 마지막을 뜻깊게 장식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는 대장정의 여정 위에 우리의 소리를 더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소리는 수십 년 전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울려 퍼졌던 독립군가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0: 젊은 국악인들의 꿈이 커가는 경기도 안성의 한 대학교. 대장정을 한 달이 앞둔 시기 학생들의 하루가 분주합니다. 여름방학 전 치러진 기말고사가 한창이네요. 대장정에 참여한 소리꾼 능경의 차례입니다. 이번 여정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국악 아이돌 중 막내입니다. 이웃집에서 들려오던 민요 소리에 이끌려 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소녀는 어느덧 경기 민요를 전공하는 소리꾼이 됐습니다.
1: 많이 좋아졌네. 많이 좋아졌는데 단 목숨 찾으려.
0: 생애 가장 뜻깊은 여름을 계획하고 있는 능경의 무대. 기말고사 결과가 좋아야 가벼운 마음으로 대장정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과연 능경이는 시험 결과에 만족하게 될까요?
2: 항상 시험은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연습 때만큼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앞에 있으면 좀 한없이 작아지는 그런 느낌? 긴장하고 떨려서.
0: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온 곳은 실습실입니다. 한국 국악계의 실력파 신예로 꼽히는 국악 아이돌은 올여름 내 이곳에 모여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멤버를 소개해볼까요? 가장 먼저 구성진 목소리,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 소리꾼 능경, 판소리계의 아이돌을 꿈꾸는 고수 상은, 폭넓은 음색을 뽐내는 태극 여신 하늘, 그리고 이번 청산리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대금신동 동민까지 청산리를 빛낼 국악 아이돌입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3: 집중.
4: 자, 얘들아, 이게 뭐냐? 독립군 가곡집이야. 이게 김좌진 장군님이 작사하신 곡인데, 어? 요거 우리가 국악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3: 가서 부르면
4: 그러니까,
3: 좋겠다.
4: 어?
3: 가서 부르면 되겠다.
4: 그지, 그거지. 제가 그 악보 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링크를 타고 제가 독립군과 보존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독립군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작사 작곡이 나와 있는데 김좌진 장군님 작사 이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생소해서 일단 다운받아서 봤는데.
0: 이번 청산리 역사 대장정에 참가하고 그 여정 속에서 함께 국악 연주를 해보자는 동민의 제안에 친구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0: 어떤 곡을 연주하면 좋을지 자료를 모으던 중 독립군가인 승리의 행진곡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1: 이번에 성산리 가면서 그 요걸 해서
0: 다름 아닌 김좌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인 독립군가였기 때문이죠.
1: 주고 예, 저 뭐냐 예 지금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봤자 우리 선율만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코드 따고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는 선생님이 계셔요. 한번 찾아가서 서울 가는 김에 찾아뵈서 한번 편곡을 한국이나 아니면 어떻게 요거를 좀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뭐 말씀을 드려보든가. 뭐 선생님 시간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찾아가서 보는 거야.
2: 형.
3: 네.
2: 언제 갈까?
3: 좋아.
2: 가자. 가면 되잖아.
4: 제가 야인시대를 되게 열심히 봤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한번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펴놓고 장구 한번 쳐보죠. 아무리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니까 많은 걸 못 보여드리겠지만

0: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은 해야죠.
1: 일단 해금과 대금 자체, 소리 자체가 한국 음악기에는 이렇게 애절함이 묻어 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그래서 소리랑 같이 악기들이 어울려져서 듣다 보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감정이입이 잘 될 거예요.
2: 대금과 해금, 장구와 소리. 네 명의 열정을 더해 채워질 승리의 행진곡.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불리던 일본군의 행진곡 멜로디를 국악의 소리로 연주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대장정 출정까지 약 한 달여 남은 시점. 이들의 원대한 프로젝트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까요?

0: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의 남산을 찾은 아이들. 한국의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을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악단체를 찾았습니다.
1: 저희 원래 네 명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사정이 생겨서 네. 이 곡을 저희가 한번 연출을 해봤는데 네. 너무 이렇게 편곡이 안 된 거라 좀 딱딱하고 해서 좀 선생님께 자문.
0: 네 명의 국악 신예들이 풀지 못한 숙제. 이곳에서 그 해답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2: 그냥 이대로 그냥 악보대로 연주를 그냥 하셨던 거예요?
3: 네.
1: 네. 네.
2: 그러면 뭐 대금이랑 해금도 같이 같은 선율로 그냥 연주를
1: 네.
2: 하셨고.
1: 네.
2: 그리고 판소리하는 친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4: 네. 여러 가지 또 어떤
0: 인터넷에서 얻게 된 악보 한 장에서 시작된 꿈. 국악 신예들이 품어온 무모하지만 소중한 소망은 그 절실한 마음과 함께 흘러 흘러 오늘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2: 그런 대립들도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연주한 것들의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자리를 옮겨가지고 한번 네. 보고 나서 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0: 아이들의 꿈을 담은 소박한 소리가 흐릅니다. 이 꾸밈 없는 소리는 국악 베테랑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까요?
1: 아니 이게 네. 대금으로 연주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안 그래도 저희도 되게 처음에 이게 서양 음계잖아요.
2: 네네.
1: 저도 대금을 연주해서 알지만 이걸 한음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정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너무 감정을 실어서 되게 느낌 있는 연주였는데
3: 되게 순수한데 뭔가 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편곡은 지금 되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2: 거침없이 위아래로
0: 여름 내 준비해온 공연을 마치고 국악 선후배 간에 시작된 편곡에 대한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졌습니다.
2: 사실 저는 처음에 받고 그 플랫조의 음악이 아닌 샵조의 음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대로도 해봤는데 어색하더라고요.
1: 지금 연주한 악기는 무슨?
2: 이거는 제가 C샵하고 D 사이인데 제 껴서 한 거고요. 네, 이제 D 키가 제가 없어서 좀 제 껴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3: 군가는 이렇다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어떤 연주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그 군가에서 그 이면적인 어떤 아픔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정서들은 있기 때문에
1: 저희도 이곳에서 저희
0: 당시 유행하던 일본 곡에 가사를 올린 투박한 독립투사의 노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4: 부끄럽지만 저는 한 번도 이제 독립군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곡이나 이런 걸 친구들한테 어떤 음악인지 또 이렇게 정보를 들어보니 이 곡의 분위기가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5: 재밌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같이 들고 있어요. 또 선율적으로 멜로디 자체는 서양적이지만 이제 그 구조를 너무 서양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색과 그런 선율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0: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독립군이 일본의 정식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독립전쟁.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노래. 백야 김자진 장군이 직접 노랫말을 붙인 독립군과 승리의 행진곡입니다. 이 곡이 세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30년 넘게 독립군가를 발굴해온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 그거는 이제 저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우리 회원들이 다 내가 수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가사는 김자진 장군이 작사한 건데 곡은 보니까 일본 곡이더라고.
0: 만주벌판을 달리던 독립투사. 광복 이후 독립군가 발굴에 평생을 바쳤던 박노일 선생, 그리고 그의 아내 곽영숙 회장. 이들은 1974년 독립군가 보존회를 설립하고 전국을 누비며 생존한 독립군이 기억하고 있는 항일 민족 노래를 발굴해 왔습니다.
1: 일본 타나카 수상이 그때 망언을 해서 한일 합방에 대한 합류화를 하는 망언을 해서 이제 광복군들이 굉장히 붕괴해갔고요. 그때부터 이제 대사관으로 쳐들어가서 막 일장기도 찍고 뭐 몇 번을 그렇게 이제 격렬하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종로경찰서로 연행이 됐었는데 가서 저녁들을 식사를 하시고 노래를 광복군가 독립군가를 부르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끝까지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가를 수집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8월 그해 8월 15일에 신문 기사도 있지만 13곡 수집했어요. 8월 15일까지. 이제 생존기사들 연락해서 광복군 동기회라고 또 광복회도 모임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 가서 이제 독립군가를 아시는 분한테는 이제 녹음을 그때 녹음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악보에다 또 그려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악보에 그릴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악보를 일단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쭉 이제 하나둘 곡을 수집해가지고
2: 보름도 다네 오는 것들 춤을 추었었고 우거진 산곡에 맑은
0: 1976년 남편 박노일 선생이 별세한 후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독립군가 보존회를 운영해오며 노병들이 부르는 군가를 녹음기에 담은 뒤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1982년 독립군 가곡집 광복의 메아리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됩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은 승리의 행진곡 또한 세상과 만나게 됐죠. 당시 유행하던 일본 군가 군함 행진곡에 김자진 장군이 직접 가사를 붙여 만든 곡이었습니다.
1: 외국 곡에다 붙인 것도 있죠. 꼭 일본 곡만이 아니고. 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광복군 아리랑 광복군 일일이야 이런 건 한국 민요에다 붙여서 또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때는 작곡가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1940년대 광복군 시대에 와서는 광복군 자신들이 작사 작곡해서요. 전부 우리 광복군들이 작곡한 거예요. 1920년대만 해도 곡이 빈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이후 독립군가 보존회의 활동은 꽤 큰 규모의 행사인 독립군가 부르기 대회까지 이어지며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독립군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자 보존회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커졌고 대회 또한 1990년대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독립군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50년에 걸쳐서 의병 독립군 광복군들이 부르던 노래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로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노래로서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과 후세들에게 알려서 선열들의 미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그리고 책을 구해보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그게 게재됐는데 올부터 안 그게 없어졌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0: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을 담아 불려졌던 독립투사의 혼, 독립군가. 민족의 노래이자 그 자체가 독립운동사인 이 노래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는 독립군가 보존회의 바람이 김자진 장군의 승리의 행진곡을 통해 대한민국의 청춘에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0: 흔쾌히 후배들의 부탁을 수락해준 국악계의 선배들. 첫 만남 후 오랜 기간의 편곡 과정을 거쳐 드디어 재회의 날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만주벌판에 울려 퍼졌던 노래는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됐을까요?
1: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절 돼 있는 거 있죠. 노래 들어오는 거. 노래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게 노래가 살 수 있도록 조금 볼륨 조절해 주시고.
2: 그렇다고 너무 죽진 말고.

0: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1: 깜짝 놀랐어요?
0: 소름 끼쳤어요. 중간에 기나리랑
2: 맞아. 부끄러워.
0: 아니요, 완전 잘했어.
2: 기나리랑 알아주시니 감사하네. 못 알아들으시고.
3: 일단 뭐 저는 그때 하는 게 없었거든요.
1: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3: 뭐 하는 게 없었는데 뭐가 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동민이한테 한번 알려줘.
4: 딱딱하고 투박하던 군가의 외투를 벗고 아련한 국악곡으로 재탄생된 승리의 행진곡. 생각보다 멋진 선물을 받은 국악의 신예들은 선율 하나라도 놓칠까 집중하며 우리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봅니다.
5: 이제 노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노래가 들어가고 박자가 들어가면서 그 국립군 행렬이 가까이 왔다가 노래가 부르면 다 같이 부르다가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다시 가면서 약간 뒷모습이 약간 아련하게 남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천에서 출발해 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중국에 도착한 대원들. 2일차 일정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선조의 위대한 숨결과 마주할 수 있는 곳, 광개토 대왕비입니다. 즉위 후 22년간 왕위를 지키며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광개토 대왕. 그의 생애를 기록한

0: 대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장군총이 위치해 있습니다.
1: 고구려의 정기가 느껴진다.
0: 만주벌판을 누비던 고구려의 위대한 힘을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은 아이들.
2: 웅장하고 옛날의 고구려의 기상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 옛날에 이 자리가 원래 고구려의 자리였는데 중국으로 편입돼서 이런 저희의 유물을 보려고 중국으로 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0: 또다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완성한 장수왕의 능. 위대한 역사의 유물이지만 벌판에 방치돼 있고 곳곳에 훼손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소중한 유산 앞에선 아이들의 마음에도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2: 사실 책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실감도 안 나는데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클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책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몸소 느끼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0: 대장정의 일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고구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장소에서 밤기차를 타고 이동한 대원들. 청산리 역사대장정 3일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다시 버스로 이동 중. 오늘의 목적지는 모두가 기대하던 그곳, 바로 백두산입니다.
1: 저렇게
2: 엄청 넓고 깨끗하고 맑을 것 같아요.
3: 상상이 동물이 나올 정도로 파랗고 맑고 그리고 굉장히 연기도 자욱한데 너무 깨끗하고 시원할 것 같아요. 정말 영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한 장면이 상상이 되고요.
0: 백두대간의 정기를 담은 백두산의 정상. 과연 아이들은 맑게 갠 천지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4: 자, 여기서부터는 집차를 이용을 할 겁니다. 소지품 다 챙기고 내리세요.
0: 백두산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지프차로 옮겨 타고 20분간 이동합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흐려지는 하늘. 결국 빗방울까지 비치기 시작하네요.
5: 우와, 저기 뭐야?
0: 백두산 정상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는데요. 구젖은 날씨에 결국 우비까지 챙겨 입습니다.
6: 우저 나왔어요?
7: 네.
6: 우저 나왔어요?
7: 네.
8: 팔찌부터 출발할게요. 팔찌부터 출발할게요.
0: 맑은 날씨로 백두산 천지를 훤히 볼 수 있는 날은 1년 중 며칠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기상사정에 따라 정상 출입 자체가 통제되기 일쑤라니 비록 비가 흩뿌리는 궂은 날씨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다행입니다.

0: 드디어 대한민국 청춘과 마주하게 된 백두산의 천지, 민족의 정기, 그 뿌리가 되는 이곳, 한반도의 끝자락에 선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땅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반도를 오롯이 거쳐 이곳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 누구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이 삼천만의 운동포들.
0: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대장정. 그동안 수많은

0: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1: 독립문의 자유 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0: 8박 9일의 여정 동안 독립선열의 발자취,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여정. 그 중심에서 독립투사 김좌진 장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0월 21일 6일 밤낮을 꼬박 세우며 치러진 독립전쟁, 청산리 대첩이 있었습니다.

만주의 청산리에서 2,500명의 독립군이 5만 명의 일본군을 대파해 독립투쟁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이뤄낸 전쟁. 그 주인공이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주권을 침탈당한 통안의 아픔을 딛고 독립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의 3대 승첩으로 기록된 청산리 전투. 그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직접 만든 가사로 완성된 바로 그 노래 승리의 행진곡이 90여 년이 지난 후 우리의 소리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울려

0: 가지.
1: 멋있기도 하고 일단 저희 조원 상은 오빠가 맨날 개구진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장구 치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거의 처음으로 봤는데 그냥 되게 멋있었어요.
2: 이상하게 되게 슬펐어요. 근데 되게 잘했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네.
3: 이전에 여기 청산 역사대장 하기 전에 국악이라는 음악을 알았어요?
2: 네, 저는 많았어요. 근데 나 앞에서는 처음으로 봤어요. 예, 네, 좀 특이, 되게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기억이에요. 오늘 정말 배웠어요.
4: 원어문 중국 땅에서 독립의 의지를 온몸으로 태웠던 독립투사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을 대한민국 청춘

0: 언니 오빠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소학교 어린이들이 작은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잘해.
2: 귀여워.

0: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보인 근사한 연주. 언니 오빠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해 보이네요.
1: 열차에 잡는 법.
0: 뜻깊은 만남이 이뤄진 김에 막간 국악 강습에 나섰습니다.
2: 거꾸로 잡으시는 분.
3: 열차를 지금 거꾸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요게 겉모습이고 여기 안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겉모습 쪽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겉모습 쪽을.
0: 그동안 교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구국정신과 애국혼을 계승한다는 김좌진 장군의 교육 이념을 이어가며 꾸준히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이곳.
3: 네? 한번 같이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예요.
4: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뭐. 그 때로는 애들이 이제 한국이 어디냐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이 알고, 네, 그 다음 아 우리 모국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생활에서도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과 먼 북쪽의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어린 동포를 보니 여정의 피로가 사라지는 듯 힘이 솟습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의 힘은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모두를 하나의 민족으로 뭉치게 합니다.

0: 중국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한 731부대 유적지.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을 준비하며 국적을 불문하고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포로를 희생시킨 일제의 만행이 재현된 장소입니다. 전염병에 균을 투여하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얼려 죽이는 등 실제 벌어진 끔찍한 만행이 기록돼 있습니다.
1: 이렇게 와서 현실로 보아서 이렇게 남은 이런 물건들이랑 현실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진짜 일제 만행을 진짜 길이길이 남겨가지고 그들이 꼭 반성하는 모습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0: 1980년대 초에 발견된 731부대 관련 문서. 중국은 그 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생체 실험을 감행했던 이곳에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2: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고문 수준으로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이렇게 글자 세 글자만 남겨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한 것 같아요.
0: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 글이나 사진으로만 봐왔던 끔찍한 역사가 젊음의 눈에, 가슴에 생생한 이야기로 새겨집니다. 이번 청산리 역사대장정에는 특별한 코스가 추가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바로 이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의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건데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에게 권총을 발사했고 세 발을 명중시킵니다.

0: 김좌진 장군의 소망에서 안중근 의사의 염원까지 8박 9일간 쉼없이 이어진 여정 속에서 이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일 전에 나와 다른 강한 역사의 끈으로 연결된 우리가 되었습니다.
1: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차가운 지성으로 냉철하게 반성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로 키우기 위한 것이 청산리 대장정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내 목숨까지 바쳤던 선열들의 그 빛나는 을을 그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나와 과거를 잇는 튼튼한 연결 끈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러 가는 건데 돈을 들여가면서 비행기를 타야 하고 강을 건너와,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이런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막상 여기 참여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막바지에 접어드니까 아 이렇게 옛날에 독립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구나 우리가. 열정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저 독립 열사님들의 그런 발자취와 숨결을 저희가 느끼면서 타오르는 그런 뜨거움이

0: 8박 9일의 시간, 총 5,400여 킬로미터의 여정. 걸으면 걸을수록 젊음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춘의 가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1: 역사란 차가운 지성과 뜨거운 가슴의 그냥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 아유, 집아!
0: 땅 위에 새겨진 역사의 숨결, 그 위에 더해진 우리의 소리까지. 이들이 걸어온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1: 저희가 정말 힘을 키워서 이 땅을 다 사버릴 정도로 정말 저희가 이 청년 횃불 대원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특별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슴에 품게 된 역사의 소중함. 새로운 나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의 청춘들.
3: 저도 이제 교사가 되면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0: 모든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들이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이제 시작입니다.
4: 이런 역사는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저희 청년 횃불같이 14기, 19기 계속 나와서 이런 역사 현장을 직접 보면서 계속 막 생각을 많이 한 사람,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5: 고생하셨습니다.
6: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7: 좋은 밑거름을 통해서 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제주 일주 도로변을 따라 한림읍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마을 월령리.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선인장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장이 한 곳에 무리지어 자라는 건 저도 처음 보네요. 옛날부터 쥐나 뱀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 돌담에 옮겨 심었고 지금은 월영리 마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선인장이 손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으로 부르는데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무화과처럼 생긴 열매도 맺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가슴이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린 가끔 과거 나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신체의 깊은 이완을 만들어줘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린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응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배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해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저산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 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전공생들의 합동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 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연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이제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것 같은데? 소리가 짝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
2: 또 수업 또이시.
1: 응.

0: 찻살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들어가시래.
1: 3개월 후에 오세요.
0: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 찍어놓고 향이 좋고 진짜 잘 됐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그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그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거는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도 맞추.
1: 본래 중심에다 맞추어 놓고.
2: 예.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2: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2: 네, 전체적으로
0: 올리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안에서는 화산에서 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깎이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록담에서 발원해 한라산 남사면을 흐르는 효동천. 마치 용암이 흐르는 것 같은 독특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담수와 해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깊은 웅덩이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독특한 쇠속각입니다. 쇠속각의 쇠는 소, 소는 연못, 각은 끝을 의미합니다. 마치 육지에서 만난 잔잔한 호수 같죠? 여기가 제주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서귀포의 숨은 비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은 투명한 물과 울창한 소나무 숲,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아이야키는 이제 북한 학계의 소해금이라고 하고요. 작은 해금이라는 뜻이에요. 1960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개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처럼 사연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폭이 아마도 해금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더 넓다고 봐야겠죠. 해금이 가지고 있는 좀 전통적인 소리와 또 이제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들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나는 너는 MR 없어도 되는데.
1: 어, 난 MR 필요 사실.
0: 그 나는 이거 MR 없어도 뭘 하지? 무슨 곡?
1: 서정적인 거 뭐 첫사랑이랄까.
0: 뭐야?
1: A잖아.
0: A라고?
2: A 갔다가 이거 카메라 걸리거든.
3: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예술학교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한국 노래를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어릴 적에 들었던 노래는 이게 남녀의 사랑을 그린 노래였어요. 그냥 너무나도 그 노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게 된 거죠.

0: 2006년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1: 아, 저희 또 이렇게 문화 통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2: 또 바이올린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소리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대한민국에 딱 한 대밖에 없고

연주자를 예전에 봤었고 제가 봤던 연주자보다는 북한에서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한국 와서는 뭐 이제 자신감이 많이 뿜뿜 솟아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강은요, 북한에서 발원해서 남한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흘러서 남한 강하고 만난대요. 전혀 다른 갈래가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 음악이나 삶도 이런 강처럼 되고 싶거든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첫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소식을 소개합니다.

서해안문화관광재단 어머니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소리 저산파읍 길쌈놀이입니다. 서천 한산모시의 제작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어머니들의 삶, 노동, 가족을 향한 마음을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전통예술공연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대학국악축제 지음 다섯 번째 무대입니다. 경북, 부산, 영남대학교 국악 전공생들의 합동 무대와 각 대학의 개성과 역량을 담은 무대까지 하나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제51회 정선 아리랑제입니다. 정선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리는 7연 제례부터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아리랑 퍼레이드까지 정선의 소리, 끝없는 비상을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나흘간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춘천풍류입니다. 춘천과 강원 지역의 역사, 자연,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이어져온 소리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의 선율과 춘천시립국악단의 흥으로 풀어냅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조선시대 남사당 놀이의 발상지 안성에서 열리는 문화관건축제로 여성 꼭두새의 바우덕이의 발자취를 따라 신명나는 남사당 놀이가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채색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재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0: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1: 여름날이 우리보다 갔습니다. 타는구나.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1: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3: 계단으로 가서,
1: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0: 배울 춤, 정체가 무엇이오?
1: 조선민 선발전에 나간다고?
2: 헐.
3: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춤, 궁중정자를 익히려는 것이다. 춤을 출 바로 그때
4: 문둥이 처음 보시나?
5: 말할 것도 없고 통! 나 기억 안 나?
6: 아니요
7: 칼 춤은 무서운 춤의 얼굴 가치란 매력
3: 궁중정제는 어느 세월에 익혀 도르 위로 갈란지
1: 이대의 장원은 누구? 나야 나
4: 그럼 오늘부터 내가 절친?
8: 그게 그렇게 되나?
6: 소야, 가자.
9: 재미있는 아가씨네.
6: 소야. 소야. 소야. 소야.

0: 내 꽃을 거절했다. 그 미인
1: 누굴 찾던 중이었어.
0: 아, 왜 이래. 날 찾아온 게지. 오늘 밤 이렇게 납시였으니 이자를 권두어로 작시 대결하면 어떻소? 미천한 쪽이 벗는 거요. 하나씩.